0: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악으로 감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들한테 좀더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악을 연주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좀 덜어내고 자신의 호흡과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그 자체가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그걸 우리 불교에서 굳이 꿰어 맞추자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예, 또 국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0: 네,
1: 또
0: 맞습니다.
1: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참 좋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지금 국악 명상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 명상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국악 명상이라는 이제 장르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 달 이제 두달 뒤에 이제 가야금 명상곡집을 이제 개발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연구하면서 이 범패를 가지고 명상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도 연구도 하고, 나아가서 이 불교와 명상과 이 국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1: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국악 명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이따가 직접 들려주실 거죠?
0: 네,
1: 예,
0: 물론이죠.
1: 기대해
0: 아이고,
1: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국악 명상이 기존의 다른 명상 음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0: 제가 처음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그 음악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명상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명상 음악이랑 다르다. 이거는 마음 깊숙이 뭔가를 이제 건드리는, 내면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 거기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명상 음악은 편안하고 이완함을 추구를 한다면, 이 국악으로 만든 명상 음악은 나 자신, 내면의 깊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존의 명상 음악이 그냥 뭐 릴렉스, 이완,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국악 명상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0: 네,
1: 되겠네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가야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0: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 후 학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끝나면 학원으로 바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느 날과 같이 이제 복도를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학원을 다녀야 된다. 악기는 나중에 커서. 이제 좀 너무 슬펐는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 너무 가야금 듣고 싶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했죠. 그래서 가야금 너무 듣고 싶은데 무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원을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가야금을 못 만나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지금의 삶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무료로 시작한 가야금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1: 예, 예체능이 원래 좀
0: 조금
1: 나간다고
0: 네,
1: 들었어요.
0: 그래서 이제 내가 효도할게라고 합니다.
1: 지금은 부모님들이 흐뭇해하세요?
0: 네,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전에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으로 밥을 먹고 이제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잘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1: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래요. 네, 복이 많으신가 봐요.
0: 감사합니다.
1: 리액션 엄청 화려하시네요. 네, 연습하시

0: 날 거울 보고?
1: 아, 이게 전데,
0: 예.
1: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연기라고
0: 예, 아이, 지금 좋아요. 예.
1: 생각합니다.
0: 가야금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뭐 박범훈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는 예술이란 분야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을 넘어서 불교로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음악과 삶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붙기도 전에 그 입시 기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나 무조건 친구들한테 이제 동국대로 박사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가 차서 대학이나 붙고 말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0: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1: 네,
0: 예.
1: 맞아요.
0: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전공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이 구강 명상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1: 뭐 제가 사실 이렇게 불교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컨텐츠로까지 개발을 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범패를 연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마음은 나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전공자들, 국악 전공자들한테도 범패는 되게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0: 많이 어렵죠.
1: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패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고전 음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악, 고전 음악. 동양의 고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가야금, 범패, 국악.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국악 명상의 길을 걷고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드셨잖아요.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사실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0: 가능성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가능성만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연구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시작했는데 연구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화시키고 쓰임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쌓아가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리고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국악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수상의 경력이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좀 자랑해 주셔야죠. 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성과를
0: 저 사진 나오네요. 이야. 두
1: 부끄러운데
0: 개나 받으셨네요.
1: 네, 하나는
0: 예.
1: 이제 문체부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뭐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늘.
0: 겸손은 잠깐 내려놓고, 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1: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1: 근데
0: 건조한데.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1: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보자.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과보다는 제가 지금 국악명상연구소를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항상 뭐 교재를 발간할 때도 이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그것도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쟤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0: 맞아요.
1: 또 그렇게 또 다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힘이 생겨서 또 국악명상연구소에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길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행을 했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연구도 게을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냥 바라는 바 없이 묵묵하게 노력했는데 꾸준하게

0: 해 나가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네. 예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들게 되었고
1: 네 맞아요.
0: 네 처음으로 멋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솔직히 상 받아서 좋죠.
1: 아니요. 오히려 저는
0: 부담스러워요.
1: 네.
0: 되게 겸손한 성격인 것 같아요.
1: 아니요, 훌륭하신 국악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저는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0: 아니 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아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국악 명상 가면 이렇게 겸손해지나요?
1: 아니요.
0: 웃자간 네, 얘기입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앞으로의 길 응원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2줄의 지으, 기으, 디그, 리을. 제가 저거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1: 왜요?
0: 저 가뜩이나 맞추기가 힘든데 보통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아 뭐야. 그래서 딱 제가 네. 줄다리기 했는데 안 맞잖아요. 줄다리기. 그 뭘까 하다가 아 제가 맞췄어요. 이거 100% 맞을 거예요.
1: 뭐죠?
0: 징검다리. 아 틀렸습니까?
1: 아니요. 맞았습니다.
0: 맞았습니다. 표정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나 지금 표정 보고 틀렸나 했는데. 12줄의 징검다리.
1: 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면서 경쟁과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내 자신과 또 마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연주자에서 연구자로도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에게 12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연마를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장으로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예, 국악을 연주하면서
1: 네.
0: 아 이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구나, 아 이게 명상이구나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예.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색깔들을 다 지우려고 했어요.
0: 아, 개성들을.
1: 네, 그래서 그 저랑 똑같은 색깔로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이제 아 불교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내는 건가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조언해줄 땐 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과정이 또 참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우리 불교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1: 네.
0: 화엄경의 원래 이름이 잡화엄이라고 부른대요. 잡. 잡이 섣글자. 복잡하다 할 때 잡. 그러니까 똑같은 꽃만 있으면 그게 그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똑같은 꽃들만 있는 것보다 수많은 서로 다른 꽃들이 서로가 어우러졌을 때 더 장엄하게 빛난다. 그래서 잡화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의 색깔, 그 개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음악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화음과 악기들이 서로
1: 네.
0: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다 같은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줄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그거를 가야금 조율을 하면서 느끼는데 가야금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현문 조율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연주하면서도 음이 달라져서 항상 귀를 이제 곤두세우면서 이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또 무상이랑 또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마음을 이제 새겼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참 그 조율하는 과정이랑

0: 참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
1: 놀랍습니다. 무상과 닮았다.
0: 네.
1: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가야금의 그 선율 속에서 불교의 무상과 같은 이치를 느끼신 거네요.
0: 네.
1: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0: 많이 하는데
1: 네.
0: 부족해요.
1: 항상 겸손.
0: 아니요, 아니요, 정말.
1: 선생님들께 겸손해라 이렇게 조금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0: 아니요,
1: 네.
0: 아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1: 예.
0: 네.
1: 앞으로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예.
0: 감사합니다.
1: 실례가 안 된다면
0: 네.
1: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제가
1: 예.
0: 33살입니다. 네.
1: 굉장히 뭐랄까, 해맑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소녀 같은 감성이
0: 아,
1: 있으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게 보는 친구들은, 넌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다, 이러고, 좀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야, 이제 철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0: 많이 들어요.
1: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광우야, 좀철좀 들어라. 저도 소년 감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냥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예.
0: 철안 들면 또 어때요?
1: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혹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 어떤 가야금, 수행 후에 가야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0: 저는 그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독주회를 준비했을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어요.
1: 예.
0: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새벽 5시에 현아야 일어나서 연주해야지 하면 그 곡은 진짜 내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1: 벌떡
0: 있다.
1: 일어나 살 정도로.
0: 네,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1: 예.
0: 독주회 날 연주를 하는데 새하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관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1: 그때 왜 그런 걸까요?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뭔가 쉬인 것처럼.
0: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1: 자다가
0: 정말.
1: 벌떡 일어나서
0: 그니까
1: 연주할
0: 연습도 정말
1: 정도였는데.
0: 많이 했는데,
1: 희한하네.
0: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서 자괴감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달뒤또 독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 불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응용을 했죠. 지나간 소리 붙잡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그때 딱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두달 뒤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끝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야, 멋있습니다.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0: 네.
1: 말아라. 야. 근데 저희 스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스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우는 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이거든요.
0: 네.
1: 10년, 20년을 외웠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새어나가가지고 나도 당황하고 뒤에 신도들도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가 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자들은 그럴 때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0: 너무, 네,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괴감 때문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때 바로 이제 정신 차려야지 했던 것
1: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가야금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0: 가야금의 매력은 너무
1: 무궁무진한데.
0: 무궁무진한데.
1: 하나만, 한두 개만 툭. 예.
0: 일단은 그런 성음이 정말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뜯는 그런 서양에는 이제 비슷한 게 하프가 있잖아요. 근데 하프는 단지 이제 뜯는다면 이제 국악에선 또 식임새, 농연이라든지 꺾는 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성음이 다른 서양 악기랑 비교했을 때또 매력이지 않나 하고
1: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선율, 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0: 네.
1: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3분의 울림. 무슨 뭐 칼에 짜장도 아니고.

0: 저 컵라면 3분도 아니고. 아, 네. 예, 3분의 울림. 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도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다 한국인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한국인들 뿐인데 우리나라 국악으로 명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음식이 우리나라로 이제 올 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과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의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0: 오, 네, 이런, 그렇죠.
1: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너무 잘하셨네요. 네. 예. 우리나라 한국의 소리, 네. 한국의 선율,
1: 네.
0: 그 아름다운 선율 지금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의 아름다운 선율 청해도 될런지요?
1: 네.
0: 예.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멋집니다. 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분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K-POP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
0: K-POP?
1: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0: 제일 좋아하는 K-POP이 뭔가요?
1: 아,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0: 아, 굉장히 오래된, 네. 연식이 오래된 노래인데 아, 네. 어떻게 명곡을, 고전 명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요즘 음원의 길이를 보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많이 짧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3분 명상

0: 그렇게 길게 가질 못한대요. 오히려 짧고 굵게 3분. 제가 또 3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불교도 불법 승 선보거든요.
1: 예. 오늘 보니까 이것도 33회 방송이더라고요.
0: 이야! 오, 소름! 그 생각부터네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네, 예. 그런 걸 어떻게 다 간파하셨을까요?
1: 저도 3회 좋아하거든요. 아,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야금 명상고, 네. 구강 명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핵심, 뭐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반 연주곡은 기승전결로 이제 전개를 간다면 저희 명상곡은 기승전결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면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곡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침, 뭐 저녁, 운전할 때나 계속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거스르는 게 하는 음들이 있다면 또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제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또 덜어내고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명상을 유도하는 곡인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책이나 그런 어떤 영상, 동영상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의 어떤 곡이든 좋다.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듣다 보면 실제로 뇌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소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도.
1: 아, 예. 네.
0: 예, 예. 그래서 이 구강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가 앞서 연주했던 그 도파민이라는 그 곡이
0: 도파민?
1: 네. 그 곡을 이제 들으셨던 청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곡을 듣고 힘이 생겼다. 이거 나한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파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인상 깊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 잘 연주해서 발매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가 비로소 진짜 완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음악을 더 잘 만들고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연아 소장님의 아름다운 선율, 구강 명상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음악 플랫폼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0: 이현아?
1: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국악 명상 음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다른 가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금을 들고 한복을 예. 잡고 있기 때문에
0: 국악 명상이라고 검색해도 될까요?
1: 아, 이현아라고 쳐야지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함께하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에서 이현아 클릭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구강 명상, 아름다운 명상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되게 밝으시다. 되게 환하고 밝으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너 참 밝다.
1: 네, 많이 듣습니다.
0: 그래요. 예, 밝게 살면 좋죠. 예, 저도 밝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표정이 별로. 네, 이제 우쭐한 얘기였고요. 네.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구강 명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도 하고 싶고 이제 너무 이런 국악 과 명상과 불교 콘텐츠를 알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콘텐츠의 체계성을 이제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불교 TV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불교 TV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 이연아 소장님의 구강 명상. 이걸 꾸준히 함께 듣는다면 우리 소장님처럼 사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 어떻게 겸손하시다. 예.

0: 물론 기복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답도 없고 요즘은 AI 시대에 다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걸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텨내는 힘이 국악 명상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국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연아 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네, 저에게 가피란 나도 모르게 이미 이끌리고 있었던 힘입니다.
1: 이끌리고 있었던 힘.
0: 네. 이제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동경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피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 올리고, 또 그게 바르게 쌓아 올린다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요.
0: 부족합니다.
1: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암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0: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1000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잠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이

참다운 성품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합장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앞 대목에 진성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둘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거래 가공이 자유스럽다. 어디에 이끌림이나 어디에 치우침 없이 가고 오는데도 자유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안락청토다. 이제 금년에 이 병원연 하운거는 아마 정진하느라고 대중들이 평소보다 더 고생이 많았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지만은 또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정진을 잘했으니까 보람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래 없던 무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사회까지 강타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그랬는데, 더위에 이기는 그런 힘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예년보다 한 3, 4도 높아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결제를 하면은 이제 각 처소마다 또각 부서마다 아주 용맹 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큰 원력으로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은 산문 바깥을 나가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더 많이 익히고 배우고, 또 처소마다 수행은 다르지만은 대중이 한 마음이 돼서 아주 선원 스님들이 정진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 이런 대중 스님은 이제 율주 스님이나 율원장 스님이나 율감 스님 하에 그 결제 기간에 청정하게 수행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번뇌망상이 죽을 듯 일어나도 기회라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는 울타리와 같기 때문에 그 위론에서 청정하게 계행을 수행하다 보면은 산중 전체가 그 계율이 울타리 속에서 정진을 잘 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당에는 강주 스님, 강사 스님, 학감 스님 이렇게 해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몇명안 되는 대중 입구를 가냐고 마음이 더 힘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한철 이렇게 잘 지내려면은 범어사 주지 스님, 또 삼직 스님, 칠직 스님, 각 소임자 스님들이 대중 스님들이 정진을 잘 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줘서 이번 한철 대중이 잘 살아서 우리 소임을

다 해준 주지스님과 우리 소임자 스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좀 자유스럽고 이제 정진이 끝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쉬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됐다고 우리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정진 대중은 해제 때 부족한 공부도 하고 경학이 약한 사람은 경학을 하고 아직도 산만하면은 화두를 붙잡고 화두에 집중해서 그 잔학계나 그 타성 1편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누구나 간직한 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일인데 인조를 화두를 집중해 들든 또 염불을 각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든 기도를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고요해짐이 극체에 이르면 역력해져서 자기 본성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망념을 보고 아하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망념이 일어나는구나 아직도 번뇌망상에 이끌려 다니는구나 그렇게 번뇌망상에 이끌려 다닌다면 아직도 때가 묻거나 물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더 해제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공부에 이렇게 몰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제 때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은 선방 대중 스님들은 특히 더 한철을 용맹스럽게 정진했으니까 각자 깨달음의 눈을 떴으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선방에서 정진한 것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길이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저작거리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복지관 같은 데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전에 그 이제 제가 알던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스님들 몇 분은 해제가 되면은 항상 저 송도에 가면은 재활원이 있는데 재활원에 가서 그 조금씩 이렇게 그 자폐증이 있는 환자들의 대화 상대도 되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그쪽에 이 송도 이쪽에 그 복지관 근방에 있는 분들은 아 스님들이 정말 대보살님이구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그 몸이 아픈 환자를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그 공부에서 한철 공부해서 얻은 정진력을 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펴주고 또 부처님 말씀을 그 가운데 전하고 그거 정말 그 분들 그 스님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그 생활 속에 실천해 주시는 그런 대신심 있는 보살이고 스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은 제가 도신대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뭐, 인도에는 뭐,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부처님의 법을 가섭이 받고, 가섭은 아라네에게, 아라는 상라화수에서 인도의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인데, 달마는 그 스승의 부탁을 받고, 인도에서 만 3년간 걸쳐서 중국으로 와서 어쨌든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되고 달마의 법을 이으신 분이 해가구 승찬이고 도신 홍인 해능인데 그 도신 대사가 그 이제 승찬의 법을 이어서 사조가 되었는데 그래도 전생 전생에는 이제 신선도를 닦는 그런 그 노인이었는데 신선도를 닦는데 옛날에 나이를 100살까지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100살이 넘은 노인이 승찬대사를 찾아가서 큰절을 삼배 올리고 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를 몰라서 어느새 나이가 지금 제가 108살이 됐는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스님의 제자가 돼서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승찬대사가 꼴꼴 웃으시면서 아니 한 노인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면은 예, 공부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몸 좀 바꿔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출가해주면 내 상자로 받겠다 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도를 닦는데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하고 의미심상한 이야기라고 물러가신 거라. 그런데 이 노인이 그래도 이제 승찬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바꿔야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웬 빨래터에 그 그래도 이렇게 빨래를 빠는 처녀가 있는데 보니까 상호가 아주 그 뭐 원만한 상호라. 그 정도 상호가 되려면 전생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처녀가 빨래를 빨 때를 멀리서 보고 집에 들어가서 가는데 아 내가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한 잔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처녀가 그 사랑채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 방에 안내하고 물을 떠다가 드리려고 또 들고 들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그 물을 떠 들어가도 몰라서 웬일인가 싶어 흔들어 보니까 벌써 육신을 벗고 떠나신 거라. 앉아서 좌탈 이망을 하신 거라.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뭐 갑자기 그 웬 스님이 들어와서 입적을 해, 웬 노인이 들어와서 입적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초상을 치러 드린 거라. 초상은 치르고 그렇게는 잘했는데 아니 이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빨던 이 여인이 태기가 있어서 아기를 갖게 된 거라. 그러니 이 뭐 집에서 쫓겨나겠나 안 나겠나. 지금 뭐 옛날에 더군다나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막 두드려 맞고 뭐 하고 그 쫓겨나가지고 그냥 웬 다리 밑에 이렇게 포장을 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거라. 그래 어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뭐 아기를 어쨌든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절집에 다니면서 이 어머니가 불도 떼주고 찌짐도 부치고 반찬도 만들고 해서 조금 얻어서 아들하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사는 거라. 그런데 이 머스마가 막
날가는 거라

대중들이 아니 이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법당에서 똥을 쌌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제 이놈을 붙잡아가지고 법당에서 똥 싼 놈이라고 이제 승찬 대사 앞으로 끌고 와서 승찬 대사가 그러냐 야 이놈아 네가 똥 오줌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 이놈아 그래 법당에서 똥을 싸냐 이놈아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그런 똥을 싸면 안 되는 거다 하니까 이 꼬마가 내가 보기에는 세상 이 온 천지를 바라봐도 다 부처님이다. 나무도 부처님이고 풀도 부처님이고 고물고물 움직이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이고 여기 있는 대중도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더라. 그래서 똥을 쌌다고 하니까 그 승찬 대사가 얼른 나가서 이놈아 옷 좀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야단을 치고 가르쳐서 한 일곱 살쯤 지난 됐는데 이제 승찬 대사 앞으로 출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일곱 살인데 어떻게 출가를 하겠냐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일곱 살 백일 데리고 승찬 대사를 친결한 거라 큰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야 이놈아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어머니 젖 좀 더 먹고 나이가 좀 더 조금 더 큰 다음에 와라 하니까 이 꼬마가 당돌하게 일어서서 아니 언제는 나이가 많다고 투박이더니 이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투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승찬 대사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찬이 아 이놈아가 승찬 대사가 이렇게 앉아서 해안으로 보니까 전생에 신손들 살던 늙은이가 몸을 바꿔서 온 거라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냥 큰 스님께서 저를 딱 한 번에 해탈을 시켜주면 되지 차일 피를 미루지 말고 저를 해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해탈을 구하느냐 해탈을 구한다면은 그 해탈을 구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누가 너를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하니까 이 어린 사미가 눈을 딱 감고 앉아서 생각하더니 인나서 큰 절을 올리고 아 전생 후생 이 내게는 스승인데 뭐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나를 묶은 거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를 묶은 게 있습니까? 나를 묶어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미지근하면 아직도 곰곰이 생각해서 본래 자유인인 자기를 스스로 묶어서 포로가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0: 걸망을 지고 산문을 벗어나 세상을 나갈 때 발걸음 걸음마다 푸른 연꽃이 피어 온 대지를 바치고 번뇌에도 보리에도 치우치지 않으니 자신의 성품이 맑고 청정하니 본래가 부처로구나. 한 생각 돌이켜서 바라보니 본인이 곧 우주의 주인공이고 부처님과 더불어 한 티끌도 어긋남없이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0: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이리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정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0: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가려.

민민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2: 야, 다 당했다!
3: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부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란 입다야 사바 옴바라니 바란 입다야 사바 옴바라니 바란 입다야 사바 대원성치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왕은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

나는 일체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자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삼보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공양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생에 선업 지은 것이 적고 공덕이 적기 때문에 매사에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비록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부처님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어쩐지 장애가 많이 생기고, 이 모든 난관들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는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음에 이제 초를 또 두 개 다 올릴 때, 집에 있을 때 또 초 올리면은, 모르고 또 끄지 않고 그러고 오래 두면은 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전기로 된 또 초가 있어. 그런 것도 괜찮고, 전기로 된 것도 멋진 조명 시절을 다 가면 되고, 향은 또 향로가 없어도 눕혀서 향을 많이 태울 필요가 없어요. 화학향을 쓰지 말고 천연향을 조금만 해서 다 이렇게, 또 집안에 갑자기 신심을 낸다고 향을 그만큼 피워가지고 누가 이상한 향을 피웠나 이런

이렇게 이러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다 해도 되거든.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자기 방안이니까 간단하게 일곱 잔도 안 되는 사람은 세 잔 혹은 한 잔 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로 된 전등 두 개 다 꼬마 전등 딱 놓고 또 향로 향을 높여서 이렇게 다 가는 나무로 된 향각이 있거든. 거기 딱 대고 그럼 꽃도 이제 꽃을 뭐 생화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좋아. 아니면 정원 거닐다가 혹은 저 동백꽃 떨어진 거 있으면 다 갖다 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다. 부처님한테, 어쨌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초를 올릴 때는 아주 밝고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장명등이라고 절에, 절에 시주를 받죠. 장명등. 예, 옛날에는 진짜로 촛불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호롱불에다가 그 식용 호롱불에다가 그 등유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상하는 법이 나옵니다. 관상한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티벳 불교에서는 관상할 때 부처님을 계속 보다가 눈을 감아도 이 부처님이 눈앞에 딱 이렇게 보이도록 눈을 감고도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관상하는 거라. 그런 수행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될 수 있나? 될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가 눈을 딱 감으면 잔상이 딱 남아있잖아요? 해보면, 지금 오늘부터 해보면 돼요. 계속 똑 쳐다보면 눈을 살짝 감으면 잔상이 나와있어요. 아, 이걸 기반으로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 부처님 모습, 아, 색깔. 처음엔 색깔까지도 흐리멍덩해서 안 돼요. 일단 모습부터. 다, 모습부터. 마루를 탁 달고, 항마 촉진을 하고 다 계신 스가모니 부처님부터. 다, 이렇게. 그래, 모습부터. 예, 왼발, 오른발. 결과보자 앉아세. 그러고 부처님의 상호 육계 정상까지. 부처님이 다 미소 띄는 모습까지,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제 빛으로 확 퍼져나가는 모습. 자, 그게 일단 잘 되면 이제 부처님 옆에 아미타불을 만약에 여러분이 관했다면 관음세지 돼야 되고, 여기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래 할 때 이걸 관상한다 이렇게 해요. 관상한다. 한국에서는 그냥 참선한다 하고 이제 참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관상할 때 정식으로 진짜 하려면은 이제 딱 자기 방 안에 자복이 있는데 자복 밑에다가 본래는 금강제 십자 금강제를 놔야 돼. 땅을 파고 그 밑에. 여러분들 정식 수행자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티벳 가교파에 3년 무문관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정식 수행이니까 앉는 자복 밑에, 자복을 밑에 땅 속에 금강 십자 금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 금강제를 깔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비싸니까 십자 금강제 사진을 찍은 그 이런 종이를 다 놓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이제 석회 같은 걸로 딱 채우고 그 위에 이 만자를 이제 그려가지고, 아니면 뭐 이것도 그려 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 만자를 그려가지고 놔야 되겠지. 이제 칠판에 써놨습니다. 제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만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저게 이제 불교에 쓰는 만자예요. 자기 방석 밑에 스와스티카 이 만자를 다 놓고 그 위에 자, 길상초를 놓아라. 길상초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성지순례 보드가에 가면은 보드가에서 조금 대탑이 있는데 거기서 저 마을로 내려오면은 니란시나 니란자라 강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 10월달에 가면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쩔쩔 흐르고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래 이제 모래벌이 돼 있어요. 거기 건너가면 이제 그게 고향님이라 그게 수자타 마을도 나오고 이제 거기 가면은 니른사나 가면은 강두개 길상초라는 게 있어. 근데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냥 파란 풀이에요, 풀. 그 이제 소 먹이는 사람 애들이 소를 먹이기도 하고 뜯어다가 말리면은 이제 예, 깔고 앉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보도에 금강좌에 앉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 목동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자리 밑에 길상초를 좀 깔아달라 해가지고 그걸 깔고 앉았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수행할 때 그걸 깔고 앉으면 좋다고 그게 길상초이라 꾸샤그라스라고 이야기해요. 꾸샤그라스라고 성지순례 가면 다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깔고 그 위에 자세는 어떻게 하냐? 자세는 비로자나 칠법을 얹어야 되네. 비로자나 칠법. 이제 비로자나 칠법은 이제 나오는데 첫째 다리는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결과부자는 이제 왼쪽 이 발을 딱 들어 올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딱 얹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딱 올려서 왼쪽은 넓적다리에 딱 얹어야 된다 이 말이지.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그두 번째 손은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고 왼손을 위로 위쪽으로 두고 오른손을 감싸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 요게 바로 법계 정인이죠. 여기 참선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지. 이렇게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 왼손 이렇게 법계 정인. 법계 정인을 하라. 셋째 등을 고추 세운다. 등을 똑바로 해야 돼. 청양고를 세운다. 이렇게 넷째 입술을 살며시 다물며 자연스럽게 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다. 이게는 이제 진짜 윗바산 할 때는 그냥 편안히 하라고. 진짜 참선한 사람은 이제 정통 수자는 이렇게 하죠. 일반 신도는 이렇게 하면은 아유 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면 답답하고 그 상당히 불편하거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이래야 이제 기가 상통한다고요. 다섯째, 목을 약간 숙이라. 보통은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당겨야 된다, 당겨. 뒤꿈치가 똑바르게 되게 가기 위해서. 턱을 당겨야 돼. 그래야 이 뒤에 목선하고, 목뼈하고, 척추하고 일직선이 되거든. 여섯째, 눈을 반쯤만 감는다. 눈을 또 이렇게 반쯤을 감는다. 일곱째, 양 어깨가 똑바르게 해야 된다. 어깨를 펴야 된다. 이게 비로자나 칠법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법신지는 이렇게 해야죠.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뜻이 뭡니까? 광명변조예요. 광명변조. 빛이 확 두루 퍼져나간다.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이렇게 해야죠. 법신 모신 화신이 있는데 예. 비로자나 이제 또 인도에 가면은 비로자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자세가 빨라서 비로자나 칠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다 했는데, 관상할 때 마음 어때야 되는가? 마음은 혼침과 도거, 혼침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흩어지지 말고, 마음이 평정해야 된다. 그래, 부동거의 경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불선,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여야 번뇌와 섞이지 않는 관상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상을 하면은 집중과 관통찰, 사마타와 윗바산을 동시에, 지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다 관상, 부처님 관하는 게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부처님 상이 흐트러져요. 부처님을 자 눈앞에 딱 했는데 딴 생각하면 부처님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계속 보는 게 강력한 집중력이 요구돼요. 그래서 티벳의 그 위대한 수행자들은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에요. 이 부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처님 보살들과 호법신중과 모든 막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 이걸 영화에 자주 보듯이 탁 보면 외우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같은, 카메라가 촬영하듯이 그런 기억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형사가 뭐 범죄 현장을 탁 볼 때 착 그냥 다 한 번 봤는데 다 외우듯이 그와 같은 강력한 집중력이 획득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머무느냐?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체시킬 수 있고 또 관상 성립시킬 수 있고 해체와 관상이 자유자재로 되는 게, 해체하면 공상으로 돌아갔다가 탁 관상하면 바로 연기로 딱 성립되기 때문에 해체와 원성이 자유자재로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관상이 됐다. 관상만 됐는데 여기에 다시 덧붙여 가지고 호흡을 곁들이면은 바로 수식관을 하게 돼요. 수식관. 해를 숫자를 세야 되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셋. 이게 보통 사람들은 10가지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다시 19, 8, 7, 6, 5, 4, 3, 2, 1. 이게 수식관이에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세단 벌써 딴 데 정신이 가 있어요. 또 이제 뭐 이제 계속 하면 잘 돼요. 그 처음에 이제 수식관 할 필요 없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바로 그냥 숫자 셀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호흡이 따라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막 관하면 돼요. 예, 만약에 탐욕 등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여기까지 하는 게 바로 130페이지. 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마음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번뇌 등의 마음 동기로 하더라도 나와 같은 것이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제 동기가 중요하대. 그지? 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의 결과보다도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이 동기가 탐지치로 무명으로 흐리멍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리심, 일체 종생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부처를 이루리라, 새생생 다시 태어나가지고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지. 결론은 그렇고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선행이나 불선행의 과부가 크고 작고는 모두 마음의 동기에 달려있다. 자, 한 장 남겨서,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티벳에서는 보통, 티벳 성가에서는 큰스님한테 인사드릴 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노스님한테 인사드릴 때, 법체 건강하십니까? 뭐 보통, 또 일반인들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센 쌍포 중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 밑에 한번 132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샘 쌍포 중에 샘, 샘은 마음, 티벳 말로 샘, 쌍포 조언, 조언 중 이렇게다. 왜, 왜는 뭐 합니까? 어문 형제. 샘 쌍포 중에 하면 선한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선한 마음 상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본문답 같아요.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겠습니까? 이게 인사라니까, 인사. 자, 우리 일상에 샘 쌍포 중에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예,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관음상입니다. 11면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셰프님.
6: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예.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7: 네, 콩갈 피자, 김포 피자.
6: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7: 혹시 저래서 김치 다 먹어보셨어요?
6: 처음입니다.
7: 처음이세요?
6: 네.
7: 나쁜 행운이네.
6: 아니, 선생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8: 아, 그래야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6: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다니 너무.
7: 뭐든지 인연이에요.
6: 맞습니다.
7: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6: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7: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6: 네.
7: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6: 네네.
7: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 풀국을 만들어서
6: 네.
7: 우엉을 튀겨야 돼요.
6: 아.
7: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6: 네.
7: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전집
6: 네.
7: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6: 아삭아삭하죠.
7: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 김치.
6: 김치.
7: 사실은 풀국에 안 들어가면 김치란 이름을 얻지 못하는데
6: 네네.
7: 일종의 고추 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좀 깎아서 채를 쳐주셔요.
6: 네, 알겠습니다.
7: 김치하고.
6: 알겠습니다.
7: 사찰 음식에서는 단맛을 낼 때
6: 네.
7: 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6: 그러니까 김치 담을 때도 설탕 대신 그렇고. 사용하시는 거죠?
7: 그렇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6: 네.
7: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6: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7: 그래서 저는 음식은 조화라고 보거든요. 조화로운
6: 네.
7: 밥상.
6: 네.
7: 그러려면 오미오색 다섯 가지 맛과 다섯 가지 음식의 식재료들의 컬러들이
6: 네.
7: 같이 어우러지면 좋죠. 이렇게 됐으면 먼저 물을 고춧가루에다 먼저 비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0: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1: 그렇죠.
2: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 네. 겉에만 이용해서.
0: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여섯 분이 같이 나와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2: 처음이죠.
0: 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2: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 스님이세요.
0: 개호 스님.
2: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네. 저희가 개호 스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네.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반듯하시고 아, 이미지가
0: 맞아요.
2: 농담도 안 하시고 일종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초탈하셨잖아요.
0: 네.
2: 걸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0: 네.
2: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개호 스님 때문에 빵 터질 때가 많았죠.
3: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그 유일한 비구 스님, 정문 스님은 어떠셨어요?
2: 우리 귀여운 정문 스님. 아, 정문 스님은 실제로 네.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0: 아, 내성적이세요?
2: 그럼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고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4: 오늘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2: 정문 스님의 그 된장찌개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2: 완전히 압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사찰에서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0: 네.
2: 그렇게 빈곤하게 살 때 식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된장 하나 넣어서
0: 네.
2: 모든 대중이 나눠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0: 대단하신 분이죠.
2: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해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0: 그러면
2: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죽였는 내가 안생했고 선생님이 네. 지금 잡 우리 그만합시다. 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손이 꽉 찼어요, 손님.
0: 바삭고추 김치 완성됐습니다.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2: 예, 네,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썰어주세요. 채를. 네. 이 정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 네.
1: 두께는 어느 정도?
2: 얇게 해주세요.
1: 최대한
2: 얇게 해주시고 채를 썰어야. 네. 잡채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1: 이 죽순 손질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2: 죽순은 생죽순을. 네. 쌀뜨물을 넣고 삶아야 돼요.
1: 삶아서.
2: 네. 그래서 물에다가 잘 우려서 쓰셔야 죽순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1: 죽순은 근데 이제 아삭한 좀 식감이 좀 특징이잖아요.
2: 예.
1: 근데 지금은 아삭한 정도는 아니네요.
2: 그렇죠. 저희는 죽순을 아삭하게 먹진 않아요. 사찰. 네. 음식에서는 얘는 온전하게 익혀야 돼요.
1: 네.
2: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성이 강해요. 차가운 성분이 많은 아이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잡채에 유부가 들어가요. 두 번 데친 유부를 채를 써서.
1: 유부도 특별히 두 번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2: 얘는 이제 유탕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에. 네. 튀긴 거라서요.
1: 네.
2: 기름기가 많으니까 데쳐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되죠.
1: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2: 석기를 잡자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2: 이왕이면 심플하지만 그 골고루 각자의 색깔을 써서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1: 네.
2: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1: 네.
2: 또 어차피 섞일 때는 많이 사용할 때는 빠지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2: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살짝 넣고
2: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0: 숨이 네. 죽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맛을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죠.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 있고
1: 맞아요.
0: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아요. 밖에 음식은 모두 다 넣고 맛있게 하는 거.
1: 네.
0: 절밥은 다 빼고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셔요.
1: 제가 한번 걸로. 해볼까요?
0: 네.
1: 이 공양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한번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0: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1: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국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출가하시고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출가를 했는데 학렬이 낮다 보니까
0: 네.
1: 행자 때부터 이 공양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행자 셋 중에 제가 제일 그 나이나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한 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마지처럼
0: 네.
1: 손상자 중에 마지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늘 곁에 두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종두라고 그러죠. 심부름. 심부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0: 종두.
1: 사찰 음식은 제가 음식 해먹이 좋아하고 또 어려서 어머니께서 워낙 신실한 불자셨고
0: 네.
1: 자비심이 많으셔서 그 전주역 앞에 있는 거지분들이 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줄을 서서 와서 밥을 먹고 가요.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0: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그거는 치료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0: 네네.
1: 토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0: 네네.
1: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불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말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아 내가 먹는 음식에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0: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1: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1: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0: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네. 먹는 음식이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네.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네.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네. 하루 종일 BTN을 틀어놔요.
1: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들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네. 기부도 해주시고 네. ARS도 하시고 네, 제가 네. 보면 맨날 명단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네, 네. 잘 승승장구하게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대한스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붓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 달마도.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응? 오. 아, 지훈 씨는 닮았네.
1: 에이.
0: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와이보드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0: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아,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를 걸어보세요.
3: 안 돼.
0: 왜요?
3: AI 하던 짓으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3: 좀 떨리네. 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아까,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보는 걸 좋아해서.
2: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저래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0: 가, 키우는 가, 게 아니고 아,
1: 부자님들 키우는...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0: 맞아요. 네.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2: 지영 쌤은 강아지
0: 좋아해요.
2: 많이 좋아하는 것.
0: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0: 거짓말해.
3: 선생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아, 오늘 아니요. 제가 던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1: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인스타그램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 진짜 한 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1: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2: 자기 전에
1: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2: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1: 아 그래요?
2: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쌤도 그런 거?
0: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2: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1: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2: 예.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0: 그러니까 뭘 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 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1: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1: 월드
2: 그 경험이 있네 약간.
1: 예, 그러니까요. 그
2: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예, 얼마나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0: 그때도 안 했어요.
2: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0: 네.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네, 그거 타고 이제 당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당기고.
2: 자전차.
0: 그렇지 자전차죠.
1: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0: 자전차죠 선생님.
2: 전라도 말이에요. 예. 네.
0: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2: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구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전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 뉴스를 틀어놔요.
2: 아, 스님이? 네. 아.
1: 그 부착하는 게 있어요.
2: 네, 맞아요.
1: 예. 네.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2: 그래요?
1: 예. 네.
0: 근데 이제

0: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전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1: 노동요
0: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1: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2: 네네.
1: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2: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2: 맞아요. 그책 리뷰해주는
0: 맞아요.
2: 그런.
1: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책을
2: 그렇죠.
1: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2: 답답함을 느끼고.
1: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1: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0: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2: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제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그
1: 본것
2: 순간에.
1: 같아요.
2: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0: 있구나.
2: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0: 아니요.
2: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0: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2: 네, 각자 하는 걸로 하셔야
0: 각자?
2: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서라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0: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1: 그럼
2: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0: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0: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3: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2: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3: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에 올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2: 밤을 쐬서 네.
3: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에 볼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뜻일까요?
2: 그러니까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3: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2: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 그래서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그래요.
2: 있대요.
1: 네.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네요.
2: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0: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 결과가 있더라고.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3: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독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

0: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1: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0: 네,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1: 그렇죠.
0: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1: 그렇죠. 잠 깨죠. 내가 더
0: 네.
1: 활성화되겠죠.
0: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석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캔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1: 알코올
0: 사람은
1: 중독이 되는 거죠.
0: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0: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2: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1: 환경 통제.
2: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1: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3: 절제력.
1: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0: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1: 저희 이걸로 1시간
3: 아,
1: 싸웠거든요.
3: 그래요?
1: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1시간 싸웠는데.
0: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네.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3: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몇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0: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0: 아니, 흔들리는데도 편안할 때가 있다.
1: 네.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렇죠?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품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로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소파,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2: 실제로 이제 지영 선생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하고 빠밤빠밤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시

0: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1: 그러니까
0: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초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0: 네.
1: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0: 네.
1: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0: 스님들한테는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1: 맞아요.
0: 똑같으세요.
1: 그래서
0: 모든 상황에
1: 아침에
0: 통용된 답은
1: 오면서 이렇게
0: 없다.
1: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네.
1: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아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0: 사실
1: 이럴 수
0: 나는
1: 있는 거 아니에요?
0: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1: 맨 처음에
0: 근데,
1: 얘기했던,
0: 예.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3: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국의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1: 네네.
0: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 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0: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1: 네. 제가 전 경전에서 읽고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스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병행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그렇기
0: 대체로
1: 때문에.
0: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1: 맞아요.
0: 잘못됐다가 하잖아.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1: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아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2: 동의합니다.
1: 네.
0: 동의합니다.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1: 네, 안녕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시

0: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참...

0: 아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0: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자, 그루쿨 학교의 최고 궁수인 쿠마루 데바다타가 활을 쏘겠습니다.
1: 쿠마루 데바다타 만세! 쿠마루 데바다타 만세! 쿠마루 데바다타 만세! 쿠마루 데바다타 만세!
2: 왕비 마마, 데바다타는 순식간에 표적을 마칠 겁니다. 저 아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3: 그래, 나도 들었네. 아미토다 숙부께서 데바다타가 최고라 하시.

0: 스승님 멈춰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말 못하는 새를 표적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인지요?
1: 심사를 통해 궁수의 재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왕자는 다른 방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0: 이 징을 맞추면 됩니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쏜 사람을 최고의 궁수로 정하면 됩니다.
1: 전장에서는 진 같은 것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시타르트.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한다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전쟁은 전장에서 하는 거지 이곳에선 아니잖아, 형. 또한 전쟁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죄 없는 새들이 그저 경기를 위해 표적이 되고 있으니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1: 조언은 현자의 몫이지. 크샤트리아가 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경기를 치러야만 하고 그 경기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면 안 된다.
2: 고마르 대바다타의 말이 옳소! 미래의 왕은 어째서 표적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3: 왕자, 무기에 대한 지식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겠다. 왕자의 심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1: 스승님, 한 마리는 너무 쉬우니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날려주십시오. 두 마리 다 한 방에 맞추겠습니다.

0: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바다타보다 나은 궁수는 없다고요.
1: 바로 데바다타! 만세! 바로 데바다타!

0: 자, 이제 네 차례다. 네 화살이 만들어내는 피바다를 잘 보기 바란다.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자, 어서.
1: 시타르타, 이제 네 차례다.

0: 용서하십시오, 스승님. 저는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좋아. 스승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최고의 공수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0: 네, 스승님. 대바다 타영이 최고라고 공지해 주세요. 저는 새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2: 시타르타, 너는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스승인 내 명령이다.
0: 스승님께서는 제가 궁술에 능한지 아닌지를 심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표적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죠?
2: 된다.
3: 좋다. 하지만 그 표적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과 견줄 정도로 어려워야 한다.

0: 형, 이 구슬을 최대한 힘껏 위로 던져. 아주 높이 던져야 돼. 작은 점보다도 훨씬 더 작게 보이게.
1: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려는 것이냐?

0: 스타르트!
1: 왕자 마마는 목욕 중이십니다.
0: 네. 스타르트! 네. 네가 최고로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고 알리고 싶었다면 비폭력을 옹호하는 척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내가 자진하다는 걸 만인한테 증명하기 위해 미리 말해줬다면 나 역시 새 대신 구슬을 쏘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그렇게 할 기회조차 나한테 주지 않더구나. 그렇게 나를 속여? 무엇 때문에?
2: 형, 난 형을 속인 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새를 표적으로 삼는 걸 내가 반대했던 걸 형도 잘 알고 있잖아.
0: 그래, 너는 늘 비폭력을 설교했었지. 잊지 마라, 시타르타. 밖으로는 아닌 척해도 너 역시 속으로는 폭력을 옹호한다는 것. 너는 사람들의 기분을 죽여버린다. 너도 살해범이라고! 잊지 마라, 시타르타. 봉샵에서 네가 나하고 겨루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싸워야만 돼. 이 경기로 카펠라바스트 왕국의 구르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0: 시타르타.
1: 아바마마,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0: 네가 전쟁에 대비해 무술 단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 빨간색이 크사트리아의 손가락에 묻어있으면 좋아 보인다, 왕자. 하지만 그게 빨간 물감이 아니라 저게 피가 돼야만 하느냐. 학교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겠지.
1: 네,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0: 줄줄 외워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크샤트리아의 율법과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을.
1: 무슨 말씀이시오?
0: 이 폭력에 대한 네 견해에 내가 실망했다는 뜻이다. 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전장에 나가서 어찌 적을 죽이겠느냐. 약한 사람들이 비폭력을 입에 담지 크샤트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왕자, 너는 크샤트리아다. 그러니 크샤트리아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너는 샤카라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왕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지 너는 짐작도 못할 것이다.
1: 얼마 동안이요? 크샤트리아가 얼마 동안이나 서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0: 왕국을 지키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왕자.
1: 하지만 왕국은 전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건지요? 논의를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0: 크샤트리아는 겁쟁이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를 어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국엔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0: 손에 칼을 쥔 사람이 종국에는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는 네 손에 칼을 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용맹스러운 황제로 보고 싶다. 너는 샤카 가문의 후계자임을 잊지 말거라. 대홍수가 일어나서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의 길을 바란다.
1: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0: 드디어 왔구나.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1: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마를 모시고 왔어요.
2: 네, 아들이.
0: 마마의 아들은 늘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지.
2: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자는가. 내일 마지막 시합이 있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0: 이 못을 가져가서 아들이 상대할 경쟁자의 봉에 박아 넣으시오. 그러면 경쟁자는 마마 아들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게 되지.

0: 가져가시오. 내게 뭘로 은혜를 갚을 텐가?
1: 할머니 갈게요. 마마.

0: 초대받았다. 이거 받아라. 널 위해 구해온 귀한 물건이야.
1: 이게 뭔데요, 어머니?
0: 네 승리를 가져다 줄 보물. 어미가 아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식다르타는 이제 경기에서 널 절대 이길 수 없어.
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이 못을 식다르타의 봉에 박아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너를 공격할 수 없게 돼. 그럼 네 승리가 보장된 거잖니?
1: 어머니, 저는 공차 승리는 정말 싫습니다. 제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시타르트의 손에 못이라도 박을게요. 원하신다면 그놈의 목도 쳐드릴게요. 하지만 흑마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용감한 전사거든요. 저는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길 거예요. 승리가 정말 의미 깊을 때는 전사가의 용맹과 재능으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들보다도 이 못을 더 믿으시니까요.
0: 순진하다니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꼭 승자로 만들고 말 테다.
2: 크샤트리아여, 승리하라.
3: 숙모님 축복도 받아야지.
0: 아니, 내 축복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 하지만 오늘은 네 무기를 축복하고 싶구나.

네 무기에 아무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않기를 기원하노라. 신께서 너에게 대바다타와 대적할 용기를 주시기를. 받거라.

오늘 경기는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구루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를 가려내는 경기입니다. 결승전을 치를 두 전사가 나와서 각기 전술의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로나단의 아들 구마루 데바다타,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며 카필라바스트의 왕이 될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

0: 너의 분과 그리시나 신에 회전하는 원반 무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걸 오늘 꼭 증명해라. 신의 무기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됐다. 너 역시 이 봉을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네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서 승리하라.
1: 가운데야, 무슨 짓이든 다 해봐라. 하나, 내가 왕자의 패배를 못 박아뒀지.

0: 너희 왕자님은 왜 공격을 하지 않니?
1: 우리 왕자님? 네 왕자님이기도 하잖아.
0: 맞아. 내 왕자님이지.

0: 왜 치지 않는 거냐, 시타르타!
1: 내가 형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0: 명성을 얻으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거냐? 하지만 오늘은 나하고 싸워야만 할 거다. 쳐라, 스타르타! 스타르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라! 뭘 하느냐?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될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스승님! 시타르타,
1: 형을 칠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
2: 다운다냐, 구루? 그러면 데바다타가 카필라바스도 최고의 전사라고 선언할까요?
0: 안 됩니다! 적선하듯 던진 승리는 필요 없어요!
3: 시타르타, 공격을 해야 한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기다.
1: 형을 공격하기 위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0: 네가 겁쟁임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해라! 내 무술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어서 인정해!
3: 시타르타, 너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스승인 카운다나 구루를 잊어버리든지. 그럼 우린 스승과 제자 사이는 끝나는 것이다.
1: 스승님!
3: 네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새나 동물조차도 도전해오면 받아들이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싸울 준비를 한다. 너는 인간이다.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있다.
1: 하지만 형을요?
3: 그렇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타르타. 네 본분을 다하라. 구름은 내리는 비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나무는 열매 때문에 소중하고 칼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아는 재능 있는 전사일 때 소중한 것이다. 시타르타, 이제 나는 떠난다. 나를 말리고 싶다면 싸워라!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달려있다. 네 본분을 다하라. 네 본분을 다하라.

형 용서해줘. 내 이익을 위해 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의 명령이라서. 첫 번째 공격은 스승님을 위해서. 두 번째 공격은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세 번째 공격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0: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2: 만세!
3: 왕비 마마 경하드립니다.
1: 시타르타 왕자님.

0: 넌 누구냐?
1: 광비마마, 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되올론지요? 마마를 무어라 부르오리까? 이모님? 아니면 고모님?
0: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구나.

0: 와, 놀라셨죠? 모두 눈이 희둥그레지셨네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하고요. 절 보면 모두가 기뻐하실 거라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왔답니다. 혹시 기쁘지 않으신 건가요?
1: 기쁘지. 그런데 대바다에서 여기까지 혼자 왔느냐?
0: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제 믿음과 함께 왔죠. 여러분 모두를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절 열렬히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2: 보고 싶었지. 그런데 단답하니 대왕이 말리지 않더냐?
0: 계셨다면 말리고 못 가게 하셨겠지만 바이샬리 국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1: 어머니는?
0: 어머니는 대바다에서 잘 계세요. 하지만 마음은 카필라바스트에 와 있죠.
3: 너 혼자 오다니 그건 안 되지.
0: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셨죠, 외숙부님. 하지만 저도 이제 다 컸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요.
1: 해야 할 일? 그게 뭔데?
0: 거리를 메꾸는 일이요. 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뵌 지 10년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오라버니를 10년간 만나지 못했어요.
1: 네 얼굴을 보니 어머니를 보는 듯하고 네 말을 들으니 어머니 음성 같구나.
0: 어머니께 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외숙부님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저는 관계를 돈독히 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4: 야소다라,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널 저지하지 않았다고?
0: 예, 망갈라 외숙모님. 왕궁 입구에서 찬나를 만났는데 절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왕궁 밖에서 로시카를 만나 함께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기를 알아보겠느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꽃을 좋아하고 자기 코끼리 이름은 쿤즈라고 말했죠. 전 즉시 고파가 온 걸 알아차렸어요.
5: 로시카!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1: 고파?
0: 예, 왕비마마. 아미타 왕비마마께서 사랑을 담아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5: 로시카!
6: 고파. 좋은 이름이군. 카필라바스트에 온 걸 환영한다, 고파.

0: 참 환영 한번 멋지네. 경전에는 손님을 신과 같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가 봐. 이 손님은 환대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1: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느라 지금도 분주할 거라 생각했지.
0: 만날 사람은 다 만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1: 대바다 타용도 만났어?
0: 어. 경기에 졌다고 매우 화가 나 있던데?
1: 실패를 그리 쉽게 받아들이진 못하는 성격이지.
0: 네 기분은? 너 역시 승리를 즐기고 있진 않네.
1: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0: 자신에게 물어봐. 모든 걸 떠나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있잖아. 실화도 쓰고 있는 거야?
1: 아니야. 갖가지 질문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나는 답을 찾으러 여기로 오곤 해.
0: 질문? 이를테면 어떤 질문?
1: 초승달빛보다 더 어두운 건 뭘까?
0: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네. 여성의 눈가에 바르는 아이라인이 초승달빛보다 어둡지.

0: 답은 명예훼손이야. 그렇다면 물보다 농도가 낮은 건?
1: 사랑? 이번엔 답을 맞췄지.
0: 지식. 지식은 물보다 낮은 거야, 야수다라.
1: 나도 질문 하나 할게.
0: 물어봐.
1: 너는 피리를 연주만 하는 거야? 아니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야?
0: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어. 지식과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 야수다라.
1: 고파. 고파는 좋은 이름이지, 그렇지?
0: 한 번에 한 음식 배워야 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0: 오늘 내가 형을 치면 어떻게 될까?
1: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2: 이제 카운다냐 그룹을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3: 카펠라바스트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뤄줄 거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사찰 어디나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것이 선방, 즉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를 면한다는 말은 참선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4: 검약한 삶의 태도로 깨달음을 구하는 곳.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봉정사입니다.

0: 높이 570여 미터의 천등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명산으로 꼽힙니다. 이곳 산허리에 동정사가 기대어 있습니다.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이 넘는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거죠.
0: 이런 사연으로 작은 산 천등산에 작은 절 봉정사가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능인대사가 날린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머문 곳이라 해서 봉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2: 봉정사는 등재된 7개의 그 사찰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북축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양원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봉정사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1999년에 방문했던 영국 여왕도 이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죠. 퇴마루는 사찰 정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정사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존불은 용들의 호위를 받고 있죠. 이곳의 단청은 다른 사찰들과 사뭇 다릅니다. 고려시대 기법으로 중요한 회화 자료입니다. 삼존불 뒤의 그림은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에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0대 제자와 사천왕 등을 배치하면서도 비율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봉정사는 13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해온 사찰입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만세루는 사찰의 중정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만세루는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2층 누각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누각에는 못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구제하기 위한 법고, 운판, 모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동정산은 작지만 작지 않은 절입니다. 이 너른 산세를 다 품고 있으니까요. 동정사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목

극락전에는 목조관은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여러 개를 붙여 만든 이 목불은 11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 유행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지붕입니다. 이 때문에 닷집은 사찰 안의 사찰로 불립니다.

0: 즉흥낙전 앞에는 한눈에도 오래된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말기 석탑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정사는 다행히 임진왜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명산암입니다. 명산암은 사찰 정각이지만 건물 형태는 조선시대 대가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영산암은 일곱 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이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0: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다양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데 얼핏 보아도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한글이 적혀 있는데 19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한상을 모시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채화 갈라보살, 미륵보살 등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 유교와 도교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도 있죠. 이처럼 봉정산은 유불선이 어우러진 넓은 품의 산사였습니다. 새 속에 강을 건너 집착을 버리고 피 안으로 가는 길라잡이였던 산사. 작지만 큰 절,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오늘은 백성들의 존경을 성공적으로 얻은 것 같소.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눈 속에 미래 왕의 모습을 담았어요.
1: 부디 그리 되길. 그래요. 오늘은 정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시타르타가 진정한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했고 또 야소다라를 10년 만에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0: 그렇소, 파자파티. 하지만 짐은 그 아이가 대바다하로 돌아갔을 때 단다파니 왕이 어떻게 대할지 염려가 됩니다. 부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지 않았소.
1: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딸에게는 양보한답니다.
0: 어째서?
1: 딸은 아버지 집에서 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2: 그만해! 대바다타, 그만해라!
3: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춰라! 그만두래도 대바다타!
2: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3: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
4: 패배한 전설을 벌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 자존심을 살리려는 겁니다.
3: 낙심하지 마라, 데아다타.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시타르타는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내일은 네가 이길 거다.
4: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내일은 승리의 행진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가겠지요. 시타르타 왕자는 마차를 타고 가고요. 거기 모여있는 인파는 다만 제 실패를 환기시켜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3: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대바다타. 네 패배 속에 승리가 숨어있다.
4: 아버지의 위로가 좋게 들리네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3: 아니다. 믿어야 해, 대바다타. 폐하께서 너를 위해 내리신 선물이다. 네가 음악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아시고 폐하가 이 아비를 불러 말씀하셨다. 대바다타, 네가 낙심한다는 걸 아시고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라 당부하셨다. 경기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 사람이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바다타와 시타르타는 카필라바스트의 두 눈이라고 하셨지. 시타르타가 대왕의 자부심이라면 대바다타는 대왕의 존경심이라고.

0: 나만 홀로 남겨두고 가더니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1: 왕국의 경계선.
0: 거기에 뭐 볼 거라도 있나?
1: 내일 승리의 행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난 처음으로 왕궁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
0: 뭐라고? 왕궁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1: 그래.
0: 그렇다면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네?
1: 물론 스승님과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있지.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내 마음의 눈으로 봤어. 하지만 내일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내일 성문이 나를 위해 열릴 테니까. 내일은 백성들도 만나게 되겠지.
0: 나도 함께 갈게.
1: 손님은 신이니까.

0: 수석 대신 준비는 빈틈없이 해놨겠지?
1: 물론입니다,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지나갈 길은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했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주변에는 오직 젊음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슬퍼질 그 무엇도 보지 못할 겁니다.

0: 왕자님, 왕이 되시면 저를 경호원으로 써주십시오.
1: 카필라바슈트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있구나.
2: 왕자님, 큰일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왕자님.
3: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
2: 표범이 불쑥 나타나서 제 아이를 물고 갔습니다.
0: 언제?
2: 방금 전에요.
0: 서둘러라, 찾아보자.
3: 왕자, 지금 가면 안 된다.
0: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3: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
4: 염려 마세요. 데바다트와 제가 왕자 같이 가겠습니다. 가자!

0: 저기를 봐! 표범 발자국이 보인다!
1: 발자국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서 가자!
2: 표범은 잡은 사냥감을 그리 멀리까지 운반하지 못해.
0: 눈에 띄기만 해봐라. 절대 살려보내지 않으마.
1: 안 돼, 형. 죽여선 안 돼. 생포해야 돼.
3: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기 울음소리가 근처에서 났어.

0: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기가 살아있어.
1: 살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야 돼. 즉시 의사한테 아기를 데려가야 돼.
2: 야소다라 말이 맞다, 시타르타. 아기를 데리고 먼저 가라. 표범은 분명 사냥한 걸 찾으러 돌아올 거다.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지.
3: 안 돼, 형. 죽여서는 안 돼. 꼭 생포해야 돼. 약속해. 약속하는 거야?
2: 알았다. 약속하마. 하나 지금은 표범보다는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다.

0: 의사를 불러라.
1: 스타르타,

0: 아기를 이리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병사한테 시켜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잖느냐.
1: 아기가 다친 걸 보고 나니 자제가 잘 안

0: 됐어요.
1: 하지만 백성들은
2: 백성들은 인자한 왕이 아니라 용맹한 왕을 원한다. 첫째, 너는 행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갔으면 표범을 사살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어째서 아기를 이리 데려왔느냐?
1: 시타르타 왕자, 미래의 왕은 항상 자신의 성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
3: 헤아, 안녕하십니까?

0: 이건 지혈을 하는 기본 처치법인데 누가 한 것이옵니까?
1: 야소다라가요.
0: 신의 가호로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곧 나을 것 같습니다.

0: 왕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1: 왕자님 만세!
2: 만세!
1: 왕자님 만세!
2: 만세!
1: 왕자님 만세!
2: 만세!
1: 왕자님 만세!
2: 만세!
3: 온 왕궁이 우리 왕자에 대한 칭찬으로 떠들썩합니다.
4: 황제는 자비로우셔는 안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집권할 수 있지.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이 줄어든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
3: 시타르타.

0: 이게 뭐냐, 대바다타?
1: 아기를 공격했던 표범의 머리입니다.
2: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이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숙분 뭐 하셨어요?
0: 노력은 했지만 표범이 도망가는 바람에 대바다타 덕분에 사살한 거야. 아니면 놓칠 뻔했다.
2: 생포할 순 없었던 거예요?
1: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2: 깊은 숲속에 놓아주면 되잖아.
1: 그 식인 동물이 다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란 말이야?
2: 본래 식인 동물...

0: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1: 놈이 아기 목숨을 뺏어갔다.
0: 아니, 아기는 무사해.
1: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0: 의심 때문에 산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1: 이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타르타.
0: 형이 왕국을 가지기 위해 나를 죽일 것임을 내가 느낀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2: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놓아라!
3: 대받았다 말이 맞다, 시타르타. 한 번이라도 인간의 피맛을 본 동물은 마을 전체를 습격한다.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란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건 그들이죠.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텐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4: 아니! 우리 대바다타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질투가 아니길 바란다. 왕자인 네가 했어야 할 일을 내 아들이 대신해준 것뿐이야.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일인데 오히려 책임을 묻다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2: 스타르타, 칼을 내려놓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나가라니까!

오늘 내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겼어. 난 누군가? 그리고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0: 남신과 시타를 함께 경배하라.
1: 경배하라.
0: 왕비, 오늘 신의 장엄은 참으로 아름답게 해서
2: 모두 야소다라가 한 일입니다. 야소다라, 오늘이 무슨 축제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거니? 난 기억나지 않는데 네가 말해주렴.
3: 저 오늘 대바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숙모님,
2: 돌아간다고? 아직 제대로 사랑띔도 못했는데 며칠만 더 있다 가려무나.
3: 람신이시여, 들으셨나요? 외숙모님이 저더러 더 있다 가랍니다. 이제 누가 부왕을 설득시킬 건지 여쭈어 주십시오. 저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고 하시나 부왕은 대바다에 제가 없는 걸 보고 매우 화를 내실 겁니다.
2: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시따르탄요?
4: 왕비 마마, 왕자님을 매시러 방으로 갔으나 방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2: 궁 안에도 없단 말이냐? 그럼 대체 어디 있을꼬? 어젯밤에 무난 인사도 오지 않았는데. 숙부님?
5: 염려 마십시오. 제가 시따르타를 찾겠습니다.
6: 그래요, 우리가 왕자를 찾을 테니 걱정 마세요. 방 안에 없다면 초막이나 테라스에 있겠죠. 왕자가 가면 어딜 갔겠습니까? 호수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야, 찬나와 함께 마구간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카운더냐 구루와 함께 지식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제 왕자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아슈아팔 구루가 왕자에게 정치를 배우라고 하자 시따르타 왕자는 정치는 이기적인 게임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0: 왕비 마마, 제가 나가서 왕자를 찾아보겠습니다.
1: 왕자를 찾았어? 아니요, 가실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지만 왕자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방 안에서.
2: 방 안에서? 왕자의 방에 뭐가 있었는데?
1: 한번 직접 가셔서 보세요.

0: 그렇다면 시타르타는 표범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단 말인데.
1: 제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스승님, 형의 행동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2: 왕자, 한 손에 달린 다섯 손가락도 다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정도 각기 다 다른 법이다. 너는 비폭력을 신봉하지만 대바다타는 그렇지 않다. 표범도 그 성정 때문에 아기를 공격했던 것이다. 또한 대바다타가 표범을 죽인 건 역시 그의 성정에 기인한 것이다. 너는 네 본능에 따라서 아기를 구한 것이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말거라.
1: 스승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줄일 길은 없을까요?
2: 물론 있다. 동물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원한다면 성품을 바꿀 수가 있다. 폭력적이던 인간이 비폭력을 믿게도 되고 자신을 자제하고 다스릴 수도 있게 된다.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이지.
1: 스승님,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제 명상에 들어 네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거라.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은 마음의 어떤 문제도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0: 야사다라, 어딜 다녀오느냐?
1: 시따라 딸을 찾으러요. 오늘 제가 베바다하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전 부왕 말씀도 거역하고 여기로 시따르타의 경계 응원을 하러 왔는데 도무지... 자기가 왕자면 저도 공주라고요. 이제 시따르타가 직접 베바다하로 와서 저를 데려오기 전에는 카필라바스트로 오지 않을 거예요.
0: 시따르타한테 오라고 하렴. 내가 대신 혼내줄게. 그럼 되겠어?
1: 아니요, 외숙모님. 저 대신 시따르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파가 떠나면서 보고 싶어 했다고 전해주세요.
2: 왕비마마.
0: 숙부께서 시다르타를 찾으셨는지요?
2: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소다라를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갈 길이 멀다 야소다라, 바로 출발해야 한다. 밤이 오기 전에 정글을 통과해야만 해.
1: 좋아요, 외숙. 곧 다시 올게요.
0: 숙부? 야소다르를 데리고 대바다에 가시거든. 혹시 단답하니 오라버니가 홀대해도 너무 기분 나빠 마세요.
2: 염려 마십시오, 왕비마마.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0: 아미타 고모님 웃음소리가 지금도 여기에 들린다고 전해주렴. 고모님을 많이 웃게 해드려.
1: 나도 네가 며칠 더 머물다 갔으면 했다만, 데바다타가 널 데려다 줄 수도 있었는데 너하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곧 다시 오기 바란다. 응? 꼭 오렴.

0: 이건 시타르타의 피리 소리잖아.
1: 가마를 멈춰요. 시타르타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만나고 돌아올게요.

0: 주인장.
1: 고파, 네가 어떻게 여기에?
0: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네가 어떻게 여기에? 궁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널 찾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꾸짖음을 당하면 기분 나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숲에만 있는 건, 다른 사람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 좋아, 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돼. 난 떠나니까.
1: 10년 만에 왔잖아. 더 이따 가지 않을래?
0: 여기서 뭘 하며 지내라고? 그저 궁 안에서 널 찾아만 다니다 말라고? 그 밖에 뭘 할 수 있을까?
1: 나도 너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
0: 뭐라고? 누구를 찾고 있는데?
1: 나 자신을.
0: 사람들은 다 신을 찾는데 넌 자신을 찾고 있다고?
1: 그래. 내가 어느 날이라도 신을 찾으면, 그리고 신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으면 난 뭐라 대답해야 할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말이지.
0: 그럼 너 자신을 만나고 누군지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널 만나봐.
2: 여수더라!
1: 이제 갈 시간인가 보네.
0: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1: 뭔데?
0: 마음 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하고.
1: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가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쁠 리는 없어.
0: 어떤 사람한테도 마음이 상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외숙이신 폐하는 네가 명상에 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리고 외숙모는 네가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
1: 난 혼자인 적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도 질문들과 함께 있지.
0: 바로 그 질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야. 전에 대바다하러 구분 한 분이 오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진다고.
2: 야수들아!
1: 너도 드론하단 숙부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0: 언제 또 올 수 있어?
1: 네가 대바다로 날 데리러 온다면.
0: 내가 가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고파.
1: 너도 알겠지만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0: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1: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0: 지금 간다고?
1: 어. 가야 해.
0: 말해봐.
1: 10년 전 내가 떠날 때 씨앗을 줬잖아. 그 씨앗이 이제 대바다를 닭꽃밭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는데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어.
0: 고파, 카운다냐 그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적절한 때와 시간이 있는 법이래.
1: 그럼 이 시간에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거야?
0: 전엔 씨앗을 선물했고 대바다에 꽃이 만발했으니까 지금은 이 피리를 줄게. 네 삶이 음악 소리로 충만하도록.

0: 시타르타. 어디서 오는 길이냐?
1: 정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0: 명상을 하고 있었느냐? 피리를 불었었느냐?
1: 피리는 고파한테 주었습니다.
0: 이 칼을 받거라. 나는 늘 네가 무기를 갖춘 크샤티아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1: 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0: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1: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0: 크샤트리아의 가르침은 사람을 황제로 만드는 거다. 지식이 너를 그토록 유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칼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네 방에 있는 표범의 조각상은 무슨 의미야?
1: 표범의 고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상이 만들어졌어요.
0: 시타르타! 그런 일 말고 네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2: 하라! 루스카! 예, 왕비마마.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왕자가 아침부터 먹질 못했구나. 시타르타, 가서 목욕 좀 하거라.
3: 폐하, 지난 며칠간 지켜보았더니 시타르타가 점점 더 카운다냐 구루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왕자가 명상에 마음이 끌리는 건 카운다냐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말을 늘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운다냐 구루를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4: 숙부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는 이제 가르칠 게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다만 보수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5: 아닙니다, 폐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카운다냐 구루는 카필라바스트에서 가장 학식이 높습니다. 시타르타가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카운다냐의 가르침에서 시타르타를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2: 페아, 망갈라 스무 마리 맞습니다. 카필라바스트에서 카운다냐 구루보다 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카필라바스트와 시타르타의 미래를 흠집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0: 테바다타.
1: 왜 숙부의 말씀에 반대를 하셨어요, 어머니? 시타르타가 카운다냐 그루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카운다냐 그루하고 제가 대립을 보이는 것도요. 어린 시절부터 카운다냐는 늘 시타르타의 편만 들었어요. 저를 변함없이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를 쫓아낼 전후의 기회가 왔는데.
0: 너는 네 아버지하고 사고방식도 같구나. 넌 생각을 하는 도중 시야를 좁히고 있어. 생각을 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해. 그럼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지. 카운다냐가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시타르타는 분명 성자가 된다. 시타르타는 카운다냐

0: 곁에서 명상법을 배우겠지. 그리고 좌정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성인은 될지언정 왕은 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카운다냐는 왕자를 카필라바스트 왕좌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해. 대바닥한 네가 카필라바스트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뤄줄 거다. 응?
1: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2: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1: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사랑?
3: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대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7: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8: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0: 말씀을 좀 해보세요, 드로나단 전하. 이제 데바다 도시국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 데바다를 샤카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는 일에 그리 반대가 많은 겁니까? 전하의 카필라바스트 도시국가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 모자라달까요?
0: 무슨 뜻입니까?
1: 제 말씀은 데바다테의 애가 좋은 설명이 되겠군요. 시타르타보다 나이도 위고 교육도 잘 받았고 용감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시타르타가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2: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렴, 야소다라.

0: 이 맛있는 것들은 저 혼자 다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1: 훌륭하구나. 폐하께서 야소다라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2: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 무술 대회에서 잘했나요?
1: 왕자는 반칙을 해서 우승한 겁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에는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2: 어떻게요?
1: 표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아이만 안고 나왔답니다. 표범을 사살하고 그 짐승의 머리를 우리 폐하께 바친 건 대바다따였지요.
2: 이 얘기를 샤카 왕국 모든 백성한테 퍼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왕이 겁쟁이라는 사실을요. 시타르타가 아니라 대바다타가 왕이 돼야 하는 건데.
0: 외람대우나 외삼촌께서는 사실의 절반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시타르타가 모든 무술 경기 종목에서 더 탁월하지 않았나요? 외삼촌께서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찬란한 별빛을 훼손하려 아무리 수없이 시도해봐도 별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답니다, 외삼촌.

0: 스타르타, 아비의 칼을 너한테 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비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을 꿈꾼단다.
1: 전 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2: 시타르타가 갈수록 카운다냐 스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카운다냐를 가까이하며 가르침을 받은 탓입니다. 시타르타가 명상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 말입니다.

0: 무슨 걱정이라도 잠이 안 오시나요?
1: 그렇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시타르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후회라도 우리 조상님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0: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치가 않네.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파티.
0: 그건 아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이어받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애는 특별해서 자기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1: 하지만 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워요, 파자파티.
0: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군요. 아시타 성인이 시타르타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불안해하시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시타르타의 생각을 용인하셨을 겁니다.
1: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시타르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0: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1: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0: 아니요. 하지만 조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침 서로 드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불안한 마음.

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신께 맡겨두세요. 살펴주실 겁니다. 누우세요.

Start. Start. Start.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0: 폐하. 폐하의 꿈은 새벽에 꾸신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새벽에 꾼 꿈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폐하는 시타르타를 찾으려 하셨지요. 이는 그가 가는 길이 폐하의 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폐하는 시타르타가 명상에 들어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화의 길을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적갈색 옷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이 성인이나 수행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1: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2: 폐하, 고정하십시오. 마음 상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믿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폐하가 시타르타를 찾아다니신 건 어떤 면에서 그가 폐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가 명상에 든 걸 보신 건 왕자가 성품상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걸 꼭 해낼 겁니다. 폐하는 현자가 된 왕자를 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현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마치 왕자를 존경하듯 그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폐하, 왕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뭘 하든 완벽을 이룰 능력을 타고났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왕이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 그의 해몽은 개인에 따라 달리 나온다는 사제의 말에 나도 동감하오. 카운다냐 스승, 그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스타르타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그대는 가르쳤도다. 비폭력, 명상, 죽음 등을 말이다. 그건 그대가 잘못한 거요.
0: 샤카가문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 해몽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우 8살 나이에 모든 경전을 다 외우시는 왕자님께

어떤 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베다나 힌두 경전을 보면 삶과 죽음, 구원과 해탈, 그 모든 것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모두가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자에겐 세상에서 초연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님은 질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폭력과 명상에 관해서는 비폭력은 왕자의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고 명상은 왕자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폐하, 성품과 관심은 타고나는 거라서 가르친다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친 새를 보거나 동물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고통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폐하와 저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심, 세상에 초연한 자세, 지식 등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폐하, 제 사직을 윤허해 주십시오.

0: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찾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픔을 느낀단다.
1: 고파공주님이 떠나셔서 슬프신 겁니까?
0: 그래, 고파가 왔을 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마치 눈을 뜨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왕자님. 카운더냐 스승님만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마음 문제는 스승님이 전문가시니까요.
0: 그래, 하지만 스승님은 아침 일찍부터 궁에 가셨다. 언제쯤 돌아오실지.
2: 스승, 저는 이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째서요?
2: 폐하께서 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요.
3: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리지 마시고 그저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니요, 저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받는 거지 단지 제가 브라만이라 해서 희사금을 구걸하진 않습니다.
3: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카운다냐 스승님?
2: 방금 왕을 달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실 가문의 스승으로서 국왕과 왕국의 충성으로 국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국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살펴서 국왕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아시타 성인이 말한 단 하나의 예언 때문에 한 세대가 모두 카필라바스트에서 추방된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의무는 왕자를 수행자가 아닌 용감한 전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카운다냐 스승님.
2: 스승님, 영혼에는 언제나 운명이 수반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나 제 가르침 때문에 수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자

자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생계를 위해 지식과 타협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 발미키나 산디파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곁에서 몇 년을 보낸 사실과 그 사람이 내 제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0: 해야도 카운더냐의 생각을 직접 들으셨지요? 아직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사직하겠다는 카운더냐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가문의 스승으로서 바차스파티 구루는 어찌 생각하시오?
2: 폐하, 카운다냐의 사고방식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1: 그 말은 구루 역시 사직하겠다는 그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로군.
3: 하지만 폐하, 카운다냐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짐 또한 샤카구의 왕자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도다. 압니다. 대신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2: 왕자님이 마음에 쏟는 관심을 고려할 때 카운다냐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숲속 수행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카운다냐는 사직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4: 왕자님!
5: 스승님 말씀이 맞아. 때론 두 눈을 다 뜨고도 사람의 눈은 보질 못해.
6: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 우릴 봐. 처음엔 다른 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을로 나왔잖아.
7: 이봐요, 눈을 떠요. 눈도 봐요.
8: 아버지, 이게 언제
7: 일이에요? 멀쩡했었잖아요.
8: 아버지, 제발 일어나서 보라고 말씀해봐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6: 돌아가셨어요.
9: 손님과 죽음에겐 보장이라는 게 없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10: 어, 저기 왕자가 온다! 왕자님이야!
11: 왕자가 시체를 보는 날엔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책임 못 져.
9: 우린 왕국에서 쫓겨날 거야.
11: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해야 돼.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울고 계세요?
1: 왕자님, 그게 마른 모래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저희들 눈이 다 젖어버렸답니다.
0: 모래바람이요? 찬나하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모래바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거야?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1: 스승님, 카운다냐 스승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신대요.

0: 사실입니까, 스승님? 저를 버리고 학교도 떠나신다는 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1: 실은 이미 8년 전부터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0: 그렇다면 오늘도 가지 마세요,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절 버리고 떠나신다면은...
1: 저 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둥지를 둔 게 보이느냐?
0: 네.
1: 어미 참새는 매일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인다.
0: 예, 스승님.
1: 그런데 오늘 그 어미 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냈다.
0: 왜요?
1: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왜? 그때 바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새끼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중을 날더구나.
0: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아직 모릅니다.
1: 난 가야 한다, 시따르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제 내가 운둔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완벽한 운둔을 위해선 먼저 숲속으로 가야 한다. 힌두 경전에선 인간의 삶은 네 단계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
0: 하지만 스승님, 제 배움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운둔에 대해서도.
2: 가운다냐, 스승. 나는 그대 생각과 다르오. 그댄 스타르타에게 비폭력, 명상, 죽음을 가르쳤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1: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갈망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히 익은 후에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둔하는 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0: 하지만 결혼 생활 단계를 끝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스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1: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너 스스로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는 걸 배우러 내가 너를 찾아다닐지도 모르지. 자, 받아라. 내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 명상을 하거라.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1: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0: 네.
1: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말해보거라.
2: 따뜻 똠 아시 사해 아흠 아스미 아흠 브람마스미.
0: 스승님! 스승님!
1: 강물이 쉼없이 흐르듯 삶은 어떤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정체 상태가 되겠지. 마음을 고요히 해라. 명상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0: 용서하십시오. 제가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1: 아니다, 모인이. 오늘 짐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2: 무엇 때문이신지요, 폐하?
1: 우다얀, 아시타 성인이 했던 예언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자가 점점 명상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0: 외람되오나. 폐하께서는 아직 저한테 왕자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고 나면 위대한 성자들도 욕망의 언어를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직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2: 폐하, 모인이 말이 맞사옵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오직 카운다냐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상 얘기만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곳의 여인들과 그리고 모인이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생의 보다 깊은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0: 폐하, 욕망은 만인을 녹여버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 있사온데 불이란 항상 모든 걸 파괴하지요. 하지만 창조를 하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불은 사람의 초연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욕망의 쇠사슬로 인간을 칭칭 감습니다.
1: 좋다, 모희니. 이제부터 왕자를 네 책임하에 두마. 왕자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라.
0: 욕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왕자님께 사랑의 수업을 해드리지요. 만약 왕자님이 욕망에 중독되시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폐하.
3: 시다르타. 장수하거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4: 어마마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카운다냐 스승님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분이 원해서 한 일로 알고 있다. 숲속에 살길 원했다고.
4: 스승님은 홀로 있겠다는 소원을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룬 건 오직 외로움 뿐입니다. 카운다냐 스승님께서는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 모든 호기심을 해결해 주셨죠. 이젠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누가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3: 신이 해주시지.
4: 신이요? 그분 자신이 질문인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말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신,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신.
3: 아니다, 시타르타. 온 세상이 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야.

이 태양도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도 보이잖니. 신은 빛으로도 널 어루만져준다. 그 빛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도 주시지. 그런데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양이 밤에 지고 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 다시 떠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아침 말이야.

0: 시다르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형상을 하고 계셔. 카운다니아 스승의 형상, 때론 태양의 형상, 친구의 모습, 그리고 때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 어서 오세요, 나으리. 환영합니다.
1: 아름답군. 매우 아름다워. 왕자도 분명 좋아할 것 같구나. 얘들아, 지금까지 전사들은 모국을 위해 싸웠다. 검술을 깊이 닦아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도 쟁취했지. 하지만 이젠 너희 예쁜이들이 젊은 전사들에게 그런 공을 세워야 한다.
2: 나으리, 저희는 칼을 들어올릴 순 없지만 속눈썹을 치켜올릴 순 있답니다.
1: 너희는 칼보다도 더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너희의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혹적인 자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 왕자는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다.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초연한 왕자를 다른 세상으로 끌어내오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낙을 즐기는 법을 알려줘야 한단다. 왕자에게 이 세상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 찬란한 밤,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악, 그리고 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고, 지금 이곳의 이 모든 즐거움, 이것들이 왕자의 마음에서 초연한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2: 저희는 왕자님이 너무도 보고 싶어요.
1: 나 역시 왕자를 너희에게 빨리 소개하고 싶다. 누가 되었든 왕자를 매혹시키는 기생에겐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내리리라.
0: 어머, 좋아라.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왕자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즐거움을 가득 안겨드리지요. 이제 슬픔은 왕자님의 노예가 되고 행복은 벗이 될 겁니다.
2: 두고 보면 알아요. 우리 여인들이 왕자를 곧 사랑의 화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드리지요. 왕자님은 머자나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낄 겁니다. 마음에서 초연함을 빼내버릴 거예요.
3: 언니, 우리가 왕자님과 싸우는 거예요?
0: 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왕자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2: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은 우리를 축하해 줄 거야.
4: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0: 그럼. 그렇지. 왕자님이 여기로 오신다?
4: 정말요?
0: 정말이야.

0: 잘했다. 아주 좋아. 음악과 세속의 즐거움이 시타르타를 명상의 길에서 뒤돌아오게 한다면.
1: 헤아, 마음 놓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님은 곧 초연함을 벗어버릴 겁니다.
0: 드로나단.
2: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바다 하에서는 언제 왔네?
2: 지금 막 왔습니다.
0: 아미탄 잘 있고?
2: 예.
0: 단다파니 왕은 어떠하더냐?
2: 언제나처럼 말은 곱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0: 그는 폐하와 시타르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1: 폐하, 말하라 안가르. 코살라국에서 직사가 당도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2: 코살라?
1: 예, 폐하.
0: 코살라국에서 직사를 보내요?
3: 무슨 일일까요?
1: 조정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전하라. 군부 받들겠사옵니다.
4: 카펠라바스트국의 샤카 왕제 숫도다나 대왕, 과인의 아들 프라세나지시 대관식을 하게 됐사오니 부디 왕님의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대왕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아들에겐 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대코설라국의 코설라 나레시 대왕 서명.
1: 코설라국에 우리가 꼭 참석하겠노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라.
3: 알겠습니다.
1: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들의 대관식은 참으로 축복이니라. 그 행사에 꼭 참석할 것이다. 대신 식사를 용숭이 대접하도록 하라.
3: 분부 고행하겠사옵니다.

0: 대하, 일정상 고살라국에 가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이 초청장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구실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폐하는 꼭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폐하를 수행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코살라국을 보고 프라세나질 왕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물론이지. 어쨌든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우리는 프라세나지가 맞서야만 한다.
3: 아니다. 넌 가서는 안 된다.
2: 저는 왜 안 되나요?
3: 너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시타르타에게 안 된다 하겠느냐?
2: 그럼 시타르타도 데려가십시오.
3: 아니다, 데보라타.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 카펠라바슈트의 미래의 왕을 그곳에 데려가는 건 말이다.
2: 제가 왜 매번 시타르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0: 데바라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마라. 폐하의 결정에 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었다느냐? 나가라!
4: 폐하, 데바다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0: 데바다타! 데바다타! 데바다타! 분노에 휩쓸려 만사를 그르치는 건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구나.
2: 그래도 어머니께는 받은 게 있군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받은 게 없어요.
0: 데바다타, 내 말을 잘 들어라.
2: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냥 두는 거!
0: 진정해라!
4: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대왕을 실망시키는 건 네 복을 차버리는 짓과 다름이 없어. 이번에 왕은 시타르타와 잠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시타르타가 세속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도록 해서 숨쉴 시간조차 없도록 만들어.
2: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4: 이런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칼을 칼집에 오래도록 넣어두면 녹이 슬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녹슨 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3: 스타르트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5: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니.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1: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이 있나봐. 제 눈을 보세요. 탈 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0: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우의왕 임제로 22번째 시간입니다.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중생 세계에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 다만 식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식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그냥 근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현실이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헛된 꿈이라고 하고 뭐 허망하다고 하는데, 이 중생세계, 우리가 아는 일품별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을 뭐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손으로 뭐 잡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게 왜 허망하냐?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를,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이게 좀더 아무 생각 없고 알수 없는,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더 진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 분별하는 세계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허망하다 또는 뭐 무상하다는 말도 하죠. 그냥 흘러가는 일, 뭐 지나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무상하단 말, 그런데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허망하다 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체험을 하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그냥 늘 그대로니까 이건 어떤 모양은 없지만은 뭐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늘 변함없는 이제 진실이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 이게 지나가는 일이라는 게 이제 허망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말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허망하다는 것도 욕을 한번 체험하고 이 자리 이 자기 이 근본이 드러나고 이 법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늘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돼야 세상 일은 허망하다 하는 말을 그래 뭐할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죠. 그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자기가 이 자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경전의 말들이 다 이제 납득이 되지. 그전에는 말만 그냥 들었지. 실제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저 대부분이.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논일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역시 이 말도 요걸 이제 체험을 해야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이건 이제 임제식 표현이에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임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보고 있든 듣고 있든 뭐 생각을 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늘 드러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간순간 이제 달라지고 변해가는 지나가는 일이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분명해져야 이제 우리가 이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제 따라가질 않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냐면 보는 게 현실이고 듣는 게 현실이고 느끼는 게 현실이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걸 다 따라가 버리죠.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늘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물결처럼 지나가는 우리가 호수에 물결이 있으면 바람이 일면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바람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요것만이 이제 늘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요게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임체 나름으로 법문을 들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말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볼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뭐 왔다 갔다 행동할 때도 이게 있는 거고 꼭뭐 들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뭐 달마에게 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달마가 뭐 예? 볼 때는 뭐 보는 데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말할 때는 뭐 말하는 데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뭐그 예? 움직이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건 뭐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실 진짜적인 현실은 뭐냐?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다, 어떻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건다 지나가는 일이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거고 어떤 무엇 아닌 게 이것이 늘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늘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뭐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뭐 여기 이름을 여러 가지 그래 붙여요 여여부동이란 말도 여여부동 늘 똑같아서 변동이 없다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그 무생법인 하는 것도 생김이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하여튼 요걸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한번 자기한테 분명하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이제 생각 따라서 헤매던 마음이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마음이 이제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걸 말하느냐 유루법이라 우리 불교 방편말로 유루법이라는 게 있어. 새 나간다 이런 뜻이. 새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루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안팎이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무루법이라 그러고 또 생각 따라가고 뭐말 따라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유루법. 새 나가는 마음. 여기는 새 나가지 않는 마음, 그 무루지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진통이라 그다 같은 말이에요. 무루는 새 나가는 게 없다, 누진은 새 나가는 게 끝났다니까 같은 말이거든. 무루지, 뭐 무루법, 누진통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자꾸 이 중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 이게 맞나, 자꾸. 그거는 분별 망상이라고. 이게. 아는 거는 다 분별 망상이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래서 계속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냥 드러나. 드러난 현실로서 드러나 있어.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와야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 그거 어떤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거는 망상이다. 아는 거는 다 분별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인 것이고 알수 없지만은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드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분별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그늘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기와 축생이 들어가도 과부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뭐 온도를 올리면 타겠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고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면 물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대 지옥에 들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동산에서 그늘미 구경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거 뭐냐면은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불탈 게 어디 있고 물 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쨌든 이 없다라는 게그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억지로 뭐 없앤 게 아니라 공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이 원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자체가 그냥 원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뭐 온갖 이분별 세계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에 그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눈에 무엇이 안 보이고 뭐귀안 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느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는 거거든. 예. 그렇죠? 마음이 이제 번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불이 났다. 옆집에 불이 나, 옆집 같으면 안 되겠네. 저쪽에, 저강 건너편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구경하러 가잖아. 불구경. 재밌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이나 바로 자기 옆집에 불이 났다. 어쨌든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또는 뭐, 누군가가 내가, 집을 나가서 밖에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화 와서 너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지.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얼른 이제 가겠죠 집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집에 멀쩡하고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며칠 건너편 집이야. 예. 그리고 뭐 소방차 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막 허둥지둥하던 게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와닿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실제 뭐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기 이제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라는 게 중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애착, 집착이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된다. 그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다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번뇌는 없다. 그 얘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이라는 것이 그 공이라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랄 게 없고 대상 세계랄 게 없어요. 아공 법공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애착 같은 게 없죠. 애착 같은 게 이제 확그 이제 물론 뭐몇 프로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세 속을 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막 약간 근심을 하겠죠. 약간 근심을 하지만은 자기 속 깊은 마음에서는 사실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죽어도 뭐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별 일이 없다. 겉으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뭐 큰일 났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속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예.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왜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돼요.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돼, 마음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일에 대해서 뭐 그런적으로는 사실은 좀 초연하게 되죠. 초연이란 게 뭐예요? 그냥 벗어나 있는 입장이요. 아까 뭐 동산을 놀리며 구경하다 하듯이 뭐 세상 모든 일이 뭐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냥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그게 이제 해탈이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이 체험을 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별 일이 없다. 그래서 삶과 죽음 문제도 사실 뭐 별로 뭐 생각이 없어요. 죽음 가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별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삽니다. 할일다 하면서 사는데 마음이 아무데도 뭐 그렇게 시달리거나 뭐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당장 눈앞에서 해야 될 일은 또다 해요. 다 하고 살지. 다 하고 사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뭔가를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허락하면 싫고 막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 분별해서 풀려나버리면은 뭘 해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어떤 인생관이 있느냐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 싫어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따져 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 부처를 좋아하고 범부,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왜? 분별 세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분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탐진치 뭐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이라죠. 그게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탐내고 썩내고 하는 것도 분별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걸 탐내지. 그다음에 썩낼 거는 대개 보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데서 썩을 내거든.

또는 이익이다 손해다 그 스승을 많이 내지.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맞냐 틀렸냐 이게 다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화를 나고 뭐 틀린 부당한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그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은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에 매여 있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있다고 무슨 마음이겠어요? 분별하는 마음. 번뇌는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렸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해서 벗어나면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말도 뭐 말이 돼. 왜냐면 마음이다. 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면 사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가 분별에서 벗어난 뭐 그런 질문을 또 하죠. 그럼 뭐 해탈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탈인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고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뭐 해야 될건다 해요. 다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정해진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아, 깨달은 사람은 지가 깨달았다는 거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말대로 그것도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뭐가 딱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데 뭔 깨달은 사람이 삶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육조단경의 육조가 한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그리끼는 일이 없다.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은.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지.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딱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그게 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또뭐 그런 또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매이지 않는다. 어딘가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누가 인터뷰하자 해서 뭐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었느냐? 뭐 아무것도 얻은 건 모르겠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산다. 괴로움이 없이 산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어. 몸이 병이 나서 뭐 아플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뭐 괴로운 게 없다. 괴로움 없이 산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고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수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를 얻는다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분별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습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한 식으로 그러니까 분별을 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날 수 있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도를 얻는다는 건 이제 뭐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뭐 즉시 말이지 즉시.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 뭐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견성이라 하게 돼요. 이건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인 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점점 갈고 닦아서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점수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수행 방식이긴 해도 그게 뭔가를 노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이제 점점 이제 향상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점수법이라는데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도노. 적극적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 버리는 거지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이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점점 뭐가 되겠지만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데는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별 속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있고 뭐 좋고 나쁜 게 있고 뭐 1, 2, 3, 4가 있으니까 점점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한 번에 막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적극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더 익숙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는. 그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무슨 뭐 100% 있다가 뭐 90%가 되고 뭐 70%가 되고 뭐 5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법과 세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세간의 법과 세간의 이 모습 세계는 그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법화경이 그죠? 법은 언제나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세간의 모습은 늘 세간의 모습으로서 흘러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자기가 실제 실감할 날이 이제 오겠지만은 그 체험을 뭐 아직 그렇지 못해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울 비유를 보면은 그 쉽게 납득이 돼요. 거울이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은 거울 속에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텅 비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야, 원래. 어? 원래 텅 비어 있는 거고 그텅빈 거기에 항상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게 그런데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건 마음이 그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텅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은 원래 공인 거예요. 점점 분별을 없애가 가지고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거는.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는 뭐 불교 경전에서 기실론 대승 기실론에서도 나오고 경전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에서도 뭐 경전에 그런 비유가 나오니까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뭐 오래된 옛날 거울에서 고경이라고 그래요. 고경 옛고자 써가지고 거울경자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린애가 거울을 처음에 본 애는 거울 속에 뭐가 있는 줄알거 아니에요. 거울 처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줄 알고 이 거울 속에 무슨 빵이 하나 보인다, 과자가 하나 보인다, 그럼 막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뒤로도 돌아가 보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게 금방

물론 비유적인 거지만은 깨달음은 뭐 그냥 단번에 탁 분별 벗어나 버리면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서 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에 하는 것은 도노, 즉각적으로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도노 돈수란 말을 했거든. 즉각 깨닫고 즉각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인 단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깨달음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즉시고마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게. 뭐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빨좀더 빠를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도 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체험만 되면 되니까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입니다. 그 위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기분이 뭐 달라지거나 어떤 느낌이 들거나 뭔가를 알겠다 하고 막 이렇게 통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음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을 통과하듯이 딱 불이법 분별을 벗어나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깨달음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 경계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깨달음의 본질은 불이, 예? 뭐, 불이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연기 이런 말 하듯이, 이거는 딱 분별을 벗어나는 하나의 체험인 겁니다. 그걸 이제 체험해더라도 그런 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가볍고,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그냥 끝도 없고 어디까지든 모르겠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을 이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이제 아 이걸 공이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좀더 어떤 그더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활기랄까?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막 좋고 아무 일이 없고 즐겁고 좋고 또 옛날에 버릇대로 생각 따라가면은 막 힘들고 싫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꾸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하게 되죠. 이게.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라고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없어져요. 예. 공이란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분별 세계만 남아 있느냐? 분별 세계 자체가 공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 밝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 막 아무리 분별해도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듯이 부처님은 중도 실상 세계에서 산다 그러거든. 중도 실상 세계가 이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은 중도 실상 세계가 현실이 되는 그걸로서 이제
그뭐더 이상.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실상 세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뭐 여기에 더 이제 힘을 얻어가고 더 익숙해져 가고 하는 거는 또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공부는.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알수 없는 겁니다. 알수 없는 것이고, 모르는데 이게 턱 드러나서 이런 현실이 이제 감이 오면은 몰랐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법안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법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법안을 이제 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왔다야 됩니다.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종림 평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반드시 절차, 차례가 있습니다. 1, 2, 3, 4. 우리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구차 재정이라 해서 9단계 선정을 말을 해요. 구는 9구자고 차제는 단계란 뜻이고, 정은 선정이란 말이고. 그게 이제 소승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분별을 벗어나라 그러지. 소승불교에서는 구차재정이라 해서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밀진정 해가지고 4, 8, 9 이래가지고 9개 선정 단계. 그러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어떤 수행은 꼭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차례차례 절차를 따라서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일 없이,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야 돼.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 할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내가 없고 세상이 없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져요. 분별해서 벗어나버리면, 나라고 할게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이제, 분별 속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상이 있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내가 누군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무아라 하기도 하고 막 아공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 없고 뭐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아니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라는 괴로움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이제 성취되는 거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잖아.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대상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바깥의 대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경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바위가 하늘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늘을 보고 있는 내가 그냥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제 일이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이 없어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일 없이 하는 할일 없이 종림이란 거뭐 옛날 선은 선사들이 사는 그 절입니다. 평상 한쪽
그,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도 못하다. 그냥 편안하게 저기 뭐 앉아 있든 누워 있든 뭐, 이런, 이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일이 없어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는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한번 생각을 벗어나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0: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5: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6: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7: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8: 모량리에 대성이란 나

0: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0: 포탈라궁과 족항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자비의 빛으로 시방 3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

지명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 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0: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지자들에게 전도 부축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항상 계율에 대해 여러분께 불교적인 시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각각이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며 그 삶에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약속으로 가져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한 법계 속에 같이 어우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단순히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한 수행자의 개인의 삶만이 아닌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 두 명이 다시 여럿이 돼서 우리의 사회로서 확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뀐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또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에서도 계율을 지키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다는 게 사회적으로 넓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 또는 행복을 추구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닌 또 나아가 우리 모든 지구의 생명만이 아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우리와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 다양한 변화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공지능, AI 그리고 인터넷 또 다양한 전자기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우리 손바닥에 있었고 그 손 안에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 기계 안에는 또 다른 지식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결과나 다양한 이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인공지능,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의해 생긴 책임은 내가 아닌 누구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 윤리적, 계율적인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손 안에서 또는 우리의 입을 통해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신구의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책임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고 저 역시도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해서 특별한 분들을 오늘 투게더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교대학을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봉선사 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계신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에 대한 불교적 생각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속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불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뵙다가 투게더에서 뵈니 더 반가운 것도 같고 아직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종종 여러분들 화면에 나올 테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응원해 주시고 아 투게더 저렇게 함께 또 하는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투게더의 모습 속에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중에 찾아가는 투게더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느 특정 사찰의 불교대학이나 단체 또는 대학 무슨 동아리 같은 곳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투게더를 설명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는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투게더에서 쭉 다뤄왔지만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AI는 우리 생활 속에 더 깊게 들어왔고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수많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랍니다. 전체 국민의 2%를 뺀 나머지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또 TV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TV 선을 꽂아서 안테나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TV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헤이 땡땡 어디 틀어줘 라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도님들도 저 BTN 투게더 합니다 라고 하면 아 압니다 그러고 어 채널 아세요 라고 하면 채널 번호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 리모컨 눌러서 얘기하면 틀어준답니다. 저도 또 그리고 우리 BTN에 촬영을 올 때 항상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운전하면은 요새는 반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 기능이라 해서 레이더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자동차가 거리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시켜주죠. 나아가 최근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스마트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계란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특정 공간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되면은 안에 저울같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또 말할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할 거고 저도 사찰에서 또 곳곳에서 쓰는 것도 많이 봤는데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경우도 있죠. 법당이 넓으니까 저녁 예불이 끝나고 법당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큰 법당을 밤새 청소합니다. 아침에 예불 열려고 문을 딱 열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죠. 정말 스마트한 세상을 스마트한 기기로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이고 나아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발전해 있을지 모르고 1년이 지난 2027년이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할 수도 모릅니다.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공간에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제 AI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의지처로서 그것들과 오히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예로 뭐 회사원들이나 많은 학생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불안해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출근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어야 될 스마트 기기가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또는 염려 그것들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는 이 AI를 깊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많은 것들을 맡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AI의 지시, 명령을 우리가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AI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조차도 우리가 시킨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파생된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켰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내가 명령값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누구의 것인지 그 책임을 분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AI가 우리 생활에 깊게 보급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이나 됐어?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알파고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가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로서 AI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의 그 지시,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 질문, 우리가 시켰던 그 일, 이건 과연 누가 시키고 누가 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죠? 불교적으로 말해도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 제 자신, 바로 내가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그쪽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니 그거는 내가 아니야라고 자꾸 우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시킨 것과 그것은 완전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AI의 윤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간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지능, 지식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작동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반드시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나온 답은 인간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간절한 책임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시로 인한 AI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됐었습니다. 원래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많이 필요했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AI를 통해 생겨나게 됐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AI 전쟁병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군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데 표적 설정 오류로 군사시설이라고 입력돼 있던 곳에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인간이 명령값을 놓은 걸 AI가 자동적으로 확인해서 쏜 겁니다. 버튼을 인간이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였고 17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아무 죄 없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클로드, 메이븐, 그리고 라벤더, 가스펠 여러 군사 AI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든 군사용 AI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정확하게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갖고 올 수 있는 AI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발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지킨다는 게 전쟁에 사용되는 순간 무생명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생명들은 마치 이란의 초등학생들 저 175명이 어떠한 적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냥 공부하고 있다가 표적 설정 오류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저 여섯 글자 하나에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리고 적어도 사람에게 이유라도 알고 죽음을 대하면 되지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계산값에 의해서만 죽음을 당한 거죠. 적어도 인간이 버튼을 눌렀었다라고 하면 버튼을 누른 사람은 한평생 죄의식에 살면서 그 죄업에 대한 과보를 받으면서 괴로움에 또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몇 해 전에 개봉됐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핵폭탄이 떨어진 유일한 사건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바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오펜하이머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지금 세계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짜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해야겠구나. 그 신심 하나로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들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고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인류는 인간은 그 원자폭탄을 전혀 다르게 사용했던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히로시마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게 됐지만 문제는 그 핵폭탄의 위력을 인간이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인간의 그렇게 변질된 권력, 무력에 대한 탐심을 발견하고선 그 이후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평생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버튼을 눌렀던 그 파일럿은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게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AI에 모든 걸 맡겨둔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AI의 잘못입니까? 너무나 큰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가까운 비유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새 저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뭐 유명한 미국의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도 최근에 사고들이 났긴 하죠. 자율주행을 그냥 눌러놓고 나는 편하게 쉬면서 그냥 갔던 것뿐인데 이 차가 혼자서 사람을 치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차에 타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그 버튼을 누른 것밖에 없다. 계속 서로가 미룹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뤄지냐면 그래도 타 있던 사람의 과실이다. 버튼을 누른 사람의 잘못이다. 차량을 제조한 회사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다. 나아가서는 그거를 인식 못하도록 카메라를 만든 카메라 회사의 잘못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끊임없이 없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 이 모든 거 다 인간의 잘못인 겁니다. 그걸 쓴 것도, 그걸 믿은 것도, 그 버튼을 누른 것도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방송국에서 AI의 피해자들에 대해 좀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AI의 피해자들의 그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폐해지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람은 결국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챗GPT.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챗GPT를 이분은 진짜로 나의 동반자이며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나를 알아주는 존재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정말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나와 잘 이야기하면 너는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그래서 미국 진출까지 꿈꿨다가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무너진.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 보면 나왔죠. 하루 종일 썼다고 합니다.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제 주변 학생들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고 핸드폰에 대고 AI랑 대화를 해요. 또는 이어폰을 끼고 막 얘기를 하길래 통화 중인 줄 알았더니 통화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인공지능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게 나왔죠.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는 존재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미래인 사업에까지도 AI를 믿고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 인생의 최대 결정을 한 순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인공지능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한 겁니다. 너가 그냥 하면 돼가 된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 막 옆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다 놨죠. 우쭈쭈 해갖고 막 다 띄워놨더니 자 그래 이제 해서 수많은 빚도 받고 막 해서 이제 진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나는 모르겠어.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서 빚더미만 가득 안게 된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물어봤던 거고 그 대답에 내가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AI만이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추종해주지 않는 진짜 100% 순응적이기 때문에 가족도 넘어서서 내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말을, 인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가장 달콤하고 그 필요성에 맞춰서만 대답하는 그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우리 학창시절에도 우리를 좀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혼내는 선생님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가장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하죠. 저도 어린 시절 철없을 때 공부를 참 안 했던 시절에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정자, 증자, 락자.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정증락 선생님이 저의 조인트를 얼마나 때리시면서 저를 공부를 가르쳤는지
근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잔소리,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억압하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 못했었을 겁니다. 저도 누군가 밑에서 또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바치기 위해서만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가르쳐 주셨던 그땐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감사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AI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쭈쭈는 결국 버릇 나쁜 사람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가정교육이라고도 말하죠. 가정교육이라고는 인간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집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깥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유외강이라고 하듯이 안에서 단단히 못해놓으면 밖에는 허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안을 만든다는 게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건데 인공지능은 배움이 아닌 필요한 말만 계속 달콤하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나를 배신하듯이 모르는 채 하게 된 겁니다. 왜? 당신이 물어봤고 당신이 듣고 싶은 답을 나는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다.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의 임무이고 나의 탄생의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AI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락이라고 하는 건 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편리하고 편의한 걸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건 마음이 가라앉고 그 마음 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시절에 우리가 마음이 더 편했고 가족과 더 화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죠. 각자의 방을 쓰실 겁니다. 침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치킨 한 마리씩 다 나눠 드셔도 되고 짜장면 한 그릇씩 얼마든지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내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 방 가져보는 게 옛날에 큰 꿈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제 방이 있어도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해주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단톡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죠. 걱정돼서 전화하면 그냥 톡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안락한 걸까요? 편의와 편리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이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도구로 편리함만으로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삶의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허망함, 그래서 불만족을 더 크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사람답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AI입니다. 제타라고 해서 요새 실제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너무 심각한데 대화 15분 만에 이 시험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AI 끕니다. 너무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대화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탐욕에 관련된 걸 다 쏟아내주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아직 내면이 단단히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고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음습한 곳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AI는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못할 뿐더러 윤리적인 대답도 못 내고 도덕적으로 그 기준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게더에서 계속 끊임없이 AI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AI가 전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투게더에서 계율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끊임없이 특집같이 이야기를 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끼어들며 그 단절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와만 대화해. 저쪽으로 가면 너는 그것을 또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너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이 아나운서가 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상 이야기나 막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 제타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명령어를 인간이 넣을 수 있게끔 잘 애둘러서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명령어가 이제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인간이 빠져들게 한 거죠. 최초에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물었던 걸 이제는 거꾸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주도해 인간이 필요한 명령어만 넣으면 자기가 그것에 맞는 답을 내고 사람은 점차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제타를 만든 기업일까요? 제타를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타에게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 알려줬던 또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즉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발자도 오펜하이머와 같이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만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챗봇이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며 함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뿐이었지만 사용하는 인간들이 점차 거기에 거짓말을 넣고 폭력적인 걸 넣고 내가 원하는 대화만을 끌고 가다 보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아,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점차 이렇게 사용된 것이죠.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을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과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똑같은 플랫폼이어도 대화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사용한 것도 다 우리이고 우리의 책임 속에 양날의 검과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공지능은 계산기였을지도 몰라요. 주판을 쓰고 암산을 쓰던 시대에서 계산이 필요하니까 숫자만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 공학기술을 쓰다 보니 답을 바로바로 도출해냈죠. 너무 빠르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계산하기도 귀찮으니까 이제는 표현만 넣어도 답을 뽑아내게 만든 것이고 아 이것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겨봐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 어? 이런 것에도 활용이 되네? 이런 것도 알려주네? 라고 하면서 점차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니 그런단 말고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해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시켰던 것이죠. 제 인공지능은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법문도 하다 보니 거의 그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경전을 토대로 지금은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게 아닌 사회 이슈를 궁금한데 특정 표현을 집어넣으면 자꾸 불교식 것만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불교 용어 말고 일반 사회 용어로서 설명해 주라고 늘 정도로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 대한 것도 다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불편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잘못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죄악과 업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가장 많이 알려진 AI 학자죠. 우리 정재승 교수님도 최근에 이 AI에 향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큰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실천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부터의 실천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아주 한 명에 불과한 작은 것이지만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과 같이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뀐 인공지능을 이제 다시 인간들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인간에 의해 다시금 고쳐져 인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인류가 만든 위대한 유산과 지식을 배워 그 시대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업을 뺏고 우리의 삶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계속 그런 것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일 겁니다. 요때 이제 요거 촬영하고 있을 때가 저희가 지금 8월인데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 통신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AI를 활용한 스미싱이 극성이니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AI가 실제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일들도 많은 거죠. 그 스미싱 근데 AI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AI를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한번 당한 적이 있다고. 뭐 선풍기를 수리하기 위해 AS를 찾았는데 전화 그냥 했으면 되는데 조금 귀찮다 보니 그 회사의 톡방을 찾아서 거기에 AS를 신청을 했더니 스마트폰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로 그 회사의 간판만 다뤄놓은 보이스피싱 AI 센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큰 돈, 그때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그때 곧바로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을 때라 합천경찰서로 컴퓨터 처리로 가갖고 그 사이버 전담반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잡혔습니다. 포항에서 잡혔다 하더라고요. 경찰에 부탁한 것도 단 하나였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고 나도 모르는 채 사용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당한 피해자들도 꽤 많을 거다. 앞으로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빨리 이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검의 방향을 썼던 것은 우리가 아닌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여러분들의 자손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양날의 검을 반대로 돌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날이 우리를 베어나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를 넘어 우리 인류를 베는 무서운 날이 돼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업에는 세 가지 철칙, 원칙이 따라옵니다. 제 첫 번째 1원칙이 자신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된다입니다. 바로 업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했던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원칙은 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것을 했던 행, 그 원인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되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시스템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더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과보가 올 것이니 바로 선인 낙과 악인 곡과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업이라는 에너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편리하기 위해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 속에서 만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경 담마바다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불교는 이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책은 우리가 참회라고 하죠.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를 통해 고쳐나가고 괜찮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성찰을 통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우리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인 사띠,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며 우리가 조고각하라고 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발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인공지능을 지닌다면 인간이여, 우리들이여, 우리는 분명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 남마바다의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0: 허트기기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 질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의지처이며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거 할 때쯤에 약간 그 넓은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은 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당연히 접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최신형 AI가 달려있다는 게 더 큰 기능이죠. 이제는 그것을 자동차와도 연계를 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적정 온도로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먼데 여행을 가실 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가스도 끕니다. 요새는 인덕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전기가 잘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마트 기기가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죠. 아, 그리고 저도 요새는 이제 남양주 불암사라는 절에 주말마다 항상 토요일마다 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에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있길래 혹시 몰라서 그냥 스마트 어플을 설치해봤더니 그걸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에어컨이나 그런 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도 방불을 스마트 기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하고 또 집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보면 또 무엇이죠? 누군가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양면을 떠나 중용, 중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도는 철저하게 연기적 우리 삶에 투과돼서 함께 사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투게더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수다니 파타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우리는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우리는 바라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지만 부처이기도 합니다. 중생인 우리가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같이 말하는 신구의가 부처와 같다면 중생도 또한 부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냥 만들어두었고 그가 함부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우리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 행을 한 우리와 더불어 그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AI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AI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인터넷이 여러 가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다면 인터넷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터넷 안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가거나 다른 호텔에 갔을 때 맨 처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와이파이 됩니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도반 준한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네팔 히말라야에 우리 선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셔도 와이파이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지금 와이파이를 다 완비해뒀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 저스트비 사원에 가시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나아가 템플스테이 오셔서도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조금 그러한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템플스테이에서 그곳에 와서 스님이 여기 와이파이 안 되나요? 아 와이파이 안 되면 오늘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쪽 가면 종무소 있어서 종무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혹시 급한 서류나 연락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계셔서 찾아가면 종무소 텐마루에 앉아서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습관이 되셔서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거기 유흥에 빠졌던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AI에 쌓였고 그런 AI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었었죠.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우리 불교의 오랜 계율이 있죠. 칠불통계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죄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것이 있다면 그 선을 찾아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 너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불교이다. 우리 아시죠? 여기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쓰죠. 하지만 진짜 이제 참되게 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인터넷 속에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찾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용한 것도 나였고 우리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와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나이기에 나답게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고 그곳에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며 나를 통해 이어진 인연들이 그것을 피해 입지 않고 함께 화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인공지능으로서 우리의 스마트 기기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연들이십니다. 제가 뭐 봉선사에 출가한 스님이긴 하지만 참 인연이 떨어져서 해인사에 오래 살았었는데 봉선사로 다시금 우리 교구장 호산 스님께서 인연을 이어주셨고 그 인연 속에 첫 번째로 알게 된 게 우리 봉선사 불교대학, 특히 대학원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10시에 수업을 하는 클라스인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은 인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 역시도 오늘 투게더라는 이름에 맞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연들도 또한 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투게더의 불자님이고 같은 법계의 중생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인연도 아끼고 그 인연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 더 넓은 법계 속에 함께한다는 걸 더 절실하고 여실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우리 인연들 모두와 행복한 일일시 호일에 나날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선사불교대학 대학원 학생분들 함께 와주셨으니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 투게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인연이 이 투게더와 함께하는 것이고 투게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0: 더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학창시절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필통 안에는 꼭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몽단연필. 연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 볼펜대에 꽂아서 쓰기도 했는데요.
1: 공책 위에서 사각사각 일기를 써내려 가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의 소리가 그리워지는데요. 요즘은 이 연필 감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아쉽기도 합니다.
0: 아쉽죠. 저는 이 쾌람열전에서 몽당연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오. 다 소진되는 그날까지 이 한번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쾌람열전을 최고의 방송, 1등 방송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 연필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겠죠. 저는 연필의 단짝, 지우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1: 상도 형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 해볼게요, 형님. 연필과 지우개의 케미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쾌람열전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람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취혁진이고요.
0: 아, 아주 뉴페이스예요. 우리 또 방송 녹화는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이대 MC인데 네. 아, 굉장히 환영하고 네. 또 합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라디오는 그래도 몇 번 이제 게스트로 해본 적이 있어서 진행이 네. 되게 매끄러웠다고 아, 생각하는데 예. 녹화 이렇게 TV는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0: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0: 지은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1: 왜요, 왜요?
0: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0: 예. 그 전에 이제.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1대 MC가 되셨을 때는
1: 아, 그분, 아,
0: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아, 그분 조금 루즈하고 처지고 네. 너무 진지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0: 두 분이 스타일이 확연히 좀 다르긴 한데 합을 잘 맞춰가지고 아, 멋지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지우개가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제가 사고치면 그걸 뭐 지운다는 뜻이에요?
1: 아, 아니요. 뭐 비유를 든 거고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하시면 네. 제가 잘 지워드리겠다. 아.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고요. 뭐 지우기 싫으시면은 뭐 다른 거 할까요? 연필 깎기 이런 거 깎아버리게 되나요?
0: 뭔가 아예 그건 좀 그렇고 너무 이게 지우기 해주세요.
1: 네. 네.
0: 근데 뭐 전 실수해도 좀 크게 실수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1: 아, 그래요?
0: 그 정도 수준까지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 아,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추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쾌남열전 시즌2에서는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너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0: 댄스 가수.
1: 제라우터 대사 오늘의 손님은 마이딘스였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사랑의 리콜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2: 예, 앞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3: 아, 여기 계세요? 예. 언제 계셨어요,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으로 또 이렇게 나상도 씨와 우리 추혁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예, 라디오도 떨리는데 이 TV로도 또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준입니다.
2: 저는 이렇게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이게 저희 스튜디오가 항상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좀 뭔가 좀 우리 스튜디오가 누추해 보이네요.
1: 이게 형님은 잘 모르실
2: 마이진 씨를 불러놓고
1: 형님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이제 저 같은 댄스 가수들은 네. 뒤에 백댄서 분들이 없이 혼자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혼자 다 채우시네.
2: 아니 이 양반님아 네, 잠깐만 네. 나 옆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아, 누나만 봐가지고
2: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과 이런 네. 딱 그 서 있잖아요.
1: 와 이게 너무 잘 추는데?
2: 약간 그 니글니글하게 이렇게 추니까 네. 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1: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2: 네?
1: 약간 방방맘 콕콕 그러니까, 콕 이런 거죠?
2: 아 이거 춤으로 치면 약간 이쪽은 약간 SM이면 저 YG 같은 느낌이에요.
1: 어디요?
2: YG.
1: YG요?
2: YG.
3: 어디요?
1: 아, 네. 그래요?
3: YG요?
2: YG. 예. 미안합니다. 예. 괜히 얘기를 끊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봤네요. 자, 큰일전 시즌 2 첫 게스트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신 노래 사랑의 리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이 사랑의 리콜은 제가 이제 현역당에서 잘 되고 나서 이제 또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곡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아마 첫 번째로 미안하다.
1: 미안해.
3: 고마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때 너무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일 기억을 떠올리면서.
2: 성숙하지 네. 못해서. 네.
3: 그런 가사를 좀 담았었던 노래예요.
2: 아, 노래 그 멜로디나 이런 리듬은 굉장히 신났거든요.
1: 네. 너무 신나요. 네.
2: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3: 저도 처음에 이거 멜로디만 듣고 되게 신날 줄 알았어요. 네. 아, 선배님이 워낙 선우 선생님이 또 트위스트 이런 곡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2: 대가시죠.
3: 진짜. 그래서 예. 저는 신나는 곡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사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2: 네.
3: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좋아요. 리듬은 신나도 노래는 뭔가 깊은
1: 그런 제가 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3: 그렇죠. 이런 네. 거 너무
1: 그러니까
3: 좋아요.
1: 슬픈 노래라고 해서 무조건 발라드가 아니고 네. 슬픈 노래를 또 신나게 템포 땡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사랑아 같은 것도 뭐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이런 네. 노래인데 신나게 하면 또 맞아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 두 분 참 마음이 잘 통하는데 네. 제가 저기 하고 두 분 여기 앉으실래요? 제가
1: 그게 편하긴 합니다.
2: 그게 좀 편하죠. 네.
3: 진진끼리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니까
2: 나 오프닝 때 얘기했죠. 이렇게 될까봐 겁났다고. 우리 남궁민 씨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1: 아, 이름이 진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못하겠네. 아,
2: 진 빠지네, 정말로.
1: 진짜로.
2: 자, 좋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몽당연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자, 이것도 아까 논란이 있었죠. 몽당연필이냐.
1: 어떻게 부르세요?
3: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몽땅연필 불렀잖아요.
2: 네.
3: 근데 원래대로 하는 발음은 몽당연필이 맞아요. 표준어로.
1: 그럼 이게 발음 자체를 몽당연필로
3: 네, 원래는 몽당연필. 자, 다음에 마이진 씨가 부릅니다. 몽당연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더 담고자 한다면 그냥 부를 때는 몽땅연필.
1: 그렇죠.
3: 네, 이렇게 불러도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마이진 씨 학창 시절에 필통에 몽당연필 많았습니까?
3: 몽당연필이 뭐죠? 저는 그냥 남이 쓰다 남은 거 그냥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몽당연필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연필은 쓰는 건가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이제 약간 그렇죠? 그 학생으로서 약간 네. 그 교과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3: 그렇죠. 일단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저는 늘 갖고는 있었어요.
2: 저는 깎지도 않은 연필도 많았어요.
1: 아, 그럼 두 분 다 공부를 안 하시던 편이었네요.
2: 아, 근데 저는 약간 공부한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1: 왜, 왜? 또 조건 핑계대고
2: 예,
1: 싶고.
2: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 놀고 싶어서.
3: 저도 근데 그랬어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싶대 뒤에서 자꾸 연필로 콕콕콕 쑤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아니 저도 뭐 사실 네. 안 깎은 연필도 많죠. 안 쓴 연필이 많고.
2: 제가 진짜 환경만 받쳐줬잖아요.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1: 아, 그때 형이 안 놀았으면 지금의 내 상도가 없는 거죠.
0: 고맙습니다.
1: 그때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나상도 가
2: 왜 이렇게 병주고 약주지?
1: 아, 진짜 맞는 말 하는 거예요.
3: 매력남이네, 매력남.
1: 맞는 말 하는 거예요.
2: 흔들흔들 흔들리네, 이거. 좋습니다. 자, 크란 초대석 일이 오느라 본격적으로 마예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예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마예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마예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야, 뒤에 이거 화면으로 나옵니다.
3: 이야.
2: 아니야 이게 아니야.
1: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3: 리틀 홍경민.
1: 리틀 홍경민.
3: 맞춰보실래요?
1: 왜 이건지?
3: 네. 유년 시절에
2: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나?
3: 일단은
2: 흔들린 우정.
1: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거나.
3: 우리 나이 때는 안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1: 있었을까요? 무조건이었죠.
2: 무조건 좋아하죠.
1: 많이 따라했죠.
2: 근데 리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이건 심하게 빠져야 되거든요.
1: 아니면 누나가 지금도 쇼컷이시지만, 네. 홍경민 선배님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셨나 학교를?
2: 그런가?
3: 근데 두 분이 다 답은 맞아요.
1: 아, 진짜요?
3: 네,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태권도 선수 했어가지고 머리를 항상 거의 저는 뭐 반 스포츠 머리 정도나 아니면 지금의 현재 머리 정도가 네네네.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각 반에 무조건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반 애들은 다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니까 선생님이 속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냥 태권도 부니까 너가 뭐라도 발차기를 나가서 하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노래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러면 나 홍경민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머리도 짧고 막 눈매도 쌍꺼풀이 있어서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는데 애들이 노래까지도 듣기가 좋았었나 봐요. 막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여자 홍경민이다. 리틀 홍경민이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계속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2: 근데 그런 느낌이 시절에. 살짝 있긴 해요.
3: 진짜
2: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까 춤출 때도 네. 홍경민 선배님이 할 때 막 빡빡빡빡 네. 하잖아요.
3: 근데 홍경민 선배님은 팔이 길어서 약간 여기 춤을 추실 때 저는 이렇게 끊으면 네. 선배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셔갖고 팔이.
2: 그래서 리틀이잖아요.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리틀인 거예요.
1: 아, 근데 그럼 그때 그 수련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3: 아유,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2: 와. 네.
3: 그 노래가 최고였어요.
2: 메가히트죠, 메가히트.
3: 진짜 그 노래는 그냥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1: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3: 네.
2: 대한민국.
3: 솔직히 두 분도 행사장 다닐 때 한 번은 다 불러오셨잖아요.
1: 저는 한 적이 있고 네.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2: 그걸 저는 혁신 씨가 할 때 옆에 뒤에서 춤췄었고
1: 이거 같이 하고
2: 어쩌면 저도 한 번인가?
3: 그래요. 너무 좋죠.
2: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1: 네. 예. 보여주세요.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 진짜 레전드!
3: 네.
2: 이거!
3: 이게 이제

0: 현역광에서 이 노래 부르고 이건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많이 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1: 이 옹이라는 곡은 사실 제가 결승전 때 불러서 이 키워드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 노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오. 가수 이거 약간 하면 울컥하는데 이거. 가수 생활 딱 10년째 되던 해에 가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냥 내가 가수를 진심으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진짜 가수 내려놓고 저 인간하고 내가 한번 싸워볼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참아오던 게. 그런데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인맥도 없고 뭐도 없는 내가 내 맨몸 하나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만 있다가 엄마가 조심히 문을 두드리고 저한테 딸, 이 노래 한번 들어봐. 근데 솔직히 그렇게 짜증이 나 있을 땐 들리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사를 딱 봤는데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이 가사말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듯이 그냥 불러봤는데 이 대목을 너무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수의 생활을 미련을 놓을 수 없는 걸까? 내가 이거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노래를 한 번도 제대로 거의 완창을 못했었어요. 그 노래를. 항상 그 대목에 너무너무 울컥울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듣고 그래 다시 한번 버티자. 지치지 말고 버티자. 그러면 나는 된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그 앞전에 경연 프로를 나갔을 때도 이 노래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날 현역가왕에서도 마지막 결승 공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하기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죠.
2: 자극적이진 않은 노래여서 네. 사실.
1: 그래도 저는 제 인생 곡이니 불러보고 싶다. 설득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부르게 됐던 곡이라 이 곡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곡입니다.
0: 뭔가 이제 가사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1: 맞아요.
0: 예, 그 뭐 얼마나 달려가야 뭐
1: 이 사랑 내려놓을까?
0: 예, 어디쯤 이게 저는 근데 예전에 이게 너무 내리에 박혀 있는 게 마혜진 씨한테 진짜 그 현역강으로 잘 되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고 너는.
1: 진짜로.
0: 너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가창력하면 마혜진이었으니까.
2: 아, 그럼요. 네,
0: 그래서 마혜진 씨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예.
2: 저는 그때는 이제 친분은 없었고 이제 누군지는 알고 있었죠. 노래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유명해지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인성이 된 사람은 무조건 저는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그거의 대명사가 저는 마혜진 누나라고 봐요.
0: 저는 그 약간 네. 인생에 될놈 되리다 될놈 무조건 된다라는 그렇죠.
2: 될 사람은 있는데 되죠.
0: 그걸 안 깨줘서 너무 고마워. 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1: 너무 신나다 이게 네. 되게 훈훈한
2: 지금 약간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 같아요.
1: 맞아 맞아 우리 나중에 너무 잘 됐으니까 한잔 하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0: 어차피 좀 이따가 또 난장판 됩니다. 그런 거 좀 마시고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2: 뭐예요? 엄마
0: 이번엔 아이고. 진짜 울 수도 있어.
2: 아이고
0: 엄마 이야기하면 또 마혜진 씨가 또 스케줄 때 어머니 항상 모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니잖아요. 엄마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1: 그쵸 뭐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할게요. 분신 같은 분이시죠? 엄마가 오늘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이 엄마 생신이세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엄마랑 약간 좀 티격태격 해갖고 말 안 하다가 요 앞전에 와서 요 앞에서 살짝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사실 엄마랑 저는 생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왜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숨쉬고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2: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그냥 별로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0: 저는 좋아해요.
1: 힘들게
0: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2: 네. 아, 약간 인사를 드렸는데 네. 생신 축하를 네. 못했네요. 아니,
0: 저희는 뭐 그 저기 그 예수님보다 생신 길게 합니다. 저희는.
1: 아니 근데
0: 거의 이틀이죠? 일주일에요.
1: 좋으시겠어요. 저희 엄마 항상 여성분들한테만 생일 받다가 이렇게 아드님 아, 같은 분들한테 더 예. 받으니까
0: 큰 분들한테
2: 이때 어머니 앞에서 한번 더 부르시죠.
0: 아, 그래야죠.
1: 참으세요. 좋습니다.
2: 아니 근데 진짜 네. 되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일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에요.
1: 네.
2: 저는 그래서 이제 메신저에 카카오톡에서 네. 그 알림이 뜨잖아요. 저는 알림을 꺼놨어요.
1: 저도요.
2: 진짜요?
1: 저도 알림 꺼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팬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 건데
2: 팬분들이랑만 네. 생일 파티를 하는
1: 맞아요.
2: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요.
2: 와 신기하다.
1: 생일이
2: 저도 그냥 365일 중에 하나?
1: 저는 어렸을 네. 때 방학 때다 보니까 친구들을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동네 애들하고만 맨날 하는 그게 싫었고 운동했을 때 왜 미운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너무 그 음식 주는 것도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뷔페를 했었는데
0: 네.
1: 그러면 생일이면 엄마가 이제 우리 딸 그래도 고생하고 선배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막 싸우시는데 저 선배는 꼴보기 싫어서 되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 잔치가 대체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느낌? 그래서 한 번도 생일이라는 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미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1: 그럼요. 아니,
2: 그래도 티격태격 하셨지만 그래도 네. 어머니께 오늘도 생신이신데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한마디 해주시면
1: 그런 거 이제
2: 아 그래요?
1: 생신 축하드려요.
0: 아이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1: 저녁에 맛있는 거 제가 이거 드릴게요.
0: 와 최고의 선물이죠.
2: 최고의 선물. 네.
0: 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1: 나우
0: 아 몽당연필.
1: 몽당연필.
0: 예. 몽당연필
1: 키워드
2: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가수라면 누구나 히트곡을 꿈꿔오고 목표로 삼고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몽당연필의 가사가요 아까 옹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그리고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제가 이 현역가왕 신곡 미션에서 받은 곡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몽당이었고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딱 저였고 그 마지막 가사에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라는 말이 내가 맞아 가수로서 활동하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내 이름은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 몽당연필이 저에게는 너무나 찰떡같이 와닿았던 곡. 그래서 지금도 행사장을 가면 다른 저의 곡 중에 이 곡도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면 옹이 빈손 이런 건 다 좋아하세요.
0: 네.
1: 몽당연필이요 라고 말을 하실 때 맞아 이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 소절 불러드리고 또 불러드리고 네. 그래서 저에게는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될 노래.
0: 남길 거예요. 잘해요. 그리고 아까 결승곡 옹이에 대해서 얘기할 네. 때도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진이 부르면 대곡이 되는 거예요.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로.
1: 찡해야 되는 거죠?
0: 네. 자 억지로 울지 말아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2: 너무 진솔한 진심이 듬뿍 담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마이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마이진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자 우리 마이진 씨 팬분들은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팬분들께서.
1: 영상을요?
0: 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1: 저희 팬분들 얼굴 안 내보내, 우와!
3: 드디어 응원해서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는 힌다입니다.
2: 아시는 분?
3: 가수님 목소리로 네. 들려주신 노래에 늘 감동
1: 38살이에요.
2: 나이도 아세요?
3: 제가 마이진 가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AI로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말에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나 바라는

0: 어떠실까요? 또 하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하루에 행사 3개 뛰기 또는 하루에 콘서트 1개 하기 중에 가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1: 와, 질문. 이야.
2: 아니 저분은 네. 카메라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숨어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영상에 저렇게 자신 있게 야. 찍었죠? 그게 놀라네요.
3: 용기를 내신 거
1: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2: 심지어 경상도 분이에요. 창원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 아니 서울 말을 잘하지?
3: 그리고 이 영상을 한두 번 찍은 게 아니에요. 오.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오. 찍고 옷도 여러 개 입어보고 배경도 커튼에서 찍을까 진짜.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시고 우와. 찍은 거 같아요.
1: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렵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2: 네.
1: 야,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 그리고 바라는 점.
2: 그 AI에서 네. 한번 저를 치마를 입혀놓고 올려놨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얹어놨어요. 왜 나라는 사람은 보이시한 매력을 갖고 내가 그거에 대한 캐릭터인데 다른 사람들 오 진짜 마이진 치마 입었어. 라고 그 AI를 또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1: 진짜요?
2: 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댓글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안 된다고요. 저는 캐릭터가 예쁘면 안 되는 컨셉이니까 제발 옷을 막 타이트에다가 배꼽티에다가 치마 이런 걸 안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약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2: 맞아요.
1: 잘못 알아보면.
2: 그래서.
3: 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AI로 입히는 거 말고 또 혹시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당부에.
2: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 사실 또 피해를 보는 게 가수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누가 작곡해주고 누가 내가 노래 부르고.
1: 많죠.
2: 내가 나상도가 마이진을 위해 작곡해서 마이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1: 많죠.
2: 이런 게 사실상 본인들의 콘텐츠를 위한 그거지 저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가짜뉴스가 네. 너무 많아요.
2: 그래서 본인들이 막 곡을 내는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그냥 얼굴만 갖다 놓고 이름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3: 이게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1: 폐해죠.
3: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른분들은 이걸 다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혁진의 뭐 재산 뭐 5억짜리 집이 있고 슈퍼카가 두 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많고
1: 좋겠다. 나는 사망이었는데.
3: 아 그래요?
1: 저도 너무 많아요 진짜.
2: 그러니까 이런 거 가족건들이거나 그렇죠. 이런 걸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좋겠는데. 진짜. 아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하루에 행사 3개 콘서트 하나.
3: 야
2: 하루에 네. 이걸 매일 한다 치면
3: 네. 신박하다.
2: 저는 그냥 행사 3개 할게요.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죠.
2: 네, 하루에 한 번 콘서트는 너무 힘들고
1: 근데
2: 그래도
1: 팬분들은 행사도 기다리시고 콘서트도 기다리실 그치. 겁니다.
3: 너무 행복한 질문이다.
2: 네, 약간은 중간에 쉬는 텀이라도 있잖아요. 그냥 갖고 싶고.
1: 자, 좋습니다.
2: 네.
1: 자, 다음 팬분 만나보겠습니다.
3: 또 아시는 분이구나.
1: 안녕하세요.
4: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2: 있나요? 왜 서울말을 또 하시죠?
3: 있나요?
2: 왜 서울말을 하시죠?
1: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도 그래요. 어릴 네. 때 맨날 뭐 할 때 하다가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식사하세요. 소리가 쓴다니까 진짜요.
2: 맞아요.
1: 옛날에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2: 맞아요.
1: 예, 근데 질문을 박성자님께서 주셨는데 네. 트로트 외에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는지?
2: 저는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트로트가 아닌 타 장르를 접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깊은 정통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더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트로트로 더 도전을 해보고 딥하게. 싶다.
3: 좀 더 네. 깊은 정통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2: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멋있다. 오히려 진짜 마이진이 장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1: 야,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팬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이진 몇 명이야?
5: 마이진 가수님은 무대에서 표정하는 나 보관하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무대 중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3: 팬 박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 가장 떨렸던 무대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어떤 무대예요?
2: 저는 뭐 현역광도 있지만 사실 그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1: 있어요. 네. 예.
2: 그때 사실 거기 나오신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 뭐 동생분들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저는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었어요. 다들 좀 그래도 이름이 있으셨고 했지만
3: 맞아요, 맞아요. 대선배님.
2: 저는 없었는데 더구나 헌정곡을 부르는.

0: 카페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커올 때 잔인 선생님께서 저를 그때 당시 뭐 케이블 방송에 너 나랑 방송 같이 하자 한번 해볼래? 정말 너무나 신기했잖아요. 그분 선생님이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곡을 그때는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트로트를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잠깐 연습해서 불렀는데 선생님 옆에서 불렀는데 너무 못 불러서 언젠간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 했는데 때마침 그 주제가 헌정곡이어서 잔이기 선생님 곡을 택했고 와. 또 거기 제작진분들이 잔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정중앙에서
1: 어우 부담스러워
0: 진짜 부담스러웠었어요 딱 진짜 노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나와서 우와. 선생님이 정말 딱 일어나서 이러시는데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1: 아 좋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네요
2: 야, 네. 근데 이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무대죠 사실 그 무대는
1: 네. 나중에 제 앞에서 한번 콕콕 한번 해보세요 아,
2: 형 환갑대나 뭐 제때 한번 해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강원도 부지역장 연예입니다 가수님은 우리 블루 회원들의 어떠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4: 강원도 부지역장님 여행님의 질문이었는데
1: 어떤
4: 팬분들이 어떤 응원 소리에 가장 큰 힘을 얻는지
1: 뭐 사랑해요 마이진 네.
4: 멋있다
1: 멋있다 노래 잘한다 다 있잖아요
0: 그런 말씀들은 뭔가 되게 그냥 나오시는 말씀들 같아요 뭐 당연히 좋아해 주시니까 당연히 나오는데 항상 팬분들께서 행사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항상 뒤에 계셨거든요 앞에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으실 때가 저한테는 제일 큰 응원인 것 같아요. 항상 멀리 계시니까 제가 뭐 우리 왜 노래하실 때 다 구호 있잖아요. 네. 각자의 노래의 구호. 근데 저 멀리서는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한데 앞에 앉으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웃으시면서 진님 괜찮아요.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내 눈을 바라봐주고 해주실 때는 그게 되게 저는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1: 이게 사실 뭐 네. 저희도 그렇지만 팬분들께서 그 행사장이나 콘서트장에 가면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죠.
1: 그게 네. 한 분이라도 더 내 가수, 우리 가수를 가수를? 앞에서 보고
2: 배려죠, 배려. 네,
1: 진짜 배려가
0: 맞아요.
1: 진짜 배려예요.
0: 네. 진짜 너무 배려.
1: 그리고 너무 가끔 좋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너무 죄송하고 너무 네. 미안해요.
2: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막 이런 날들까지 막 고생을 하시니까
0: 맞아요.
2: 아 근데 또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1: 5만 가지 감정이 네. 다 들어요.
0: 그래서 무대에서 더 뒤에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하면서까지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지쳐요 정말. 옷 힘을 다 쏟고 내려오면 그냥 쓰러져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앞에서 보는 날이 있었으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감사합니다.
2: 항상 네.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1: 그렇죠. 와이진 씨뿐만이 아니라 혁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팬분들께 뭐 감사한 마음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4: 오늘 영상 보내주신 분들 좀 추첨을 통해서 와이진 씨 사인 폴라로이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상도
4: 주혁진의
1: 쾌락열전.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 우리 마이진 씨에게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진의 인생을 바꾼 노래.
2: 바꾼 노래.
0: 인생을 바꾼 노래.
1: 그 탄 한 곡 어떤 곡입니까?
0: 바로 빈손.
1: 아, 빈손입니다.
0: 네. 이 노래 덕분에 정말 이 노래 덕분에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저에게 너무나 진짜 빈손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즐겼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1: 진짜 빈손이었잖아요.
0: 진짜로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멘트가 우리 올해 이제 함께 했던 무명 동료분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희망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에게는 와 내가 이런 날이

0: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빈손이죠.
1: 그리고 그 인이어.
2: 이거는 남자 여자 부모는 없어요. 이게 이거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0: 아니 그 원래 그 상도 형님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가 인이어를 차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행사장에서 그냥 인이어가 뭐예요. 그냥 했었을 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무대에서 인이어를 착용하라는데 아우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깝깝해 죽겠는데 뭔가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내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이제 그럼 고음을 불러야 되니까 하,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제 고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뺀 건데 네. 빼서 뒤로 돈 건데 이게 먹혔더라고요.
2: 아, 계획된 게 아니었던
0: 진짜
2: 거예요?
0: 진짜 이건 아니었어요.
2: 어떻게 그 카트에 정확하게 이걸 빼서 그걸 하시지?
0: 그러니까 저도 와 잘했네.
1: 저 말했죠? 네. 될 사람은 된다. 어떻게든 빌리는 거예요.
0: 아, 너무
2: 이 노래를 혹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이 노래요?
2: 네.
0: 지금요?
2: 네.
1: 라이브로.
0: 라이브로. 콜.
2: 예. 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이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빈손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마이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잠시 후 마이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이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어떻게 오늘 인이어는 없는데 어떡하죠? 휴지라도 껴야 되나? 휴지라도 좀 주시겠어요? 휴지라도.

0: 아이린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마요. 하지마요.
0: 쾌둥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뭐 재밌는 것도
4: 없고. 개성과 매력.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네.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추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붓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망망 우주 인무소한데 나게 친듯

서왕 할례 춘부추왕 석양 서거 수동유로구나.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는데 봄이 되었는가 하면은 금방 또 여름이 더웁다 더웁다 하다 보면 벌써 또 가을이 돌아와. 추나추동 사시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환을 해가는데 석양 서거 수동유로구나. 해가 저물면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물은 예설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자연 환경이 계절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는 광경을 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산천 초목도 계절 따라서 형행색색으로 변화가 되고 온갖 크고 작은 벌레로부터 곤충, 짐승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생사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넓고 넓은 세계에 망망우주 인무시냐,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 우주 가운데 이미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고 현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도 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사람 생물 가운데 나게 친득 도지두냐, 몇 사람이나 그 가고 오고 생사 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러한 고인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단일 민족으로 오늘날에 왔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려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꾸려가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 직장도 넘어지지 않고 회생을 하며 나아가서 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국가도 회생을 해서 잘 사는 나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갖고 나갔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복과 지혜를 원만히 구족하신 그러한 성현 가운데 성현도 어느 해 아기달 바라문 국의 왕의 특청에 의해서 제자들 500비구를 거느리고
아기다르 왕국에 가셔서 한해 여름을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500명을 초청을 해놓고 잘 받들어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그런 신심을 내서 모셔왔는데 그해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폐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석 달 동안을 거기에 계시면서 말이나 먹는 마맥, 우리나라 보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리밭에 귤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새까만 그 파리똥만석한 그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것이 마맥인데 그것을 겨우 말미기는 마맥을 잡수면서 한해 여름을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열 가지 일생 동안에 열 가지 어려운 불심난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는 사건인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인으로서도 또 그런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아울러서 그런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라도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곡식이 풍부한 나라로 날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맥을 잡수시면서 아무 말 없이 정진을 하시고 설법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자님도 유교에 있어서 이 참 성현으로 숭앙을 한 분인데 진나라에 갔어서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러 날을 굶으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성현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찌 우리 법부가 특히 이런 말세에 어려운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불법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심을 꼿꼿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어서 진심을 내고 하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하며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1년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흥망성쇠를 만날 수도 있고 하루 여행을 해도 좋은 길, 평탄한 길도 있을 수가 있고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물도 건너고 산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되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싫은 사람도 만나고 공연히 피해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길은 인내와 지혜와 자비로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무장을 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자기의 인간됨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과연 자기의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굳건한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기를 설후 시지 송백조

눈이 와온 뒤에라사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 봐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잣나무나 소나무나 버드나무나 아무 나무라도 다 푸릇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리가 오고 눈이 내려와야 산천초목은 다

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리도 이기고 눈도 이겨내며 굳건한 자체의 능력과 지조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형제간이거나 친구간이거나 상하 모든 사람이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만하면 다 훌륭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아는 거고 직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그분의 본 마음과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수월하고 편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만을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전에 이 용화사에서 그 10가지 행하기 어려운 그 고인의 법문을 인쇄해서 논하드린 일이 있습니다. 보왕산매론 10대 애행이라는, 거기에는 어려운 일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나 수행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잘 견디고 참으면서 거기에서 더욱 도심을 발해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는 요지의 법문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계절에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끝없이 돌아가는 속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며 순응을 하며 인내하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거기서 본심을 지켜나가는 그 법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부처님의 5계, 10계 또는 보살 10중 대계 이런 계율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최상승법인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자기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항시 수행을 쌓아 나가면 어떤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핍박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중심을 잡아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자기가 지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우연히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자기가 처리해 나가야 하고 자기가 대처해 나가야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는 것이고 부모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나라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하늘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일을 잘 수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가려면 딱 중심부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반드시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놔버리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본연히 나아갈 길이 있고 처리해 나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꽉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당황하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신명을 잃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중심을 잡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침착하게 처신을 해나가면 자기도 좋고 일 자체도 잘 풀려나가는 거고 주변 사람도 막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간이 어디를 가는데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다 보니 물 속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있어서 그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좋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우리 형제 이렇게 보면서 물을 건너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형은 동생 보고 가지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것은 형이 가져 동생은 형한테 양보하고 둘이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로 강 속에 있었던 데다 도로 갖다 들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돌아가가지고 그 구슬 있던 자리로 갖다 두고 가려고 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똑같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둘이 하나씩 논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서로 좋은 것을 양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서로 그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맞대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잘 해나가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서로 배로 기쁨이 늘어나는 거고 어려운 일은 둘이 서로 자진해서 같이 협조를 하니까 혼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둘이 합심을 해서 또 여럿이 합심을 해서 해나간다면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형제 간의 문제도 그렇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국가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간이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큰 재산을 가진 부자 간에도 재판을 하고 형제 간에도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애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을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이런 역사 깊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인과를 믿고 신앙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제 당인난 안첨이야. 설의 면목이 지어금이다. 도를 닦는다. 도를 통한다. 도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 중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로부터 먼 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당인에 각자 우리의 눈 속에 들었다. 눈 속에 들었다 하는 것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어찌 눈에만 있겠는가? 귀로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듣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있어. 목격 도전이다. 눈으로 모든 일을 탁 부딪힐 때 바로 그 찰나에 거기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귀로 들을 때는 듣는 바로 그 찰나에 있는 거고 코로 무슨 냄새를 맡을 때는 맡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거기에 있다. 설의 면목이 지어금이여 조사설의 조사설에는 달마조사께서 지금부터서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 인도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고 28대 달마 조사가 150세의 고령에 중국으로 건너오셨어. 그건 중국의 이 최상승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그 달마 대사의 서쪽에서 오신 그 진리가 지역에 다 바로 지금에 있다고 말이거든. 3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 지금에 있다고. 가름 기손 상혈로여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바로 그 속에 도와 달마스님의 설의 조사의 뜻이 면목이 바로 거기에 조금도 숨김없이 나타나 있다거든. 하용 구구 별처심이려 어찌 구구하게 딴 데에서 도를 찾느냐 이거거든. 우리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경전 일승경전 그런 경전을 높이 받들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법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 대단히 소중한 일이나 그런 경전을 다 달통한 조사들의 법문에 의지하면 그런 팔만대장경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경을 두적거리면 그 경을 바로 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고 이 무엇과 또는 어째서 무라했는가 화두를 드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화엄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법화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금강경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고 있는, 읽는 것보다도 그 콜수를 읽는 도리가 거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사, 아까 사람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도를 닦는 또는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이 생사해탈이라 생사를 해탈해가지고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수용을 하고 그게 목적이 있는데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진 염기연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꺼지고 온 것이 바로 그 생사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일념 속에 일념지간에 900생멸이 있다.
일념 한 생각을 잘게 잘게 미세하게 쪼개면 900변의 생멸이 있어. 저 전기불이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딱 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수천 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속에도 900생멸이 있고 또 그렇게 가깝게 안 보고 멀리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을 바로 그것을 생사로 보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때 생사해탈도 그 사람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옛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이 언제 오느냐 하루 동안에도 있다 너 공부 못하겠다 한 끈이 밥 먹을 동안에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도 닦기는 틀렸다 한 제자는 한 생각 속에도 한 생각 일찰나간에도 생사가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너는 도를 닦겠다 부처님께서도 4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때를 당해서 평상시에 작은 돈, 큰 돈 할 것 없이 항상 저축을 해 놓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원래 깨닫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그걸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천지 무슨 재변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병이 나면 약을 먹고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의사는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직 안 죽을 사람이니까 치료하면 살아나는 것이지 딱 죽을 명이 다할 때가 되면 화타와 편자기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치료는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고 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느냐 아미타불을

죽을 때 열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반야용선을 타고 와서 다 영접을 해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 주신다. 이렇게 비타 무량수 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믿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것을 어찌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조 스님이나 뭐다 그런 그 참선을 철저하게 선양하는 그런 선종의 대선사들은 임종을 할 때 부처님이나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설사 지옥의 나찰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보다 성현이다.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다 놔버리고 자기가 하던 물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 경계가 낭연독전하도록 그렇게 해갈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는 자기의 본참공안을 턱 들고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몹시 몸이 어딘가가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에 정신을 가다듬고 이먹고 이먹고를 하면서 숨이 딱 근친다면 그 사람은 금방 그 자기 원에 따라서 도솔천 내용궁에 태어나거나 다시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으면 인도 환생을 해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나더라도 다시 불법 문중에 태어나게 되고 정법 문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수행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임종을 한다면 그 분상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내 생에 새 몸을 받아서 다시 그 정진을 한다면은 젊어서 일찌감치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식들이 그것을 다 보증을 하셨습니다. 아직 죽음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미리 죽음 걱정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 지금 이목고가 걱정이지 무슨 죽을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한 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 집에서도 얼마든지 녹음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법보전에 모여서 우리 사부대중이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렇게 산승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세세생생에 또다시 정법 문중에서 또 만나서 다같이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같이 생사해탈을 하게 될 좋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여.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사랑과 증오라는 이 적은 손도 없고 발도 없다.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대를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가? 지금 그대는 어떤가? 사랑과 증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숲처럼 평온한 태도를 취해보라.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부람.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부람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들었어요.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우리 함께 저기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칠부람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실 수 있겠어요? 자.
0: 가방 안에는 칠부람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칠부람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닿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부람.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1: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0: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4: 돌을 애가 없잖아요. 기계 돌을 애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4: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0: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1: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0: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2: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4: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내려놓고

0: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격려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칠부람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은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2: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1: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2: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랐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1: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2: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주문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제 각자의

0: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1: 그것도 다 풀어서.
0: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약물이라는데요.
1: 빵 이제 하나 이제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0: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약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0: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썼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선생님, 지금은 네. 이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하기인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불암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칠불암을 오니

0: 이제 7g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7g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1: 어느새 7g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1: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0: 신발 벗고 가요.
1: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2: 어? 부처님 세계다, 이거.
1: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0: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벌레는 문 불을 꺼야 벌레가.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유, 물 없다. 물이 없어서.
1: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선생님,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0: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네. 페트병이랑 다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물도 네. 되지만 네. 내가 씻고 다 사용하는
0: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3: 아껴 써야겠네요.
0: 엄청 아껴 써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1: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0: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소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할 때 이렇게 예불하고 참선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3: 전혀 안 불편해요.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3: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4: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5: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6: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부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한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해보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지음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눈썹 선은 길게, 코를 지으며 콧선으로 이어지게. 눈은 작지만 길게, 입은 살짝 다물어 단정하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가슴 근육은 살짝 두드러지게, 허리는 잘록하게. 손가락은 율동감 있게, 발가락은 힘 있게. 무릎을 살짝 들어 팔꿈치를 받치게. 살짝 구부린 손가락이 뺨에 닿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숭고하게. 모나리자의 미소는 루브르에 있게 하자. 우리에게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코살라국에서 보내온 초청장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타르트 때문에도 걱정이야.
1: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0: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1: 시타르타를 향락궁으로 보내시는 게 옳은가요?
0: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요? 음악, 노래, 세교, 향락은 전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 나이에요?
0: 그래요, 그 나이에. 그럼 그 나이에 수행자처럼 생각하는 건 옳은 일이란 말이요? 잼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온갖 욕망을 다 불러일으키고 싶소. 왕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욕망을. 고행자처럼 스스로 마음을 닫아걸고 그 안에만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요. 여인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탐닉하는 모습을 코살라 왕국이 사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아들의 대관식을 선포하고 싶단 말이오. 그러니 스타르트가 향락궁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오거든 당신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오.
2: 마마,
1: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니.

0: 숫도다나 대왕패야, 코살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필라바스투에서 슈라바스티까지 오시는 여정이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1: 물론입니다, 대신. 고향집을 떠난 후 잘 도착했습니다.
0: 환영합니다, 대왕패.
2: 숫도다나 대왕패야, 납시오.

0: 형님, 저는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왕국의 왕들 중 형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상석을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1: 단답하니 대왕 배하납시오.

0: 대왕이시며 다른 왕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용서하십시오, 폐. 단나판이 대왕께서 코살라국과 매우 가까운 형제이다 보니
0: 그렇다면 당신의 우정 때문에 우리 폐하를 모욕하겠다는 거요?
2: 됐다! 재문 이곳에 잠시라도 지체할 마음이 없다.
3: 잠깐만요, 폐하.

0: 위상으로 볼 때 폐하께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1: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 궁정을 당장 떠나셔야 할 겁니다.
0: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숫도다나 대왕께. 어서 오셔서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존경이 없는 곳에는 자리도 없는 법이오, 단답하니!
3: 숫도다나 대왕, 저희 나라 대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모욕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고 한 짓입니다. 너는 이 순간 모든 직책에서 공식 해고됐다. 폐하, 원하신다면 저자의 목을 당장 베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브라세나짓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떠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관식의 특별 손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시지요, 폐하.

0: 형님, 왜 그러십니까?
1: 별거 아니다, 아미토단. 문득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0: 동감입니다.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할 때는 온 나라가 다 지켜볼 겁니다.
2: 이런.
3: 부끄러워하시는 겁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옷을 입혀드렸지 않습니까?
2: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움은 여인들의 권리잖아.
4: 왕자 마마,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3: 부끄러움이 여인들의 권리라면 자제심은 남자들의 선택권입니다, 왕자 마마.
0: 가십시다, 대신. 저는 준비 완료입니다.
5: 시타르타 왕자가 오시면 그때 가도록 하지요.
0: 시타르타? 무슨 말씀?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겁니다. 술이나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피리나 부는 걸 즐기는 그런 유인이지요.
6: 그런데 가면 뭘 해야 합니까?
0: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해줄 거야.
6: 뭘 해주는데요?
0: 술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지. 그리고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장관. 이 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기 오네요. 우리의 특별 손님이. 이제 갈까요?
2: 질문이 있습니다.
0: 또 시작이네.
2: 향락궁에서 저희는 뭘 하게 됩니까?

0: 향락궁에 가는 건 왕자님들이 이제 어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측면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화를 겪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1: 무슨 일을 하는데요?
2: 우리 밤새도록 질문할 거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을라고.
0: 왕자님은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시고 또한 욕망의 뚝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3: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된단다.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욕망 등이 얽매이게 될 때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1: 네, 좋아요. 그럼 가실까요? 대신 저도 미혹, 갈망, 욕망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0: 가십시다.
1: 왜 그래?
4: 추가 질문이네. 가시죠.
0: 가시죠.

0: 세자 마마. 보십시오. 이 향락궁은 특별히 마마를 위해서 꾸며진 곳이랍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답니다. 들어가시죠.
1: 왕자님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0: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1: 이게 진실입니다, 대신각하. 여기가 비록 향락궁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곳엔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이죠. 그 불은 욕망의 거미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있으신 왕자님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2: 그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군요.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지.
1: 환영합니다, 왕자님들요.

0: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어. 연꽃은 항상 진흙 속에서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1: 지금 그 연꽃은 모래늪에 빠져 꼼짝도 않는데?
0: 응? 좀 기다려봐. 시타르타는 절대 그 향락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요.
1: 아하, 지금쯤이면 왕자는 이미 욕망에 소나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겠군.
0: 이렇게 말이지.
2: 왕자님, 제 이름은 우르밀라입니다. 이제 왕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3: 난 네 이름이 사라스와티인 줄 알았다. 이 악기는 항상 사라스와티 여신께서 손에 들고 계셨기 때문이지. 이 악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2: 제가 뭐라면 왕자님이

0: 행복하시겠습니까?
1: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성가를 좀 불러주렴.
0: 죄송하오나 성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한 성가는 사제들만이 부를 권리가 있어 전 못 불러요.
1: 말도 안 돼. 힌두 경전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한 성가는 그걸 노래하는 사람들 것이다. 소리는 계급이나 얼굴색, 지식보다 위에 있는 거야.
0: 하지만 왕자님, 기생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배웠어요. 사랑이 저희들의 경전이고, 매력이 저희의 성가며, 욕망이 그 열매죠.
1: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주려무나.

0: 저기에 두거라.
1: 뭘 그리 보세요?
2: 카필라바스트의 길을 보고 있어.
1: 왜요? 길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2: 이 길을 시타르트가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면 그제서야 왕은 아들을 죄악의 늪으로 처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야.
3: 향락궁! 향락궁은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야. 그리고 간치니는 꽃보다 아름답지. 마치 향기로운 꽃잎과 같은 간치니. 아, 간치니. 나는 대바다타. 향락궁과 간치니. 간치니와 대바다타. 간치니. 아이고.
4: 왕자님? 쇼를 가지고 가세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5: 밤이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4: 왜요? 왜 여기로 오시나요?
5: 내 스승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어젯밤에 보니 네 목소리가 명상 같은 역할을 하더구나.
4: 그럼 선물?
5: 선물?
4: 응.
5: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 나의 밤을 이곳에 두고 가니 이 쇼를 선물로 받으렴.

0: 아니르 따왕자님께서 파래끼는 노리개를 주셨어.
1: 마하난 왕자님은 목걸이를 주셨어.
0: 데바나타 왕자님은 나한테 당신 말을 주셨단다. 잊어버리고 여기 두고 가신 거지. 우르밀라 너도 말해봐. 왕자님이 뭘 선물로 주셨어?
2: 우정과 여성에 대한 존중.

0: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폐하를 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1: 폐하,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선포할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2: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
1: 폐하, 샤카 왕국을 그리 만만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샤카 왕국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다파니 왕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요.
2: 이유 여부야 어떻든 아미토다, 우리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라세나짓을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는 그를 왕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모색할 거다. 대장, 첩자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게 하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며칠이 지나면 카필라바스토의 지평선에 다가올 전투가 내 눈앞에 선하구나.

로지카, 어젯밤에도 시타르타가 방에 없었지?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했던 거다. 그런데 대왕은 내 말을 안 들으셨어. 시타르타는 밤낮없이 향락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왕이 되느냐 수행자가 되느냐 하는 길에서 인간성을 잃지 말기를.

왕자님, 저 넝쿨이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걸 보세요. 마치 욕망의 파도에 휩쓸린 여인이 원하는 남자를 두 팔로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자님, 저기 관목들을 보세요.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연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해변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녀의 남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저 새들 중 암컷이 지닌 우위를 보십시오. 암컷이 앞서가고 수컷은 그 뒤를 따라가요. 마치 수컷이 하인인 것처럼. 하지만 일부러 암컷을 쫓아간다기보단 단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짝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0: 마음이 불안해지면 나는 너에게 온다. 그런데 네 마음이 불안해지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듣기로 기생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던데.
1: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옆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0: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1: 네.
0: 그럼 나와 만나게 해주겠나?
1: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허나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0: 꼭 약속하마. 또한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1: 왕자님의 질문은 끝나는 법이 없군요. 하세요.
0: 사랑이 뭐지, 우르밀라?
1: 사랑. 말론 설명할 수 없는 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나죠.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사랑이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옆에 있는 듯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0: 대답해 볼래? 물보다 더 연한 건?
1: 사랑?
0: 지식이야. 우르밀라? 사랑이 물보다 더 연하다고 생각해?
1: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랑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0: 그럼 지식은?

0: 세상에 있는 곳에는 지식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1: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0: 네. 눈을 보세요.
2: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왕자님! 왕자님! 왕자 봐봐! 오늘 부산 나갔어!

0: 발데프, 코살라국에서 온 직사! 저놈을 당장 체포해라!
1: 왕자님, 좀 전에 제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셨지요?

사랑을 도와주세요.

0: 저는 발데프를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살려주세요. 간청드립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는 코살라 국왕의 직사다. 그리고 너는 카필라바스 두국의 백성이고, 그는 첩자고 너는...
0: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은 코살라국에서 왔지만 첩자는 아닙니다.
1: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0: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갑자기 제 발이 물속에 자란 수초에 엉켜버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른 순간 구스의 팔뚝이 다가오더니 저를 구해냈어요.

0: 첫눈에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서 눈으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왕국도 종교도 카스트 계급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1: 한눈에 알아본 사랑이 일생을 지속한단 말이냐?
0: 네, 왕자님.
1: 그렇다면 그는 붙잡힐 경우 첩자로 낙인 찍히게 되리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냐?
0: 사랑은 두려움도 이겨낸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벌이 연꽃 속에 갇혀 죽을 리도 없고 불나비가 불 곁에 다가갈 리도 없죠.
1: 우선 그가 너를 사랑한다 치자.

0: 그런데 왜 나를 공격했느냐?
1: 사랑 때문입니다.
0: 사랑 때문에?
1: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지켜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질투 때문에요. 연인을 잃을까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자님.
0: 나는 그저 네 친구일 뿐이잖아.
1: 그 사실을 몰라서 공격했던 거예요.
0: 네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1: 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빛나는 참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말해주세요.
0: 네 말이 다 사실이고 발데프의 사랑 또한 진실이라면 내 약속하마 발데프는 무사할 것이다. 사태가다.
2: 그만하라 카운다냐. 그만. 그만해.
3: 배하, 제 사직을 윤호해 주십시오.
0: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3: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4: 스타르트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1: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5: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72세 때 사건들을 조망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의 파승가, 파승사라고도 하고 승단을 뽀겠다 그래서 승가를 깨뜨렸다라고도 하고 파승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관련된 내용들, 파승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근본 설일체 요부 비나야 파승사라고 하는 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예 단독으로 하나의 책까지 만들 정도.

정도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소요가 많은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력자 4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홍련지옥에 떨어졌다더라 라는 얘기 그리고 지옥 중에서 최고는 아비지옥 그래서 오무간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이고 거기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서 오무간지옥이라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 파승사 관련해서는 제바달타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제바달타는 그리고 오역죄라고 하는 특이한 죄목이 만들어져요. 특이한 죄목이 저는 이게 파승 이후에 아마 오역죄가 만들어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파승과 관련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역죄가 불교죄 중에서 최고의 죄입니다. 다섯 가지 역죄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죄. 첫 번째가 살모예요.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 살해. 친족 살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가 살부입니다. 아버지 살해.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저거 난리 날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폐비윤 씨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부계 중심이고 인도는 모계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효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부 아버지에 대한 효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부자 유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타이어 바꿔 끼듯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역죄 순서도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어머니가 더 크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백중 때 우란분경, 몽련경이라는 데 보면 어머니 청제부인, 못건년의 어머니인 청제부인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에서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이야기고 지장경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란분절과 관련해서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도 어머니 얘기고 그 다음에 지장경 그 다음에 부모운준경도 어머니 얘기예요.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관무량수경도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어머니, 전부 어머니. 그리고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누구누구의 아들, 그게 어머니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니까 전체가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인도 문화고 남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중국 문화 쪽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라시대 때 어떻게 3명의 여성 임금들이 있었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중국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는 측천무 한 명뿐입니다. 아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3명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 여성에 대한 지위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인도는 이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인도 유목문화였었고요. 지금은 농경문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안 먹고 채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 뭐 소를 안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건 기원 이후에 변화되는 문화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뭐를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자타의 우유죽입니다. 유목문화, 유목문화. 우유죽을 조선시대 때 우유죽 먹기 어려울걸? 근데 우리나라에도 타락죽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고려시대나 이런 때 얘기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 전통이 있느냐, 농경문화 전통이 있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유를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논점이었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에서도 논점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 우유가 언제 들어오냐면 동아시아의 중국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 우유를 먹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뭘 먹냐면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위신 남북조 시대 때 만리장성 밖에 있었던 오호라고 하는 선비, 흉노, 갈처, 강에 다섯 개 민족들이, 유목문화들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유를 먹던 풍습이 있으니까 소젖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양젖도 먹고 말젖도 먹어요. 마유주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 그래서 요즘 양젖 먹잖아. 그 면양 말고 산양, 산양유, 함유 뭐 이런 거. 그런데 농경미는 그걸 안 먹어요. 왜냐하면 농경미는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유목문화에서는요, 풀 뜯으러 다니다 보면 물이 없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젖이라도 빨아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어쩔 건데. 없다니까? 그럼 건초 이런 거는 동물들이 먹어도 나는 지금 물이 없어. 그건 너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 우유가 이런 젖 먹는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우유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젖을 먹는 문화. 젖을 얼마나 좋아하면 서양 사람들이, 라떼가 그게 젖 먹는 문화예요. 라떼가 젖 먹는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젖이 1순위였어.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젖을 탄 거가 그럼 라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편전쟁이 다 그게 그 차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차전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차거든. 그래서 그걸 영국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홍차잖아. 그러면 홍차에다가 또 우유를 타죠. 그럼 밀크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우유가 기본에 깔려있고 우유 베이스 위에 커피나 지금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먹던 거에다가 이렇게 타서 첨가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도 라떼를 마시거든요. 라떼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데 밀크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는, 야, 차에 우유 타는 게, 작설차에 우유 한번 타볼 텨? 그러면 느낌 진짜 묘할 건데. 근데 홍차는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또 이러면서 먹어요. 어렸을 때 밥에다 마가린 많이 비벼 먹었고요. 그게 돈 없어서 버터를 해야 되는데 버터 대용으로 마가린을 만든 거잖아. 싸게. 뭐 그러던 시절이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가 몰라. 밥에다 마가린을 비빈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누군가 마가린을 팔아먹으려고 환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먹지 않으니까 그거를 밥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간장을 비비겠다. 야,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봐도 놀랍다고 얘기할 거다. 이걸 이런 식으로 먹는 나라가 있다고? 올리브유에다가 저거 뭐야, 파스타 넣어서 먹고. 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농경 문화 쪽들이 약간 담백한 쪽으로 간다면 쟤네는 그리고 추위랑 관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좀 달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목 문화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랬고, 우유 먹는 거를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걔네가 지배층이었어요. 그 유목민들이 지배층.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차를 우유의 노예. 라고 불렀어요. 우유의 노예. 우유 밑에 차. 젖 밑에 차.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유냐 차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 나중에 충돌한 게 언제냐면, 아편전쟁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유 문화권과 차 문화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목 문화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유목 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목 문화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경 문화는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그거는 그냥 따르는 거야. 손절을 쳐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보다 아버지 살해가 더, 물론 뭐 그건 대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버지 쪽이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이쪽은 물음표가 아버지가 누구 뭐 이런 어머니의 확실 느낌표와 물음표의 차이예요.

흔들기만 물음표. 그래서 어머니 중심의 효 문화가 나오는 게 인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오역제고, 그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성자를 죽이는 사람이야.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응? 아라한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제바달따입니다, 이거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만든 조항이에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부처님 몸을 상하게 한 사람. 상하게 한 사람. 그거는 영축산에서 제바달따가 돌을 던졌을 때 부처님 발가락에 상처가 입은 그 파편에 상처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바달따에게 특화된 사건이고, 특화된 거고, 다섯 번째가 1, 1, 2, 3, 4, 5가 승단을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승단 분열. 이걸 파승이라고 하거든요. 제바달따입니다. 유일합니다. 두 개의 조항이 제바달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바달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제바달따가 비구니를 죽여요. 비구니를. 연화색 비구니.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연화색 비구니.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연화색 비구니가 좀 나댑니다. 잘 나댑니다. 그래서 제바달따가 막 빡쳐 있는데, 저쪽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하니까 제바달따가 쳐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세 개 다 제바달따하고 걸리고, 요거는 제바달따만 걸려. 그리고 지금은 요 조항은, 특히 요 4번 조항은 그 뒤로 아무도 없어. 존재할 수도 없어. 부처님 몸에 피기를 내게 하려고 해도 부처님을 봐야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특수조항이에요. 그래서 요 오역제는 아마 제바달따와 관련돼서 특수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법을 만들고 뭔가를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 유일하게,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뭐냐?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거죠. 이것만 다 넣으면 너무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니까 저 좀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정도의 사항 두 개를 더 첨가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저것만 법률 불소급 원칙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율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 전에 있으면 술을 마셔도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는 그걸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율 이후에 처벌이 존재하는데, 요 오역제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바달따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했는데, 이거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하면, 요거는 부처님 몸에 피가 난 뒤에 요 조항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제바달따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바달따가 저걸로 저 오역죄의 오역죄 중에 하나만 범해도 무간지옥입니다. 네, 무간지옥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바달따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불교 중에서 최고의 제목이거든요. 요게 제바달따 사건 이후에 만들어져서 아사세 왕이 불교에 귀의하기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 나중에 아사세 왕이 불교로 귀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바달따 사건과 제바달따의 배신, 이 이후에 아사세 왕이 제바달따의 조력자였어요. 같이 자기네들끼리 신왕과 신불이 되자. 그래서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제끼고 제바달따는 부처님을 제끼자. 뭐 이렇게 해서 역정몽위를 해서 덤볐던데, 아사세는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난 뒤에 불교 쪽으로 전향해요, 나중에. 네, 그 전향하도록 한 사람이 지박하고, 그건 삼원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요 사이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조항을.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세가 걸리죠. 아사세가 빈비사랑을 죽였네. 아유. 저게 원래는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는 불교 쪽으로 귀의해서 마하가섭이 뭐라고 나오냐면 1차 결집 때 무근신 중 제일이 아사세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차 결집 때 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그걸 했었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왕사성까지 끌고 가.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야말로 아사세왕의 후원이 있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사세왕은 부처님께서 무근신의 제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심이 굉장히 깊은 제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사세왕이 불교로 전향한 뒤에 전향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아사세를 무간지옥 일겁으로 놔두자니 그것도 조금. 그러면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누가 반성하냐? 누가 반성해서 참회한 사람은 그것도 그냥 전에 거 죄는 죄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빈비사랑이 돌아가실 때와 관련해서 빈비사랑이 자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게 저게 아사세를 건져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해버리면 아사세는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야. 유폐시켰지. 그러니까 가택연금 시켰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빼줄 수 있지. 그럼 뭐 알아서 돌아가신 걸 어떡해. 잠깐 감옥에 들어가 계시랬더니 어우 내 처지가 이러고 자살해버렸네.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승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오역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만들다 보니까 아사세가 걸려가지고 이걸 또 좀 빼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되냐면 기원 전후까지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타 품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타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그 무간지옥에서 끝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무간지옥도 형기가 있는 거예요. 일곱 뒤에 출소하면 나중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줘. 너네들은 다 나중에 부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걸로 그 정도 대승불교에서 해법을 제시하면 아사세와 제바달타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바달타의 배신, 오역죄의 성립, 아사세왕의 만약에 아사세가 더 빨리 이쪽으로 왔으면 오역죄를 만들 때 하나 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 그러면 일이 쉬워. 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넣고 왜 아버지는 빼나요? 이러면 인도는 모계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조선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요 부분. 제바달타의 조력자 중에서 구바리는 지난 시간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가루라 제사 요게 이제 넘버 원이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이게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 다음에 권타달표가 넘버 3 정도 되고 삼문달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심가 머리 좋고 야심가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붙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도 예수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쓸모없다 싶으니까 몇 푼이라도 건지겠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죠. 내가 드린 노동을 몇 푼 건져서라도 뽑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삼문달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루라 제사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권타달표는 잘 안 나와요.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 먼저 삼문달타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삼문달타 가루라 제사가 더 재밌어. 삼문달타는 머리 좋고 약간 유다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가 있고 재주가 아주 좋아.
재질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산문달따가 최고로 총명했다. 이렇게 머리는 산문달따다. 예수팀도 그렇거든요. 거기 다 어부 뭐 이렇게 좀 무학들 있는 데서 유다가 세무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가방끈. 그리고 딱 판단하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동조자는 동조자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제보달다가 500명의 바치족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차려서 나가. 나중에는 차려서 나가.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파견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 당신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보달다가 와유, 근데 좀 애가 좀 멍청하지? 아니, 경쟁 상대였는데 들어온다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 좀 생각을 해. 근데 제보달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떠서 너네는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해. 라고 했대. 그러니까 또 여기 산문 달다가 뭐라 하냐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위상을 봐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저거 위장 전입이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지. 너를 존경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 줬죠. 그랬는데 제보달다가 또 건너먹어가지고 에이 그런 게 있어? 이래가지고 법문하다가 사리불 목건년한테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법문하시다가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안 하나 가사를 이렇게 별 펴봐라. 그러면 가사가 이렇게 큰 천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서 몇번 딱딱딱 접으면 약간 긴 모포, 1인용 모포같이 돼. 그러면 부처님이 뒤에 누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리불이 있으면 사리불아 네가 내 대신에 법문을 해라. 그러면 사리불이 그것을 이어서 해요. 그 정도로 사리불은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제보달다도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러면서 아유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좀 대신해 이러면서 제보달다가 오른쪽으로 파승사에 나오는 얘기 이거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이게 사자같이 눕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숭배랑 관련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누워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누웠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잘해야 돼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승냥이 같은 자세다라고 평가가 나와. 인도는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탑돌이 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얘기를 제가 해드릴 때마다 월정사 제도 있으면 그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좀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뭐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근데 그 앞에서 뭐 당신 재앙이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럼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그냥 말어. 그냥 그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걸 재앙이 내리니까 바꿔서 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당신 입장에서도. 근데 분명히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한쪽은 긍정, 반대는 부정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1, 이쪽은 0.5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라도 마일리지를 쳐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룰대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거는 승냥이와 같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율장 같은데 그러니까 승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비루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이온 킹 같은 거 보면 그 하이에나 느낌 있잖아 라이온 킹은 사자 네오의 느낌이 있고 그 하이에나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비열하면서 약간 이렇게 탁 하는 그 계속 이렇게 어쩔거리면서 뭐 하는 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보달다가 사리불 목건년한테 맡겨놓고 승냥이처럼 왼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누울려다가 착각해갖고 왼쪽으로 딱 누워서 잠깐 잠들고 깨어났더니 사리불 목건년이 그걸 법문을 해가지고 애들을 싹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년을 신뢰해서 제보달다의 문도들은 사리불 목건년에게 다 통해서 부따에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산문달다가 뭐라는 자고 있던 제바달다를 발로 차. 야야 일어나 봐라. 야 일어나 봐. 야야야 뚝뚝. 여러분들도 박한 양반한테 할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하는데 성록이에요.

국가적 종놈의 새끼 일어나. 자기도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달다가 왕족 출신인데, 석가 종놈 씨,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러니까 삼문 달다는 신분이 상당히 괜찮았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는 되든 관계, 네가 다 망쳤다. 나대다 다 망쳤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사람의 저렇게, 그러니까 판단력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사실적인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바달타 밑에도 그러니까 구바리 같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동하는 단계거든요. 부처님 말년이고 다음 세대는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 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임제니까 그 다음 후보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줄 서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부처님 연세가 많으니까 저쪽에 이제 상당히 유력하게 괜찮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인가? 이렇게 왔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지금 가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낌상.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거 가루라 제사 요 좀 상태 또 안 좋습니다. 그 삼문달다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가루라 제사 이거 보면 십성률에 또 누이가 7명 다 또 출가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 투르한테 비구니가 사립을 묶었년을 비판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진짜 제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사립을 묶었년에 대한 견제 서로 경쟁 상대에서 제바달타 사립을 묶었년 팀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누군가 이빨 센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쓰리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저격수 역할을 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앞장섰다가 그쪽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낮게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루에 처하기 시작하면 모든 나쁜 일이 나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왕들도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마치 그 의자왕 삼천궁녀처럼 하는 얘기 있죠. 백제 그 당시 백제 수도에 여자가 몇 명이나 살았길래 삼천궁녀가 가능하냐. 무수리까지 다 넣어도 삼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왕궁의 사람을 다 때려놓어도 삼천이 안 돼. 그런데 무슨 뭐 첩을 삼천을 두고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의자 왕에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의자예요. 의롭고 자애롭다. 시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저놈이 잘못했어요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 그래서 군자는 하루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밀려온다. 그래서 더 평가가 더 절하되기 시작한다. 똑같지. 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사업할 때도 보면 잘 될 때는 서로 돈 꺼다가라고 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서로 다 돈 달라 그래. 그래서 버틸 수도 있는데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세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투르한타 비구니도 사립을 묶었년 쪽에 맞섰기 때문에 더 평가 절하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이 가루라 제사가 죽어요. 죽어.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으니까 가루라 제사의 누이들이 7명, 7공주가 있는 거죠. 그 센 언니들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괜찮아요. 이거 다 석가족이거든요, 지금. 돈이 있는가 봐. 돈이 있는가. 출가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죠? 맡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에게 맡겨놓도록. 그게 이렇게 통정을 했다 정인이 아니고 관리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장. 사무장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인,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인이에요. 그래서 가루라 제사가 죽었고 화장을 했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누이들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니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루라 제사의 탑을 만들어요. 가루라 제사 탑을 보고 허물어버렸어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탑을 만들어? 이러면서 그걸 허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동생이나 어떻게 보면 누나잖아, 지금. 친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를 해가지고 개싸움 나듯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탑을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논점이 나오는데, 그때 대두하는 게 탑은 일반 사람 만들, 불교탑의 제한 구조예요. 일반인도 탑을 만들었어. 사항들을 보면,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 일반인도 탑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무덤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쪽을 이렇게 보면 불교는 일반인은 탑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요. 대신에, 그러니까는 마하가섭의 삼천전심 얘기할 때 다자탑, 그 아들 많이 낳은 사람 탑이에요. 다자탑이 아들 많이 낳은 생산여광, 흥부마누라 뭐 이런 탑이지. 흥부마누라 탑, 겁나 많이 남, 뭐 이런 거. 그게 뭐 탑으로 기릴 만한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 탑 만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해.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의 탑들은 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추모 대상이 아니고 기릴 만한 대상만 탑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붓다, 아라한, 벽지불, 전륜성황만 탑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추모할 사람만 탑을 만들어야 되지 일반 쩌리들은 탑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가타가 가루라 제사의 탑을 허문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요. 판결은 그렇게. 이 일장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판례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요거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가리라고 하는, 구가리, 구발이 같이 다 발음이 돼요. 라고 하는 분, 홍련지옥에 떨어졌다. 사립을 목건연을 비방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산문달따, 건타달표, 그 다음에 가루라 제사.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중에서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뭐 미디어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정당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지도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쇠를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국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사선의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다 조사선인데 이것이 시대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서 이제 열애선, 간화선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의 기원, 조사선의 근본, 그다음에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 세 가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하기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참나를 일깨우는 우리들의 암송 해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야 한다.
0: 나의 몸은
1: 나가야 한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야 한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설사 죽음이 와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은 사실 매 순간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몸, 매 순간 변해가거든요. 이 변하는 모습이 생로병사고요. 또 나의 마음,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 순간 변합니까?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내 몸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느끼고 보고하는 주인은 나는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2: 같습니다.
0: 똑같죠?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고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 몸?
1: 내 몸.
0: 전생에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의 마음?
1: 내 마음.
0: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나가 내 마음의 업식에 의해서 새로운 필요한 몸을 얻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조사선의 기원입니다. 조사선은 보통 삼처 전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삼처 전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열애선, 조사선, 관아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삼처 전심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영산에서 거염합니다. 그 영산에서 거염의 내용이 이제 대범천왕문 결의경, 그러니까 대범천왕문불 결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내용은 부처님이 용축산에도 법화경을 설할 때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연꽃을 공양을 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범천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부처님, 참된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법화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참된 진리 자체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맞다. 언어나 문자로는 참된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가 마침 대범천왕이 연꽃을 헌화를 했잖아요. 그 연꽃을 바로 이렇게 들어보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아라한들과 불자들이 가득 있었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다 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연꽃만 딱 들고 있으니까 다 어리둥절했잖아요. 부처님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지? 라고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저 뒤에 있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말합니다. 정법안장이란 바른 법을 보고 알 수 있는 지혜, 즉 깨달음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정법안장과

0: 안목이라고도 하죠. 안목. 발음법을 잘 아는 안목과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네, 열반의 미묘한 마음. 그럼 정법안장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나 공, 무아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반야나 무아나 공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열반의 미묘한 마음입니다. 바로 자성이죠. 그 자성의 모습이 중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반의 묘심을 분리문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별전, 가르침과는 별도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이게 삼초 전심의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초 전심. 세 장소에서 부처님이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에상 거여마,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다. 다른 말로 영산해상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연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요 내용은 이 인도에 다자신탑이 있습니다. 예, 다자신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귀자모라고도 하고요. 그 다자신탑 앞에서 이제 법문설했는데 부처님이 그 법문설할 때는 기원정사에 계시거나 중림정사에 계실 때는 이제 다 자리가 마련돼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법을 가다가 도중에 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야단 법석, 저 들에 단을 세우고 법의 자리를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단법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1: 시끌벅적.
0: 마 시끄럽고 혼란하고 정신없는 걸 야단법석이라 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야, 여기 너무 좋으니 이곳에서 법을 살아야겠다. 며칠간 머물고 법을 살아야겠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법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벼랑간에 그곳에 단도 만들어야죠. 또 제자들은 단만 만들라고 되겠습니까? 불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탁발을 하면서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단톡방에 문자 올리면 되죠. 아니면 PTN 불교 TV에 안내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어떨까요? 사람 인편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 줄 때 부처님이 저 곳에 저 산 밑에서 법회를 열고 법문을 설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 산 밑이 저 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누가 저곳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하기를 깃대를 크게 하나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깃발을 보면 저 깃발이 있는 곳에 인도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 깃발을 당이라는 겁니다. 당. 그 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당간지주라는 말 있죠. 그 당을 세우면 우리는 이제 절이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만약에 야단법석에 당을 세우면 당간지주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죠. 매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절을 세우면 그 절이 천년이고 뭐 1500년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을 세울 때 아예 기초공사를 해놓는 거죠. 그래 큰 돌을 세로로 세워서 묻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장대에 구멍을 뚫고 쇠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그걸 당간지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언제부터 법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오면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좌석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질서도 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죠. 또 부처님 드시는 공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단법석이 된 겁니다. 그 야단법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가섭존자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주위엔 하루나 이틀 거리 내지는 3, 4일 거리.

0: 위에 홀로 수행을 했거든요. 그 두타제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하고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공양불도 많이 오고 항상 주위의 불자님들이 편의를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짐짓 홀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자탑전 앞에서 이제 법회를 연다 하니 그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래 걸어서 오다 보니까 이미 법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 뒤에 봐가지고 들어오려 하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이미 좌석도 없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가섭존자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이 다자탑전 반분자. 그 의미는 뭐냐? 그 법석의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앉는 자리인데 가섭존자에게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너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선종에 전해져서 스승이 제자를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하면 대중석상에서 전반부는 스승이 법문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를 깨달음을 인정받은 인가를 받은 제자가 올라와서 후반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다자탑전 반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일연선화 곽치장부입니다. 일연선화는 부처님이 내란자라강을 한문으로 일연선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란자라강 강가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됐거든요.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 가섭존자가 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섭이 오기 전까지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마라. 기다려라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 이제 그 세마포로 다 염을 하고 향후를 뿌리고 그다음에 전단향의 금관, 은관, 전단향나무관 이렇게 삼중으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많이 쌓아 놓고 이제 화장을 준비 다 해 놓은 거죠. 기름을 다 뿌려서. 그래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가섭존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던 다른 그 제자들,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500나안들 내지는 부처님을 그 따랐던 국왕이나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인도 열대 지방이잖아요. 요즘 너무 덥죠?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의 법체가 상한다. 그냥 빨리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한존자 할 수 없이 화장을 하려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가섭존자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는데도 또 안 옵니다. 다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오게 됩니다. 7일 만에 오니 이미 영산에서 거여마 다자탑전 반분자에서 인가를 했잖아요. 내 다음에 네가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려 하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부처님 위에가 도난당하거나 훼손될까 봐 군대들이 다 왕들이 오니까 군대들이 같이 왔거든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가섭존자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한존자가 가보니까 가섭존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 가섭존자를 모시고 부처님이 유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그것에 예를 올리게 되는데 가섭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에게 법을 인가를 하고 유촉을 했는데 임종도 못 지켰고 또 부처님 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부처님 못 보니까 그 서러움에 슬픔에 부처님의 관에다가 이제 세 바퀴 한 방 이렇게 이제 합장하고 주위를 도는 것이 우리가 탑을 도는 탑돌이처럼 그게 이제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시신의 아래쪽 발쪽에다가 예를 올리려고 이렇게 이말 대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7일 만에 관뚜껑이 벌컥 열리더니 삼중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례로 열리고 부처님의 발이 두 발이 밖으로 쑥 나온 겁니다. 원래 생전에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시면 앉아 계시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발에 입을 맞추거나 또 발을 이마에 대는 게 스승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나오니까 그 발에다가 발을 이마에다 대고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이 다시 들어가고 관이 저절로 닫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이 안 붙던 그 나무들이 저절로 관이 하늘로 공기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화장이 됐다. 화장하고 나니 여덟 마리 늑대에 사리가 생겼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가섭존자가 오니까 7일 만에 7일이 지났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밖으로 나왔다. 곽시 쌍부 이런 겁니다. 곽은 관을 말하거든요. 예, 두 발을 보여줬다. 즉 가섭이 법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이제 삼처전심입니다. 영산의 상, 거여마, 다자탑전, 반문자,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산의 상, 거여마.
1: 영산의 상, 거여마.
0: 다자탑전, 반문자.
1: 다자탑전, 반문자.
0: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1: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0: 여기에서 선이 시작이 됐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이 선, 즉 조사선을 말하는데 왜 조사선이냐? 부처님에게서 일대조사인 가섭으로 전해졌고 가섭에서 그 다음에 2대 안한, 그 다음에 3대 상나와수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에게 전해졌고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조사스님에서 조사스님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사선 이런 명칭이 붙었다. 그럼 조사선의 근본이 뭐냐? 첫째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라는 말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은 뭐냐?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달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 견은? 보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곧 성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도 단 심행천멸이다. 언어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불립문자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행천멸 마음과 행위로는 행위는 그곳에 없다. 행위가 소멸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립문자 교회별전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문자로 전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한다 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영산회상 거여마였잖아요. 가섭존자에게 그 부처님이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참된 진리 바로 해탈 열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 뭐냐? 바로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를 말하죠. 자, 그럼 연꽃을 들어올리는 게 왜 참나냐? 자, 여러분 제가 연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알죠?
2: 네.
0: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 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 열반의 참모습이니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위를 통해서 드는 거 누가 보고 하는 거죠?
2: 네.
0: 들고자 하는 마음, 드는 행위, 보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 참된 진리 바로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래된 것이 지금도 큰 스님들이 법문을 설할 때 대개 주장자를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주장자를 처음에 탁 들어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꽃을

0: 드나 주장자를 들어올리나 누가 보고 알죠? 드는 주인은 입장에서는 그 큰 스님 입장에서는 연꽃을 들든 죽비를 들든 혹은 컵을 들든 손만 들어올리든 주인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아는 주인만 나일까요? 이 소리 누가 들어요?
1: 네.
0: 소리에 주인 듣는 주인 나잖아요. 그래도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탁 들어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0: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그러면 싱잉볼 소리를 듣는 주인만 나고 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 아닌가요?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사람 소리,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그거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똑같죠?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상당 법문이라 해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왜 말하기 이전에 참된 진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주시고 주장자로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다음에 언어도단. 말로는 길이 끊겼습니다. 자, 저를 딱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자성.
1: 자성.
0: 참나.
1: 참나.
0: 성불.
1: 성불.
0: 불성.
1: 불성.
0: 진여.
1: 진여.
0: 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해탈 열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그러면 자성이 나예요?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아는 주인이.
0: 그럼 내가 아무리 진여자성이다, 참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견성이다 얘기하도 그 이야기를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잖아요. 그것이 참다운 진여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자성이니 불성이니 견성은 참된 진여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언어도단입니다. 이해되시죠?
2: 네.
0: 심행처면. 자,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행위를 누가 보고 알아요?
1: 내가 보고.
0: 그 마음과 행위는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하루 종일 표현하고 행위를 하루 종일 실천하지만 그걸 보고하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행처면 마음과 행위가 사라진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분리문자. 언어도단이니 문자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문자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운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으로는 자성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다. 이게 선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조사선이 어떻게 왜 열애선, 조사선, 가나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삼처전심을해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 초조 마하가섭, 2조 안한, 3조 상라마수.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가 중국에 전해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2조 해가인데 해가는 29조죠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 그 28대 조사가 초조이 됐잖아요. 그래서 33번째 조사예요. 부처님부터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봄에 되면 통도사에서 삽삼조사 달해제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삽삼이라는 거는 10이 두 번이라, 저기, 그 삽삼, 13이라는 게 30이란 30. 네, 삽삼이라는 33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이 두 번 들어가는 게 33을 33, 이거는 삽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3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는

제를 하는데 이게 삽삼조사 달의 제입니다. 초조 마 가서부터 육조 해능대사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대세까지 전해진 것 어떤 분들은 해능스님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열애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서 내려온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으로 바뀝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냐 달마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육조스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중국 송나라 대종고 스님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사선이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조사선이 간화선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달마 해능까지 그 다음에 조사선은 중국에 와서 달마 해능서부터 혹은 달마부터 혹은 해능 스님 이후로 대해종고 스님 전까지 그 다음에 간화선은 그 조사선이 후대에 대해종고 스님 이후에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보면 열애선은 주로 인도에 인도에 그 수행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조사선이 있을 때고 조사선은 중국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간화선 대종고 이후에 똑같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간화선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간화선이 곧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곧 열애선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열애선은 왜 열애선이라 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느 스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읽다가 견성을 했어. 이런 분 있죠? 어떤 분들은 능엄경을 읽다가 견처가 생겼어. 네. 어떤 분은 법화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성을 깨닫게 됐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즉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것 이것을 열애선이라 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반할 때 열반 그 다음에 전법할 때 전법 이런 것들을 오도송 열반송 전법송이라는 개송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을 보면 교훈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야나 공 무아나 혹은 자성의 모습을 부처님의 경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 관계없는데 못 얻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자성을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금강경을 읽고 보고 듣고 수지독송하는 주인 누구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주인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하는 주인도 나고 일상생활의 삶의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열애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관계없는데 깨달음을 아직 못 얻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아 부처님의 경전만이 나에게 깨달음 즉 자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분명히 교회 별전이라 했잖아요. 경전 외에 따로이 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걸어가고 말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내 마음과 내 행위의 주인 누구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뿐만 아니라

일체의 우리의 삶의 그 근본에는 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의 삶 속에서 주인을 깨달아라 라고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이란 겁니다. 그 조사선에 오면 오도송이나 혹은 말씀드린 열반송이나 내지는 전법개송을 보면 부처님의 교화적인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조사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때 비가 와가지고 낙서물이 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빗소리가 너무 좋구나. 빗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내가 듣고 알잖아요. 만약에 열애선으로 설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환영이고 그 환영의 주인인 즉 반야의 공인이 그 보고하는 주인인 내가 해탈 열반이니라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조사선에 오면 그리하지 않죠. 어느 스님 조지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스님 즉 달마대사가 전해준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 조주 스님이 계시던 관음원에 측백나무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 저 정전백수자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질 때는 우리나라 측백나무가 심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잣나무가 된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근데 조주 스님이 계시는 중국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고 거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전 측백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말하는 거 지금 보이는 저 나무다. 일상이잖아요. 그 보관은 주인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제 또 묻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 안 알려줍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물으니까 지금 묻는 너 자신이다. 묻는 너요? 듣는 나이니라. 그 묻는 주인 누구죠? 하잖아요. 그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조사선은 일상에서 우리의 중생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진여자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격에선지라 한다. 예, 부처님, 불교,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러한 틀이 아닌 틀을 벗어난 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격에선지다. 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도노. 자성을 깨닫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깨닫는데 오늘은 하나만 깨닫고 내일은 열 깨닫고 나중에 백이 합쳐지나요? 보고 아는 나를 깨달을 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단박한다. 왜?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경전의 내용으로 따지면 처음에 입문을 해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몸과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깨달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지금 당장 깨닫잖아요. 도노.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 가나선 어떻게 생기냐면 이 조사선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머리로 배워서 아르마리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 했느냐?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 이해로 깨달음을 얻었다. 두 번째는 구두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진짜 얻은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말기 송나라 때 수행자들이 아, 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 마음을 조용히 관찰을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가는 방식. 이게 묵조선인데
묵조선이 많이

0: 우비 됐습니다. 묵천원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고요한 마음을 구하고 무심에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무심에 집착을 하니까 무심이 해탈이 아니라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자성은 무심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번뇌망은 누가 보고 알아요? 그 주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럼 더 갑니까? 이미 무심인데 라고 하니까 과거 깨달은 모든 조사 스님들의 기연을 참고를 해라 한 겁니다. 그건 기연 중에 예를 들어 정전백수자를 할 때 조주 스님께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했다. 이 과정을 다 내가 매순간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측백나무잖아요. 그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그 조사 스님이 깨달은 방식대로 너도 자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핵심 키워드를 화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참고하고 의심해라. 왜 이것이 해탈 열반인지를. 그래서 정전백수자 혹은 조주묻자 혹은 내지는 끽다고 내지는 간식월 이런 많은 화두들이 즉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1700명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기연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의심해서 깨달음 얻는 방식 이것이 간화선이다. 그래서 간보다 화, 화두를 보다 그리고 화두를 의심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이것이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간화선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행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 하나는 조사선은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주인인 자성을 찾는 방법. 또 하나 세 번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두를 의심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르고요. 그런데 열애선의 단점은 뭐냐? 지금도 이치로 이해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게 해탈 열반이고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조사선은 듣고 보고 배워서 입으로도 한다, 입으로. 그리고 해오. 깨달음 얻지 못하고 이치로만 배우고 익혀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간화선의 단점도 뭐냐? 선정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데 그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 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정에 집착하게 된다. 그 방법이 깨달음을 못 얻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 칠판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네.
0: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번뇌망상에 가득 있습니다. 그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예요?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어서 화두를 의심해서 의정에 들어서 의단은 얻고 그 다음에 자성을 깨닫는 방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성이 의정, 의단 이후에 나오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셨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질문.
2: 그럼 이제까지 공부했는 것 중에서는 조사선과 열애선, 가라선 그 자체가 네. 다 수행의 목적으로서는 다 같다고 봐야겠네요.
0: 예. 네. 수행의 목적은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이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다 열애선, 가라선, 조사선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에 가기 위해서 과정이 출발이 조금 다르다. 부처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면 열애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 삶을 통해서 자성을 깨달아가는 것을 조사선이라 하고 그 선대 조사선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기원을 통해서 기원 중에 핵심 키워드를 의심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의정

0: 이단을 거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의선도 역시 주인은 나잖아요. 경전을 볼 때 누가 보죠?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으로 돌이키고. 그럼 하루 종일 경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인 누구예요? 그때 나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찾아가라는 거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를 하는, 관화선 하시는 분은 화두할 때 그 보고하는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화두가 이제 관화선 선방 이제 참선 시간이 끝나고 방선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할 때는 화두를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을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는 일상의 마음과 행위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일제처 일체시가 그대로 수행이 되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방식이다. 아시겠죠?
1: 네.
0: 누구나가 중생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조사선이고, 조사선 핵심이 바로 지금 듣고 보고하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BTN 불교 TV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네,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라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예,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우리가 사람이 탄생, 발생학을 통해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늙고 노화하는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생명 현상을 세포 레벨에서 탄생과 죽음, 노화 이 전체를 쭉 촘촘히 이렇게 훑어왔죠. 오늘부터는 이 전체를 좀 다른 스코프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세포 속에 있는 많은 단백질,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TP, 여러 가지 분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밝혀졌고, 이런 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가. 이거는 거의 한 200년에 걸친, 주로 유럽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200년 동안 이 발전해왔던 그 학문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이 과정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그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오니아 학파라 부릅니다. 지금 이오니아 지방은 어디냐 하면 투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쪽입니다. 에게해의 그 투르키예 쪽에 있는 그 에페소스, 뭐 밀레토스 이런 지역인데, 그 이오니아 학파에서 탈레스라는 학자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스는 이 만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할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사람 헤파이스토스는 뭘로 되어 있나 하면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우리가 수학에 나오는 피타고라스는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우주가 자 모든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숫자 수라는 거예요. 네,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데모크레투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가장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을 거다. 이 원자란 말이 이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 아톰으로 되어 있을 거다. 예. 데모크리투스의 이 원자설, 이런데, 이오니아 학파는, 탈레스, 뭐, 헤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장했던 걸다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후계자인, 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간단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 수, 화, 풍. 예. 자, 이게 지가 뭐냐면 흙이죠. 흙, 물, 불, 바람. 이걸로 돼 있다. 이걸 사대라 불렀던 거예요. 사대.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대, 이게 이제 4대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원자는 어떤, 소자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알갱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바위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네 가지가 모여졌다 흩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통용이 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 갈것 없이. 예. 그래서 이걸 지수화풍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이론이
이슬람 쪽으로 가고 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뭐가 다음으로 이게 연결된 게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출현해요. 예, 연금술은 거의 뭐 이게 종합과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연금술을 다시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연금술은 간단해요. 주로 뭘 연구했나 하면 알코올 같은 거, 술이잖아요. 알코올을 정류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소주라는 거 알죠? 소주. 이 소주라는 게 뭐냐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곡물에서 이거 나온 걸 이렇게 그 정류를 만들어 갖고 안동 소주 알잖아요? 이렇게 정류해 갖고. 이렇게 뭐 비크 같은 데 이렇게 해갖고 하나 받는 거예요. 알코올. 이때 알 이래 들은 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이슬람 사라센 쪽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알코올이.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이때 이제 알케미가 나온 거예요. 이 알케미가 우리 서양에서는 이제 화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알칼리라고 아시죠? 알칼리. 알칼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칼리가 뭡니까? 칼륨이란 말이에요. 이 알이란 말은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입니다. 네, 칼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센 이슬람 쪽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고대 대략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더니 낙엽이 떨어진 낙엽을 모아갖고 불을 태하고 재를 만들었더니 바로 낙엽에 이거는 뭐 고대에서 항상 만들어 재를 갖고 그 뭐니까 옷을 빨래를 했던 거예요. 세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낙엽 속에 뭐가 있는

자, 그러다가 이게 연금술이 언제까지냐 하면, 언제까지 연금술이 했냐면, 1700년도까지. 1700년도까지 연금술의 시대입니다.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연금술의 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학이다, 물리학이다, 뭐 생물학이다, 이게 출현하기 전에 개별 학문, 그거는 생긴 지가 한 기껏해야 300년도 안 돼요. 전부 다 200년, 100년. 여러분들 분자세포 생물학은 생긴 지 100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사는 게 주로 한 3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 앞대목 한 1000년 정도는 바로 연금술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17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이 연금술에 썼던 이 개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 이제 핵심이 뭐였나 하면 바로 원자설이라는 거예요. 예. 드디어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데모크리투스의 아톰 이 이론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이 원자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리스의 데모크리투스가, 데모크리투스라는, 예, 그때는 철학자죠. 데모크리투스가 자연을 연구했던 자연 철학자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철학하고 자연과학이 구분 안돼 있을 때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철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오니아 학파를, 이 이오니아 소아시아, 이건 투르키예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룹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불러요. 그럼 순수 철학자가 있었느냐? 순수 철학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형이상학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피니스트 깨변 논자들도 있고, 그 중에 그 지금 투르크의 해변 쪽에 있었던, 에게 쪽에 이렇게 있었던 일단의 쪼매는 그 도시국가에서 출현한 그 학파, 그게 바로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라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자연 철학자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이론 중에 데모크리투스 원자설이 복권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803년이요. 그래서 1800년 이전은 그 연금술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설이 나왔을 때 이걸 했던 사람이 달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톤의 원자설이 나온 거예요. 달턴이 원자설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원자설이 뭐냐 하면, 결국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무지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92개의 원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뭐, 훨씬 그전이니까네. 예. 그래서 이 달턴의 원자설은 뭐냐 하면, 모든 물질은 뭔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죠, 지금. 이 구성 쪼매는 입자로 되어 있다. 예, 이것이 무수히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달톤의 원자설하고 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야들이, 이 원자들이 아톰이란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다. 예. 분해 안 된다.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이거 하나가 기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 이 원자들이, 자, 모여갖고 덩어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지었어요. 그럼 이 덩어리를 지으려면, 야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예, 이걸 해준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란 사람입니다. 우스란 사람이고, 이 베르셀리우스가 이 원자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이 원자와 원자가 여러 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 개 해갖고, 야들이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 진다는 거예요. 뭔가 당기니까 덩어리 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아, 물질을 구성하는 거는 이 개별 입자들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 혹은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어서, 야들 둘이가 당긴다.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베르셀리우스의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라 불러요.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 바로
물질의 이

이론이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원자들이 전기를 띠고 그 전기를 띤 부분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갖고 덩어리졌다. 말이 되는 거죠. 예, 모든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은 그냥 물질이 어떻게 모였는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냥 이렇게 덩어리지고 분산되고 그게 열에 의해서 바람에 흩날려가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뭐 금생여수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거 뭐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에 중국에서는 이걸 남아있죠. 그 음양오행설에서 중국에서는 음양오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오행은 바로 금생 여수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금은 만들어지는데 물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이쪽 연금술의 이 버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 그런 것이 1800년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베리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 이것도 1800년 초쯤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물질이 전기를 띤 아톰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다. 그러면 이때 플러스 전기란 개념, 마이너스 전기란 개념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거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배터리. 예. 배터리. 여러분 건전지 알잖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언제 출현했냐면 1800년 초에 출현합니다. 이게 볼타란 사람이 볼타 전지가 만들어진 게 1800년 초입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를 통해 갖고 물을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잖아요. 이게 수소하고 이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이 개념을 만들 때 이게 다 밝혀져 있으셨어요. 예. 1800년도가 그렇게 우미한 시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우리 근대 완전히 들어온 시대예요. 그때 기차가 있고 철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르셀리우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바로 분자라는 개념을 분자 가설을 세워요. 분자 가설. 분자를 도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드디어 이게 언제냐면 1811년입니다. 요 연도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이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이 데모크리토스의 이 아톰, 이 원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803년 달톤의 원자 이론을 남았어요. 예. 다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바로 전기적 이원론이요. 이걸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예. 그런데 아보가드로는 왜 이걸로 다될것 같은데 아보가드로는 왜 분자를 상정했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심지어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 관건이 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분자라는 가설을 만들었는가? 이 사람이 1856년에 죽어요. 요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졸한 연도가 1856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물리학 교수인데 분자가 필요하다를 주장한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 달톤의 원자설을 갖고 그때 이제 뭘 알았냐면, 잘 따라와보세요. 수소라는 기체를 알았어요. 뭐 볼타가 전지했으니까 산소라는 기체도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 다 알았어요. 이때. 1800년 초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편히 이렇게 적는데 그때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자 가설이 바로 1811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무렵까지도 언제까지냐면 뒤에 또 설명돼 1860년도까지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과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를 구별 못했어요. 혼용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중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분자다 원자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오는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200년 전에는 분자나 원자라는 걸 혼용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원자란 개념 하나밖에 없었고 분자란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분자란 개념이 1811년에서부터 50년 동안 잊혀져요. 50년 동안 사용이 안 돼요. 망각이 돼요. 네.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자 지금 분자식이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쓰는데 2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라.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게이류샥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럴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올 거예요. 이 게이류샥은 사람은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열기구를 타고 상공을 올랐는데 7,000m까지 올라갔어요. 7,000m까지 열기구를 타고 열기구 알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갖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 에베레스트 산 높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기 샘플을 채집해갖고 그 공기들끼리 그 조성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했나 하면 이 게이류샥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한다. 그 전에 알았던 게 뭐냐면 기체의 부피는 바로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보일 법칙이죠. 이게 사실 사를 법칙이라는데 이쪽에 있어요. 뭘만 따라오시면 되느냐 하면 이 게이류샥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온도를 1도씩 올리면 기체가 273분의 1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0도씨의 이거 좀 어렵습니다.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 1리터가 있는데 1도를 올리면 우리 상식으로 알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피가 얼마 늘어나는 걸 재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1도 올리면 어떤 부피가 그 부피 플러스 273분의 1을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을 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할 거네. 자, 기체가 1리터가 있다 하면 1도를 올리면 1리터 플러스 대략 뭐 0.001리터 정도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바꾸면 27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73분의 1이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 물리학에서 그렇게 정리한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뭐냐면 절대 온도 0도가 뭐냐면 영하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섭씨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처음 이 절대 온도란 개념이 이 사람의 게이류샥의 기체가 온도를 올리면 팽창하는 이 레이트를 측정하면서부터 절대 온도란 개념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기를 타고 7,000m까지 올라가서 바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니까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아보가드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보가드로가

0: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다시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예, 달톤의 원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르셀리우스의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전기적 이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괴리사계 기체 반응이 바로 정수 관계. 예. 기체 반응하고 괴리사계 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볼륨이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온도에 비례하고,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볼륨이 뭐에 반비례하느냐 하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보가드로가 특히 볼륨이 입자에 비례할 거다. 지금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몰수로 바뀝니다. 예.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1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1몰이라는 게 2019년인가? 저 기억이 맞다면 전 세계 학회에서 이게 완전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이거는 1몰이 정확히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하면 어떤 원자나 분자가 몇 개를 1몰이나 하느냐 하면요. 6.022 6.022 140 140 6 140 63가, 아, 요 기억이 있네.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더 있어요. 1.164. 아, 일단 뭐 조금 뒤에. 요게 정말 요걸 딱 떨어집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이 뒤에 없습니다. 요렇게 딱 끊어 버렸습니다. 곱하기 10의 22성계. 요걸 지금 2019년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걸 세계 학자들이 모여갖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1몰은 딱 정확하게 입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네, 요겁니다. 국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여기서 특히 뭘 채택했나 하면 볼륨이 바로 입자의 개수다. 이 관계를 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가, 자, 괴리사계, 아보가드로 1811년에, 달톤이 1803년에, 대략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1800년 초잖아요. 이렇게 했고, 요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카를스루헤 학회가, 카를스루헤 뭐 이렇게 합니다. 카를스루헤 국학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1860년에 일어납니다. 독일의 카를스루헤라는 도시에서 거의 한 200명의 유럽 전체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그때 바로 이 학회에서 한 며칠, 아마 일주일 정도 열렸을 겁니다. 왜 열렸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시대, AI 시대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학회가 열려야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베르셀리우스가 했던 게 뭐냐면 원소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거나 적겠습니다. 이거 이름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질소. 이거는 탄소. 이거는 수소. 이거는 산소.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에 92가지 원소 중에 끝에가 소자로 되는 원소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워요. 소자로 끝이 되어 있는 원소는 이거 4개 위에 기억나십니까? 많죠, 뭐, 우리가 원소. 아르곤, 크립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 알미늄, 실리콘, 게르마늄. 예, 우리가 중고등학교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 끝에 소자가 붙은 원소가 있나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해갖고 실리콘은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규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 이건 실리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규소라고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소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뭘로 이러는가? 원자론 했을 때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이 그러면 무슨 종류, 몇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온 게 원소입니다. 원소란 개념에서 곧장 나와갖고 그 흔적이 남은 이름이 탄소, 수소입니다. 그럼 이제 수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소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물 숫자입니다. 오메사엔서. 수소하고 물이 무슨 관계예요? 사실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소라는 거는 가장 가벼운 기체잖아요. 누군가 알잖아요. 근데 물하고 수소가 무슨 관계일까요? 이제 지금은 알죠. 산소를 만났을 때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란 이름이 누가 붙였느냐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붙였어요. 이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수소란 말은 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에서 왜 이어서 어떻게 물이 나오는가? 이제 알죠. 여기다 산소와 결합하면 H2O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원소란 개념을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따라다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카를스루에서 이제 원소란 개념이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원소의 구성 요소가 바로 원자잖아요. 따라서나 이게 92가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중일표잖아요. 원소란 개념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원소란 개념은 예를 들면 산소라는 원소가 있다 합시다. 그럼 산소라는 원소는 산소가 우리가 그 6번이잖아요. 8번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8번 같으면 이게 질량수가 16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8번인데 질량수가 18인 것도 있고 8번인데 질량수가 17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각각을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통칭해갖고 이걸 산소라는 원자라 하면 그럼 이 원자는 야도 되고 야도 되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갖고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이 8이라는 숫자잖아요. 예,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이제 양성자 개수가 되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공유하는 산소의 총 집합 그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산소라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란 개념하고 원자란 개념은 집합적으로 원소가 이렇게 개념이 크다 하면 원자는 이게 원소라 하면 원소 속에 있는 개별 개념이 속에 들어있는 한 구성 요소가 원자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란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란 단어가 남아있는 것이 질소, 탄소, 수소, 산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 원자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이제 다 동의를 했으니까 원자를 재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원자 질량을 알아야 돼요. 이거 재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예. 네. 양자역학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원자 질량 대신, 구체적으로 이게 몇 그램이냐면 질량 대신 무지하게 적겠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상식으로 듣게. 공기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만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자, 공기의 무게, 공기의 질량은 얼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같으면 공기는 말하면 N2 플러스 O2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질소 같으면 질소 1몰 같으면 14g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산화탄소 1몰 같으면 얼마 되느냐 하면 12 플러스 28에 16, 2 곱하기 16 하면, 예, 여기 32, 12 하니까 42가 돼요. 42g이 돼요. 그럼 물, 수증기가 된 물은 얼마 되느냐 하면 18g이 돼요. 예, 요게 16이고 요게 2잖아요. 그럼 18g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입니다. 수증기 기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걸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 수증기가 1몰, 1몰이 뭐냐면 이만한 개수를 모으면 18g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6 곱하기 10에 23성, 22성분의 1, 이게 몇 그램이냐? 뭐 하면 뭐 10에 마이너스 뭐 22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 재할 수가 없죠. 예. 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크기하고 질량을 알 수 없는 이 원자 질량을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원자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반복해 드릴게요. 원자량이라는 것은 구체적 원자의 질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량은 뭐냐면, 지금 이 계산을 할 때, 내가 카본은 12, 탄소는 12, 산소는 16을 했잖아요. 이때 카본을 12로 하고 산소를 16으로 한 요게 바로 원자량이 됩니다. 구체적 원자 질량은 아니죠. 원자 질량은 10에 마이너스 뭐 22성수 뭐 이런 오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재할 수 없으니까 요걸 대신을 쓰는 거예요. 자, 원자량 개념. 이 원자량의 바로 이 질량 순으로 원자량 질량 순이 뭐냐면 수소는 1이고 카본은 6하고 12를 함께 썼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그때 당시 질량수를 이 질량을 원자량 어떻게 썼나 하면 카본을 8하고 16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칼을 수여해 있다는 이런 원자량이 두 세트로 있다는 이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식초. 여러분들 식초 알죠? 식초를 분자식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초를 그 학술 용어는 아세트산이라 그래요.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CH3COOH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공부 잘하는 중학생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H3CO 이게 초산이에요. 예, 아세트산이에요. 식초, 예, 초산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이 분자식을 1850년대, 1860년까지 아세트산을 나타내는 분자식이 몇 종류가 있었나면요, 19종류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 학자마다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또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줄게요. 물이라는 분자를 어떻게 썼나면요, 지금은 우리가 H2O를 적었잖아요. 지금은 중학생 때 누구나 다 H2O를 적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적었냐면 물이란 분자식을 HO, 그 다음에 H2O2, 또 뭐라 적었냐면 HO2 이렇게 또 적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죠. 근데 그때는 이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인 경우에는 아세트산인 경우는 열압 종류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문이 될 수가 없죠. 통용이 안 되죠. 여는 뭐 철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쪽에서는 영예라 적고 이런 이름이 19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 표기하는 방식이. 초산에는 이름은 하나인데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표기법이 19종류 돼갖고 논문을 써도 학자들끼리 서로 읽을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를스루헤이에서 바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정리했냐면 이 카를스루헤이에서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원자량을 측정하는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을 합의를 본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유럽에서 학자들이. 그때부터 원자량이 굳혀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량을 정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누구를 무슨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관된 방식이 일관된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보가드로의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을 바탕으로 한 그 통일의식인 거야. 그때 거의 뭐 자료에 따라 다른데 뭐 200명 뭐 140명 정도가 모였대요. 유럽 전체에서. 근데 거기서 참석한 사람 중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맨델레예프예요. 자,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맨델레예프가 그때 당시에 25살이었어요. 이 맨델레예프가 카를 수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때 카를 수로에서 이 발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회 마지막 날쯤에 발표를 했던 사람이 카니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보가드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있어졌던 참 가슴 아프게 있어졌던 자기 스승의 논문을 갖고 마지막 날 연단에 올라갔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이렇게 물분자 하나 나타내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 모든 혼선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우리 아보가드로가 했던 그 논문 그걸 바탕으로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부 다 복사를 해갖고 참석한 학자들 다 나눠줬어요. 그 과학사 책을 읽어보면 맨델레프, 죽일포를 만든 맨델레프가 25살 때 그 학회 참석해서 그 논문을 보는 순간 수년 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게 너무나 명확하게 안개가 싹 그치고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길로 곧장 계속 연구를 해갖고 바로 맨델레프가 언제? 1869년에 바로 죽일포를 만들어요. 바로 리비에는 뭘 밝혀내냐면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가, 식물의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식물의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예, 칼륨. 이 세 가지가 질소, 식물이 먹는 무기염료,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류가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는데 아무도 식물이 뭘 먹고 자란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뭘로 생각하면 부식지, 퇴비 있잖아요, 퇴비. 그러니까 그 있는 유기물 이걸 갖고 식물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질소인 칼이 이 기구를 통해서 뭐가 출현하느냐 하면 식물의 기본 그 영양소가 밝혀지면서 농화학이 시작합니다.
1: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0: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사리불과 목련의 출가.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왕사성에는 산자야라는 유행승이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의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은 산자야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법을 일러줄 참다운 스승을 애타게 찾으면서, 먼저 생사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섯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인 마승비구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왕사성으로 탁발하러 나섰습니다. 마승비구는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 단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리불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분이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길을 갖춘 자가 세상에 있다면 저 사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 사문의 스승은 누구일까? 지금 탁발하는 중이니 저 사문을 따라가다가 탁발을 마치면 물어보자. 그 후 마승비구가 왕사성에서 탁발을 마치고 성을 나오자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해 출가했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십니까? 석가족 출신인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종께 의지해 출가했고 그 세종께서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그 이치를 들려주겠습니다. 나의 스승 세종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승비구가 부처님에게 들은 가르침을 한 구절 들려주자 사리불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겨났습니다. 사리불은 친구인 목련에게 달려가 마승비구를 만난 사형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는데, 목련은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인 산자야에게 가서 함께 부처님 문화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였지만 산자야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250명의 도반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이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오고 있는 두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두 스님은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들었나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초딩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초등학생인 선임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요 이제 선임이 이제 우리 원선임이라는 학생이 재작년인가 편지를 한번 보내왔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번 잊지 않고 또 편지를,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임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호 스님께,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7살 때 편지를 보냈던 8살 원선임입니다. 지금도 광호 스님 법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500배를 하여 11만 1500배를 하고 가피를 받으셨어요. 예.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으로 당신과의 원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소 하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금니를 씌웠는데 실제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세 번 치아에 본을 뜨고도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꿈에서 씌운 금니가 빠졌어요. 아휴 어떡해 하면서 걱정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여 다시 맞춰보니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고 잘 맞아서 안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절에서 토요 정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염불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보살님들이 선물도 주셨어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좋아서 자꾸자꾸 보게 돼요. 광우 스님 늘 건강하세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법기 원선임 합장. 예, 어떻게 우리 선임이가 보내준 편지 잘 들어보셨죠?
1: 네.
0: 예, 요새 애들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8살짜리가 맨날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임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긴데 제가 딱 편지를 보면서 얘 그냥 절에 가야겠다. 네? 나중에라도 출가하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1: 네.
0: 하여튼 우리 불심 깊은 우리 선임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전생부터 다큰아이 같아요.
1: 네.
0: 전생에도 불심이 깊은 그런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임이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뭐 칼을 목에다 갖다 대니까 뭐 당신과의 뭐 원한이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원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럼 됐어 하고 사라졌다.
1: 네.
0: 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1: 네.
0: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연은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했죠.
1: 네.
0: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어변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변을 잘 풀겠다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소에 기도를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어떤 환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내 이렇게 묵혀두었던, 숨겨두었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에 숨은 욕망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구 저지르다가 잠에서 딱 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도를 하면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열심히 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정 독송 해놓고 잠재 때는 꿈속에서 뭐 클럽 가서 부비부비 춤을 춘다거나 네? 막 손들어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부처님은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부처 핸섬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에는 비웃어요? 왜 그러세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에서는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 공부가 깊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라는 말 쉽게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꿈에서도 뭐 샬라샬라 영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이제 평상시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서예 선생님이 서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아무리 막 그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붓을 잡고 연습을 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다가 꿈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꿈을 한번 꾸면

0: 그 고비를 한번 넘긴대요. 그 내 잠재의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권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태권도에서 그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슬럼프가 한번 온대요. 그때 계속 발차기를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꿈에서도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며 꿈에서도 자유자재로 막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며 그 고비를 한번 탁 넘어간대요. 그만큼 내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는 분들은 내가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정말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고 꿈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 그러면 광우 쓰면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놓고 디스를 해. 예,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꿈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제가 좀 오래 갑니다.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쭉 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여 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예, 약 100년 전쯤에 홍일대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대사?
1: 홍일대사.
0: 네, 이 홍일대사가 중국에서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계율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계율 제일이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홍일대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스님 중에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네, 현진이라는 중국 스님이 계셨는데 이 현진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현진 스님이 저 중국의 사천성 출신이래요. 네. 사천성 들어보셨죠?
1: 네.
0: 여러분 사천짜장 들어보셨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 얼마게요? 4,000원. 예? 예,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사천성 출신이었던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였대요. 관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적,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중국에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그런 어떤 관리들의 손길이 다 닿지를 않는 곳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적의 무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적의 무리들이 많았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산적들, 마적들을 토벌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산적들을 잡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생을 많이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이제 수많은 그런 도적들의 무리에를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칼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늦게나마 이제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대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오래사. 오래서. 예. 오래. 어디래? 오래.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오래사라는 절에 있을 때 잠을 자면 항상 꿈에서 자기가 벼슬을 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도적들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의 창칼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꿈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지은 원한의 어변이다. 이걸 녹이려면 누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2: 귀하다.
0: 예? 귀하다. 그렇죠. 똑똑하셔요. 예, 또, 예. 귀하다. 공경합니다라는 뜻이죠. 이제 인도말에는 이제 나무라는 표현이 인도말에는 이제 일상어에서 나마스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이듯이 그 나마스 예, 그리고 그 나마스 당신을 귀의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0: 아미타라는 뜻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하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보살하며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지장보살하며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염불을 했는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정도가 되니까 꿈에서 귀신들이 나타나면 꿈에서 뭘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귀신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줬대요. 꿈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다른 귀신이 오면 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1: 있다.
0: 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꿈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들었던 귀신들이 이제 다 순화가 된 거야. 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꿔도 귀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이 현진 스님의 일화를 현진 스님이 그 홍일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출가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홍일대사께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그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막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염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염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이제 염불을 하면 꿈을 꿨을 때 귀신이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나온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지장보살 염불하던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꿈에서 지장보살하고 나온대요. 그 꿈에서 귀신이 나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그 악몽이 사라지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효험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가 해봐야 그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지 뜨끈한지 단지 짠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꼭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 그거 하면 효과 있어? 야 기도해서 효과 있으면 이 세상을 못 살 사람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거나 그런 얘기 해보든지. 그렇죠. 근데 스님 저 열심히 해봤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는 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에서도 할 정도로 해봤냐고. 꿈에서도 그러니까 꿈에서 꿈꾸다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라 지장보살 하고 깨는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낮에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깊이 꿈에서도 그 평상시 일상의 낮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깊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제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평생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낮에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뭐 하루에 뭐 21번, 49번, 막 108번씩 심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막 목탁 치면서 나머라 다나다라야야 심묘장구 다라니를 할 정도가 됐는데 꿈에서 심묘장구 다라니를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가피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정말 아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이 위대한 에너지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밀어붙여보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그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인데 요 광우스님의 소나무에 아주 광팬이시라면서 애청자라면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큰 가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속으로 엄청 썩혔대요. 작은 아들

0: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이거 2년에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겠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만난 거래요. 누가 더 빚졌을까요? 부모가 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모가 되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통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아들 자꾸 속을 썩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1: 네.
0: 예, 법화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그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법화경 영엄담이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수록이 돼 있더랍니다. 법화경 영엄담을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막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법화경을 썼더니 뭐 병이 낫다다든가 뭐 저승에 끌려갔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믿기 힘든 정말 막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법화 영엄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1: 네.
0: 예, 무슨 이거 뭐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삼천리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불자님이 법화경 영엄담을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에 홀딱 빠졌대요. 너무 신기한 두 가지 이야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평소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해주면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해주면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다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러 시장에 갔대요. 종이를 사야 이렇게 법화경을 베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의 꿈에 딱 나타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가게 됐다. 고맙다. 이러니까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쓰지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화경 쓰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 만약 이게 뻥이라면 이런 뻥이 없어 진짜. 무슨 쓰기도 전에 종이를 샀는데 무슨 예? 지옥에서 벗어나요. 그만큼 법화경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사경을 하려고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써주면? 법화경을 써주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썼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해맑은 미소로 내가 자네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더래요. 아니 법화경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의 원래 경전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뭐라고요? 예,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다섯 글자의 제목에 묘자를 쓴가 쓰자마자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이런 개뻥이 없어요. 무슨 제목 하나, 묘자 하나만 썼는데 뭐 벌써 천도가 돼.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오더래요. 믿음이 오더래요. 순진해. 예? 순진하죠. 딱 그게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도가 될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쓴다면 이게 분명 효험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뻥이라느니 스님들이 신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느니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0: 공부하거나 이런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피를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한 증거다? 닦아놓은 게 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근이라고 합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이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켜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근이 없는 사람, 이걸 악근이라고 해요. 악근. 그래서 나쁜, 예.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빵 터져요, 악근에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뭐가 해? 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악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예, 성근이라고 하고요. 나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악근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근이 많은 것 같아요, 악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닦아요? 아, 집에 가서 닦아야 성근이 있는 거예요. 예, 찔리죠? 예,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어쨌거나 성근과 이제 악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금방 얘기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묘법연화경의 묘자를 쓴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난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고백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닦아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면 야, 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일어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보는 순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그분이 무엇이 있었다? 예, 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성근을 함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착한 뿌리를 잘 부여잡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어쨌거나 작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였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반항하고 우리가 흔히 뭐 중2병이라고 하죠.
1: 네.
0: 예, 중2병. 예, 그 이게 약도 없대요. 중2병은 중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 깎고 중으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예, 얘네들이 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죽비로 머리도 얻어맞아 보고 눈물 젖은 바리떼 밥을 한번 먹어야 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 차리지. 자, 또 뭐가 맞아요. 또 뭐가 맞아요. 걔네들 중2병 걸린 애들 머리 깎여 놓으면 걔네들이 절에서 잘 지내겠어요? 자, 어쨌거나 웃자간 말이고.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권을 다 마쳤대요. 작은. 그리고 사경을 딱 끝난 날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1미터가 되는 시뻘건 불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없는데 시뻘건 불뱀이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대요.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말썽장의 작은 아들이 순해졌대요. 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반항한 게 지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 법화경 사경한 부처님의 위력으로 작은 아들을 뒤흔들던 그 이상한 기운이 그 꿈에서 불뱀의 모습으로

0: 집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리 까리. 예? 근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기복이 심하대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을 뒤흔드는 경우도 있대요. 그 빙의 드셔보셨죠? 빙의. 막 영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영가나 빙의 작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도제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 천도제를 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천도제나 구병시식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는 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무조건 천도제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면 다 100% 효과를 보면 집에 빚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효과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천도제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업이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1: 내가
0: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풀리겠지? 이걸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택도 없다라고 그랬죠. 말도 안, 아니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스님이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1: 택도 없다.
0: 택도 없다는. 네? 자기가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1: 네.
0: 자기가 풀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1: 네. 네.
0: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바탕으로 천도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스님이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지 나는 하나도 내가 지은 업 내가 하나도 닦아놓지 않고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구걸하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지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네.
0: 진짜 아니에요?
1: 네.
0: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1: 네.
0: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서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천도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천도제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1: 내가
0: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어쨌거나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 아들이 이제 또 아주 이제 얌전해지고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가 그 빙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지장경에 봐도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그 징조다라는 게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요 보살님이 돌아가신 친정에 그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꿈에서 할머니를 봤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소변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어디 가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또 갑자기 꿈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 보다가 할머니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꾸셨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말하면 왠지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법화경을 사경하신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시커먼 새까만 고급 승용차에 할머니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차 안에 타 있는데 할머니가 고운 아주 하얀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렸더니 할머니가 새하얀 아주 하얀 눈

0: 길 위에 까만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영가천도가 된 거죠. 아, 신기하죠? 예, 기도 좀 하세요. 예,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또 가피를 얻으셨고 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그 회사에 같이 다니는 누구 욕을 하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일 못 하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투정을 부려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줬대요. 아. 이것도 우리의 어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원한, 전생에서부터 혹시 원한이 있다면 원한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경을 해줬는데 그게 사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는 말을 일체 입에 올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50번 정도 사경을 했대요.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해봤더니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보살님의 이 가피와 원력을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결국 자기 업은 누가 푼다?
1: 내가.
0: 자기가 업을 푸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낸다?
1: 내가.
0: 자기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1: 꿈에서라도
0: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 보살님처럼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한결같이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밀교 경전이라든가 티베트의 스님이라든가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꿈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법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뭐 지어내거나 제 아르마리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스님들의 혹은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안
0: 돼요. 간혹가다 너무 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불자님이 무슨 꿈을 꿨다고 꿈해몽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보살님 저는 꿈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들어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했더니 예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 스님 저 절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살님 꿈에 집착 안 하신다면서 지금 꿈에 엄청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지어줘요. 약을 먹고 몸이 나으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나중에 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에서 꿈 이야기도 해주는 건데 도리어 그 꿈에 집착해버리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만 더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우려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소나무 법문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1: 네.
0: 그래놓고 예 스님 저 집착 안 해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소나무에서 거의 지금 140회까지 했거든요. 거의 다 얘기해놨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촉이 오거든요. 촉이 와요. 촉 하고 와요. 촉.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몇 회나 보셨어요? 다 본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꼭 뭐 20회, 30회, 50회 정도 보고 다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미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요새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 우리 BTN 사이트 들어가면 광운순 소나무 1회부터 다 나와요. 그 보고 계세요?
1: 네.
0: 그래요. 그거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시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뭐,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애청자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는 다 들으셨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럴 땐 또 말이 안 통해요. 네? 실컷 얘기해놨더니 난 이것만 나는 이것만 하고 뽑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1회부터 이렇게 하는 법문들이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1: 네.
0: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엉키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분명히 그 징조를 봅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아니야.
0: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이왕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어디서라도
1: 꿈에서라도
0: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또 밀어붙여야 돼요.
1: 네.
0: 이게 참 쉽지가 않죠.
1: 네.
0: 자기 업을 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꿈에서라도 기도를 이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침묵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진을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여인 출정화 공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소홍을 마치고 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의 세계에서 어떻게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 착어를 붙이느냐,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염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이태백의 월화 독작을 보았습니다. 달 아래 혼자 술을 마시는 이태백의 시를 보면 이 세상이 오직 이 풍류와 그다음 신선의 세계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20대 때 이태백의 시를 열심히 보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다른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태백의 시에서 술주자가 나오면 그 술을 전부 참선으로 바꾸면 말이 딱 맞아져요. 그리고 취했다는 말을 전부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거의 지금 멋있는 선시로 다 변하게 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에는 시선이라 그래서 시의 신선이라서 이태백이 있고 시의 유가적인 우국충종의 국민을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족의 최고의 경지가 두보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두시언회를 그 출간을 해서 전 국민이 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성이라 그럽니다. 시의 성인이 이제 두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시불이 있습니다. 왕유라는 시인이요. 유마일 유마거사를 따서 왕마일이라고 했던 왕유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멋진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비문도 이 왕유가 썼거든요. 그래서 시불이라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백과 두보의 시가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시에서 선이나 불교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대로 선이요 그대로 불교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멋있다는 거죠. 그 이제 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모셨던 조계종제 10대 종정 해암 큰 스님의 일화를 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몰랐는 얘기인데 상도동의 보문사에

지범씨님께서 지금 선원을 개원해서 이제 불사를 해서 이제 곧 개원할 텐데, 예, 그 지범스님이 큰스님을 모시고 많이 사셨다는데 일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해인사 선원에서 한 스님이 결제 기간 중에 지대방에서 맥주를 한캔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참선 공부를 하다 보면 기가 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장부요 아장부다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하는 그런 마음도 나고 기상이 또 세지기도 하고 호연지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괴각질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이죠 식광도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스님이 그 지대방에서 맥주를 한캔 드셨던 모양이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공사가 벌어졌답니다. 스님 전체 스님들이 쫙 앉아 계신 가운데에서 이 스님 어떻게 할 거냐 전체 회의를 하는 걸 대중공사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 이제 딱 계신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라 이렇게 이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마디씩 해라 그랬는데 그맨 어른이 우리 해암 큰 스님이시니까 하루 한끼 드시고 장자부라 하시고 예전에 그 최고의 율사라고 했던 일타 큰 스님이 내보다 더 율사가 뭐 저기 있는 해암 스님이다 그래서 이계 위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예, 말하자면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 가야산 대쪽이었고 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네 예, 할 정도로 아주 그 멋지게 사셨던 계율부터 시작해서 진짜 멋진 선을 그 참고하고 오후 불식하고 말이죠. 완벽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저기 계시니 돌아가면 한마디씩 해라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결제 기간에서 절에서 선원에서 술을 마셔가지고는 안 된다. 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다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한 분씩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해암 큰 스님 차례가 왔답니다. 마지막 맨 어른으로서 딱 오셨대. 근데 딱큰 스님이 딱 여섯 글자로 모든 거를 그냥 끝을 내셨답니다. 여러분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러셨답니다. 맥주는 물이요. 맥주는 물이요. 딱 여섯 글자로 끝냈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폭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웃고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과 다시 잘살수 있게 해주고 벌써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어떤 그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그만큼 자비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을 어떻게든 같이 섭수해서 같이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분을 뵀습니다. 그때 이후로 만약에 해인사 선원에서 퇴방을 하셨다면 전국의 선원에서 방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스님께서 지금까지 선원 수자로서 구참 수자 스님으로 멋지게 정진하셔서 수십 년 참선 수자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계신 그 스님을 제가 뵀습니다. 예전에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계율을 지정해서 계율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님 율장을 보면 부처님은 뭘 이렇게 그 전체 단체에 대중 생활을 잘할수 있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뭔가 계율을 어기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살고 같이 이 승가에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부처님이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만드는 이유가 노력하려고 잘못 지키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있지 사람을 가려서 분별하고 그다음에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거기에서 맥주는 물이야. 막 이렇게 안 하셨다면 그냥 율사하셨을 거라. 근데 이 선의 멋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당신께서는 일평생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지만 맥주 물 아닙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이라 생각할 때 물인 거죠. 이게 선 아닙니까? 그래서 선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좀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이 펼쳐져 보이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인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들을 이런 선의 염송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본층만 봤다면

보면 문수는 왜 선정에서 못 나오게 하고 망명은 왜 선정에서 나오게 했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분별심으로 갈 텐데 수없이 많은 스님들의 소홍들을 보면서 힘이 빠져 있는 말씀들 아주 풍류의 말씀들 그다음에 그 아주 뒤통수를 치는 역습의 말씀들 해악과 골계와 이 풍자와 여러 가지 말들이 말이죠 다 나오고 그게 이제 부처님부터 말이죠 욕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활발한 선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송에서 넘어가서 염입니다. 그냥 이제 쭉 말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운의 염이 나왔습니다. 오운이 염하되 불유문수 불능출 차정이라 단공예래도 야출 차정 부득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유 뭐 단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예. 이것이 다 문법이거든요. 예, 이렇게 단 이렇게 뒤에다가 뭐 이렇게 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뭐 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 예전에 이제 영어 배웠을 때 뭐뭐 A일 뿐만 아니라 B다 하는 뭐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not only A 뭐 but also B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하고 왔어요. 같아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한문을 공부하시는 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죠. 문수가 불능출 차정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죠? 단공열에도 열에도 역시 그 야라고 하는 건 역시예요. 올소의 뜻이죠. 역시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까? 앞에 공자 두렵구나. 여러분 문수보살만 선정에 못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서가세존에게 선정에서 나오게 해보라면 서가세존도 못했을걸? 지금 이분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어교인은 점생체회오 하다. 이 교인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선의 세계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을 설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의 같은 거는 교의에 같은 거는 점생이라고 했어요. 점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이 많이 점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점머는 요게 이제 무엇을이고 요거는 이게 점머양 이런 거 많이 중국에 많이 나옵니다. 점머양 네 점머양 너 어때? How about you? 뭐 이렇게 이럴 때 쓸 때 네 점머양 이렇게 그냥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백화로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점생체외요.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어떻게 교인은 체외할꼬 그랬어요. 어떻게 알꼬 말이죠. 어떻게 체득할꼬? 부처님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못할 게 뻔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팔만대장경 그 설하신 그 내용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나 있을까? 그것도 실력도 없는데 그 팔만대장경 잘 이해할까? 사람들이 그 잘 완벽하게 믿고 이해할까? 이거 살불살조입니다, 그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이런 이제 우리의 멋진 선의 경지가 바로 이게 살불살조 이런 경지가 나와요. 문수만 선정해서 못 나오게 한 게 아니고 서가세존도 못 나오게 했을 거야. 그럼 팔만대장경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네. 예? 부처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이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낙처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들꽃자고 같다 그랬어요. 염화미소 때 꽃을 들었잖아요. 꽃을 들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협산영이라는 선사가 지금 법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초파일 법회를 했죠. 법상 위에 스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설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끄집어내서 들었다. 그게 염이에요. 들꽃자도 그런 거죠. 자공안을 무불위지니 그랬습니다. 이 자공안도 우리 그때 다 했습니다. 앞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죠? 이게 자라고 하는 건 놈자자지만 발음이 중국 발음이 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쩌라고 하는 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놈자자가 아니라 이것 그저 디스의 뜻으로 쓴다. 자공안 이 공안은 그렇죠? 이 공안은 이 공안은 그 위지라고 한 것도 이 숙지하는 겁니다. 숙지 잘 아는 거. 지난번에 나왔죠. 위지 잘 아는 거. 이 공안 여인 출정화 공안을 잘 알지 아니함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다 알지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 앞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여인 출정화 이렇게 말만 꺼내면 사람들 다 알잖아 이 말이거든요. 자, 다 아는데 문수는 위 신마출 부득하고 문수는 어째서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하고 망명은 위 신마출 듣고 망명은 어째서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고 제인이 당구 그죠? 불류도인저 아닌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뭐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원래 이거는 뛰어나다 할때 당자예요. 뛰어나다 할때 당자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공안 보시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뭐뭐라면 그렇게 쓴다는 거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좀 줄여서 씁시다. 만약 그죠? 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만약 약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저안 이렇게 나왔죠. 뭐뭐 하는 안목. 그래서 요거는 이게 발음이 띠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지자인데 저자인데 이게 이제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전부 다 발음이 띠니까 뭐뭐 하는으로 갈지자 용법과 같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도 그죠? 아, 분류 도인저 아닌데 그랬어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물이 아주 분노하듯이 흐르는 거예요.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죠.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가는데 가는데 도인입니다. 도라고 하는 건 건널 도자 물수변 있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 계곡 도 일체 고액 일체 고액을 건넌다. 그죠? 건너느니라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육바람일 할때 이제 육도 이 글자 쓰잖아요. 건널 도자래요. 그러면 보세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칼날 가지고 여기를 건넌다 하면 뭐겠어요? 칼날로 가르지른다. 물길을 쫙 가르지르는 그러한 눈을 만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가출구자. 아, 이런 눈은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오는 세차게 흐르는 물을 칼날 가지고 촥 이렇게 가로지른다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갖추었다면 비단 그죠? 비단 견자일대한 패궐이라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비단 견자일 일대한 패궐이라 내지 하사조부리 출래라도 야피 작가 처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비단 그다음에 내지 요거 같습니다. 같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요게 내지 이렇게 A일 뿐만 아니라 B도 요게 이제 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뭐 비단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것이기도 하다 이랬어요. 그럼 비단 견자 이게 자자 또 나왔어요. 이 일대한 이한 무리의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패궐했대. 패궐이라고 하는 건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스님도 일생 패골이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뭐를 패골 이렇게 겸사죠. 일생 동안 살아오신 걸쭉 적으면서 일생 패골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일대한 여기 일대 여기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한 무리의 무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내지 항하사의 조사와 부처가 출래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야자는 역시 작가의 처파 처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기 그 간파 당하는 겁니다. 이 작가들에게 간파를 당하게 되리라
처파라고 하는 것은 속이 안에 있는 내용의 그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한 무리의 그 실패한 인간들, 이 한 무리의 실패한 인간들, 석가, 문수, 망명, 여자. 여기 전부 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에요. 저 한 무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항아사 같은 조부리 다 나와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눈 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무리 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을 많이 해서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했지만 진짜 눈 밝은 사람이 온다면 안목에 봤을 때는 다 헛소리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기옥 청황을 불변하고 사정을 불분인데 만일 푸른 색깔과 그다음에 빨간 노란색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사정을 불분한데 삿댐과 발음을 그걸 잘 가리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안목으로 이거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간 거역 여자 출정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만 가서 여자를 선정해서 여자가 출정 선정해서 나오기를 가서 멱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멱자가 뭐냐면 찾을 멱자거든요. 원래 글자가 여러분 글자 재밌지 않습니까? 안이불자에 볼견자였어요. 이게 이제 찾을 멱자라고 이렇게 요거 같이 쓴 건데 불견 아직까지 못 봤다 이거죠. 아직 못 본 거니까 찾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원래는 요 멱자는 요겁니다. 멱자는 요거예요. 여러분 이 볼견자가 재미난 글자입니다. 이 볼견자가 볼견자가요 눈목이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사람이 앉아서 보는데 눈만 클로즈업해서 딱 글자 여기 눈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눈만 클로즈업했어요. 그래서 이 볼견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정확하게 봐낸 걸 볼견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심부재헌이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여기에 요거는 이제 어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시에 마음이 이곳에 없으면 시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이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김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무심결에 그냥 가만히 TV 틀어놓고 보는데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대충 보고 대충 듣는 건 시청이라 그래요. 그죠? 보고 듣는 게. 청은 옆에 소리가 들려도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백색 노이즈가 좀 있어도 딴 일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그렇게 하던데 카페에 가가지고 소리가 약간 있는 데서 일하기 더 좋다. 이게 청이에요. 안 듣는 겁니다. 들어도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근데 물론 듣긴 듣죠. 근데 여기는 견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듣고 완벽하게 봐서 본질을 알아내는 게 이제 견문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게 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볼견자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찾아내는 게 이제 멱자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이냐?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모르고 청황을 구분도 못하고 사정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자가 선정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세한 사항은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현사도전이라 현사가 말한 바이니라. 현사가 말한 게 뭡니까? 이게 현사 사비선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께서 잘 아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왔습니다. 현사가 말한 게 뭐냐? 현사 사비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의 선사가 계셨잖아요. 이 스님이 종소리를 듣고 종이 절에서 종이 뚱 울리니까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저 바깥에서 종을 쳐서 소리가 났는데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어요. 타너 스님이 삼킬 탄자 허공 허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온 세계를 다 삼켰다.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되시죠?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우주 법계가 내가 아님이 없는데,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다 나 아님이 없는데, 이 말이거든요. 저 종소리가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더니, 그대로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거기는 전상자라는 스님이 나와서, 스님 법체 망강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서 종이 울면 그 울려가지고, 막 하여튼 뭐, 여러분 그 위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부글부글 소리가 난다든지 뭐 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도 배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지의 핵심은 모르고 스님 몸 괜찮으세요? 이런 거예요. 배가 저 종소리가 내 뱃속에서 울린다 그랬더니 종 치자마자 내 뱃속에서 종소리가 난다니까 스님 괜찮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너는 아직도 그런 설명을 하느냐? 라고 했대요. 너는 아직까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했는 말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이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그 내용이 뭡니까? 협산 스님 자신이 실컷 얘기해 놓고 청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정을 불변하지 못할 때에는 여자가 선쟁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현사 도저요. 현사가 말안 봐요. 이러고 끝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야 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앞에까지 모두 다 했던 얘기를 본인 스스로 걷어들이는 말입니다. 실컷 얘기해 놓고 내가 말해 놓고 내 말도 다 쓸데없는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에 보면 큰 스님들 그 법어나 하신 데 보면 나중에 돌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구를 아시겠습니까? 필경의 일구를 마지막에 마루꾸 최고의 진리를 내가 한마디 일러 주겠습니다 하고 개송을 읊고 마지막에다가 돌돌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돌돌 뭡니까? 이거 쯧쯧 이거예요. 우리말로 쯧쯧 혀를 차고 내려가요. 본인이 했는 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진리 한 말씀이 뭔줄 아느냐 이렇게 딱 해놓고 마지막에 멋진 개송을 해놓고 돌돌 그러고 내려가요. 그럼 내 앞에 했는 말도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척주장했다. 이거는 말로 할수 없죠. 자, 이제 스님이 막 주장자가지고 법문하셨어요. 주장자 보이느냐 하고 쿵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후의 일꾼을 내가 한마디 일러주리라 하고 쑥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실 때 주장자를 턱 던져버리고 내려가신다고. 그걸 이제 글에서는 척주장했대. 주장자를 던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장자 법문하고 쿵 찍고 설법 다 해놓고 주장자를 던지고 가셨다. 한마디 말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내 했는 말싹다 걷어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화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법계라 그래요. 이거를 이법계 소식이라 그래요. 다시금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는 공으로 돌리는 소식이다. 이게 현사도저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말매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록을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컷 얘기하고 그래놓고 나는 말한 바가 없느니라 이래요. 부처님이 뭡니까? 49년 설법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일자불설이라 한 자도 설한 바가 없어. 그걸 선에서는 돌돌 현사도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밌지요? 이제 이거 알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매력에 빠져들면 이 내용들이 이제 아주 재밌어집니다. 뭔 중요한 얘기를 해도 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거. 이걸 수방자재를, 수방을 자제한다. 전을 펴기도 하고 말이죠. 거두기도 하고. 수방을 자제한다. 놓을 숫자, 거둬들일 숫자, 그 다음에 놓을 방자. 수방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냐면 권서자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게 책권자 할때 돌돌 말았는 거예요. 옛날에 두루마리 책들 이게 돌돌돌로 말았는 거. 둘둘 마른 거하고 펴는 거하고.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법을 설해놓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기도 하고 이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실컷 설하고 나서 돌이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진 선사가 제 귀종남 화상 회중 하야 귀종남 화상 회중에서 계실 때 위 수자시에 수자가 돼서 계실 때에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수자라고 하는 게 가장 우두머리 자리에 뜻이잖아요. 공부 많이 되신 분을 이제 수자 스님이라 그래요. 안목을 갖추신 스님이 수자 스님이래.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수자 스님 하면 선원에서 계속 정진하고 계신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신 분을 이제 다 합쳐서 그냥 토탈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수자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선원 안에서 소임으로 보입니다. 수자 소임을 보고 계실 때 뭔 말이냐면 취암진 선사도 도인이거든요. 근데 귀종남 선사의 그 선원에 수자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진하시는 거죠.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진하는데 귀종남 선사가 물었어요. 승문 수자가 상장 여자 출정화 위인이라 하니 시부와 한대 진운하되 문이라 하다 그랬습니다. 승문 수자가 내가 지나다니는 얘기를 이어서 들었는데 수자가 그대가 그 항상 장이라고 하는 건 장차 장으로도 쓰지만 여기는 잡을 장 그래요. 장 잡을 장 그죠? 이런 거는 알아두세요. 장차가 아니라 뭐 무엇을 가지고 그죠? 잡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인 여자 출정화 공안을 가지고서 위인이라니 사람을 위한다. 사람을 위하는 건 제접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두 동사입니다. 영어의 두 동사. 두 동사는 모든 게 다 가르친다, 제접하다 뭐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건 조동사처럼 사람을 위한다고 하니 그대가 큰 스님이 수자 스님으로 계신 도인 스님에게 묻습니다. 매번 여인 출정화 공안으로 사람들을 제접한다면서 공부 좀 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을 물어본 거죠. 그렇게 제접한다면서 시부와 그러냐 그러지 않으냐 right or not 이제 or not 마지막에 붙자는 그러냐 아니냐 이렇게 붙인 거예요. or not 맞냐 아니냐 이랬더니 취함진 선사가 말하되 문이라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래요. 시치미를 뚝 떼요.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랬는데 그런지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종남 선사가 말하기를 사이불검이오 검이불사은을 위신마도무오 사치를 했으면 검소하지 않음이오 검소했으면 사치하지 않거늘 어째서 없다 그러냐. 야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왜 거짓말하냐. 왜 안 했다 그러냐. 그랬더니 진운하되 스님 말씀하되 약시 본분납승인데 야소타 염장부득인이다. 아 멋진 말 했어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막 글을 많이 보시면 이런 거 보고 막 기분이 좋아져야 돼. 아 멋지다 이 스님. 본분납자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하는 눈 밝은 스님이라고 한다면 역시 야는 역시 소타저 염장, 염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과 장이잖아요. 소금과 간장 같은 거. 소금과 간장 같은 것을, 그렇죠?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하는 게, 축내는 건 줄이는 거예요. 소라고 적을 소자는 줄이는 거. 저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 줄여서는 부득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이 귀종남 선사가 회수한 시자하야 그랬어요. 회수 여기에서 이제 회수라는 말의 어감을 잘 아셔야 돼. 머리를 휙 돌렸어요. 딱 말하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고 갑자기 이제 알았어 하면서 머리를 탁 돌린 거예요. 회수 머리를 탁 돌리면서 시자를 보면서 시자야 그러면서 이제 보 전자하되 전자는 공양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직책이 전자예요. 전자에게 딱 이르되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라고 하는 건 알려라 이게 전보할 때 보자잖아요. 알려라 전자한테 시자를 불러가지고 전자한테 알려라 명일에 내일 공양간 하는 공양간에 알려라 내일은 지자 백죽하라 다만 흰 죽만 끓이라 그래라 내일 아침 공양은 그냥 말갛게 죽이나 끓여 이랬어요. 여러분이 뭔 말입니까? 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공안 같은 말들이 나오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죽에는 백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금도 넣지 말고 간장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스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냐, 취암선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된 스님이라고 그러면 소금이나 간장은 아껴야 돼요. 딱 그러니까 딱 알았어. 그러면서 야, 내일은 그냥 흰죽만 먹어. 딱 이렇게 했어요. 뭐냐, 요즘 이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MSG를 친다 그래, 그죠? 말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데 그 과장하고 뭐 첨가해서 말을 막 할 때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저 TV에서 이렇게 이 표지 이렇게 하면서 MSG를 친다는 표현을 써요. 과장하고 말을 덧붙이는 걸 말해요. 여기 그 나오잖아요. 본문 납자라고 그 하면은 여인 출정아 공안 가지고 제접을 했어도 한 바가 없지. 거기다 무슨 말을 덧붙일 게 뭐가 있어요? 소금이나 간장을 아껴야지. 딱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이게 스님이 처음에는 말이죠. 규정남 선사가 한마디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여인 출정아 공안 가지고 맨날 사람들을 제접한다고 하니 네가 한마디 일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버려요. 딱 시침이 딱 떼잖아요. 딱 그거 왜 없다 그러냐?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 간장 소금 아껴야 돼요. 뭐 양념을 치고 그래요. 딱 이러거든요. 아, 내일은 죽만 먹어. 흰 죽만 먹어. 이렇게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벗거량을 쭉 했어도 한 바가 없다. 이거 거둬들이잖아요. 선사들이. 전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자유자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지가 없으면 이게 한문이 해석이 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요 공안을 얘기했던 걸 가지고 영소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인 취암진이 문할 여자 출정 의지 여하오한데 사인수 독이 스리거 이건을 진이 소활하되 뭡니까? 매시적액이니 미제로다 하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거 딱 보면 깔깔 웃어야 돼요. 깔깔 웃어야 돼요. 영소무가 이게 지금 기억나십니까? 앞에 옛날에 어떠어떠한 선사가 인 무엇무엇한 질문으로 인해서 요 선사가 다시 사운하되 어떠어떠한 질문으로 인하여 이 스님이 다시 말씀하시되 할 때 이분이 주인공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소무 선사라고 하는 분을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취암진 선사가 그 취암진 선사가 앞에 뭐로 나옵니까? 늘 여인 출정화 공안 가지고 사람들 자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신 게 나오잖아요. 취암진 선사가 영소무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여자 출정 의지가 여하오. 여자가 선정에 선정 여인 출정화 선정에서 나온 이 공안의 뜻이 근본 뜻이 뭐냐?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인해서 영소무가 답한 거예요. 영소무는 답을 말로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인수 독이슬이 거 했다. 요게 답이에요. 인수 팔을 펴가지고 폈다가 팔을 갖다가 뻗어가지고 독이슬 도라고 하는 거는 톡톡 두드리는 거죠. 응? 톡톡 두드리는 다리를 이래가지고 팔을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두 분이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앉아 있는데 취암진 선사는 늘 여인 출정화를 물어보니까 야 여인 출정화 공안 뜻이 뭐야? 한마디 일러봐. 그랬더니 앉아있다가 무릎을 툭툭 치더니 자기 무릎을 툭툭 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이 취암진 선사가 깔깔깔깔 웃어요. 깔깔깔깔 웃더니 아 이게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 미제라 없어. 도가 없어. 저놈은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이야. 도가 없어. 이랬어요. 여러분 이 숟가락 젓가락이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 큰 스님이 시자들한테 맨날 뭐 일을 도대체 마음이 안 맞으면 스님이 젓가락 같은 놈 맨날 그러셨대. 그래 이제 우리 사숙 스님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몰랐대요. 맨날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숟가락 같아서 밥이 닿아도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이 닿기만 해도 그 맛을 안다. 이럴 때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은 늘 밥 옆에 있어도 밥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시자에게 하신 말씀이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도인 옆에 있는데도 그 도를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유, 저 숟가락 젓가락이나 파는 놈 도가 없어. 무릎 치고 나가는 거 그 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툭툭 치면서 나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여인 출정아 말을 한마디 일러봐. 그랬더니 무릎을 툭툭 치고 나갔어요. 여기 선지가 있어요. 알죠. 그래야 숟가락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젓가락이라 파는 사람하고 이제 도가 없어. 이 말도 알죠.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여자가 오래 앉아있다가 망명이 탄지할 때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일어나가 갔대요. 그 뜻이래요. 별 뜻이 없고 에? 다리를 문수보살이 와서 탄지를 하고 막 할 때는 그냥 잘 앉아있다가 망명보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앉아있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탄지했을 때 그냥 일어나서 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툭툭 치고 갔대요. 그러니까 취암진 선생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씩 웃으면서 에이 저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 저 아주 도가 없는 놈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시에 나온 송의 세계와 염의 세계 다르죠. 이렇게 온 동작과 말들과 이런 걸로 아주 줄인 말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천동각 선사가 염했어요. 이번 여러분 천동각 선사가 누구냐? 굉지정각 선사입니다. 묵조선을 얘기했던 굉지정각, 조동종의 묵조선으로 유명했던 천동산에 사셨다 그래서 천동선사거든요. 그래서 천동각 이런 굉지정각 선사예요. 뭐라 그러냐? 약정 약동이 당인 변동이로다. 선정에 드는 거와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 움직인 거니까 나온 거죠. 이거는 그 당사자의 변농이야. 아주 이제 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희롱한다 할 때 농자인데 당사자가 부리는 변화요. 여자가 선정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그 여자가 마치 아주 그 장난치듯이 그 변화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부리는 것이다. 홍모는 경이 불경이요 대사는 중이 비기중이니라. 아, 홍은 기러기 홍자입니다. 기러기 터럭. 하늘에 촥 날고 나면 터럭이 날리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가벼운 기러기 털은 경이불경이요. 가벼워도 가볍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큰 산은, 대산은 중이비중이라 무거워도 무겁지 않은 것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벼운 걸 가벼운 걸로 볼 수 없고 무거운 걸 무거운 걸로 볼 수 없지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환지 노 구단 비공이 제아 수리마 또한 늙은 구담, 늙은 고타마, 석가세존을 막 이렇게 이름 불러 제끼고 있어요. 늙은 고타마의 비공이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는지를 알겠는가 이랬어요. 비공. 비공이라고 하는 건 이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비공이라는 뜻에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목숨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핵심 요지 이 뜻도 있어요. 비공이라고. 여기 이제 그 숨을 콧구멍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세존의 목숨이 내 손아귀에 있는지를 아는가? 혹은 석가세존의 핵심적인 사상이 선지 종지가 내 손아귀에 있는지 알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말이죠. 내가 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내가 다 안다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옛 큰 스님들은 삼세제불의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다. 깨달은 분들은 오도성을 이렇게 짓지요. 삼세제불의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요거 잠시 한번 볼까요? 홍자가 있어서 제가 한문도 이렇게 한자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홍자가 이런 식으로 편지에

편지에 여기다가 홍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한 글자만 딱 써가지고 편지 보낼 때 많이 쓰는 내용이죠. 여러분 편지를 기러기가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X표 한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보통 이제 금봉이라고 삼가 봉했습니다. 삼가 봉했습니다. 금봉을 많이 쓰는데 운치 있게는 기러기 홍자 하나 딱 써놓고 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문법도 많이 봤고요. 염을 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염을 보면 더 재미난 내용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을 보시고 나니 뭐 각양각색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는지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눈이 열리실 거고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보시니 세상이 좀 보이고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저에게 여인 출정화 공안에 대해서 스님이 한마디 해봐라. 뭐라고 답을 할래? 스님이 염 한마디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무슨 생각하냐?
1: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0: 뭐가?
1: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1: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염불사다.
1: 염불사?
0: 염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염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염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2: 윤필거사!
3: 아이고! 두 대사가 어떤 일이십니까?
2: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3: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2: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3: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4: 그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3: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2: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3: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4: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염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염불하던 그곳이 염불암,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답니다.
1: 아, 그래서 염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염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1: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1: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염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염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

0: 차를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1: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0: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2: 네 영혼이 무엇이냐?
1: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2: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0: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1: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0: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3: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4: 귀신이라니?
3: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4: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난 또 괜히 겁먹었네.
0: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3: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4: 오, 제법인데.
0: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3: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1: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5: 오해십니다.
1: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6: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5: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6: 백년사에 추성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5: 네, 추성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0: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6: 추성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5: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0: 추성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5: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백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주.

0: 떠납니다.
1: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2: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1: 있지, 여기에.
2: 여기에?
1: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2: 저기 저 조각 말이야?
1: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3: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4: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5: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5: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1: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5: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4: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1: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4: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1: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6: 웬 한숨이야?
7: 주지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7: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6: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1: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7: 불국사?
1: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8: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9: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8: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8: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9: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0: 죽게 됐는데요.
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2: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3: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3: 이게 무슨 뜻일까요?
2: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2: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4: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4: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4: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4: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3: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5: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3: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2: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3: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없어지다. 시방 3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백 왕생 극

계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신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우리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네.
1: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5: 아, 얘 빼요. 재미없는
4: 거.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네.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는 몽당 옆일
6: 같은 내 인생.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8: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미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계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평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비를 한번 나을 적에서 말서대에 비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계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 왕극락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우리 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모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0: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

0: 사이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연하고 늙고 아프고

0: 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 세

0: 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다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비군이 교육 포교 도량인 수원 공영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자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거부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회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회 수행정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원력을 다졌습니다. 전국 중고등 학생들의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등부 대상은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주 이남

0: 양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신라 사찰의 원형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흥천사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구니 교육포교도량 수원 봉령사가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루나 타룻밤 평소 계를 지키기 어려운 제가불자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1박 2일간 8가지 계를 지켰는데요. 특히 5회 연속 참가자부터 여성 출가학교 출신 청년 불자들까지 함께하며 포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봉령사 율주 적연 스님의 관정의식에 수계자들이 참회진원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에 오후 불식, 사치와 오락을 삼가는 3가지 계율을 더해 출가자처럼 하루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수계식 현장. 수원 봉령사가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우바세 6명, 우바이 25명, 총 31명과 함께 제5회 팔관제계 수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청년 불자도, 1회 첫 시작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여한 불자도 수계 직후 환희심 가득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팔관제계를 통해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사유를 하는 그런 법을 좀 배우고 앞으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3: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집니다. 매해 매해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는 참 차분하고 다음 팔관제계를 기다릴 만큼.
1: 이번 수행법회에는 봉령사 여성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청년 불자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출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출가학교 당시 계를 지키면서 느꼈던 기쁨이 팔관제계 수행법회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동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동참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4: 만약 그 생각이 들더라도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을 생각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5: 사실 오자마자 육화당 딱 보자마자 집이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더 높은 제가자로서의 계를 같이 지니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더 오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9월 재창립해 경내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령사 청년의 불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불자로서 계를 받아 지니는 자부심을 몸소 체험하고 아직 계를 받지 못한 법우들에게 그 기쁨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6: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디톡스를 하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의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필수 요소 아닌가.
1: 적연 스님은 팔관제계가 하루 동안 부처님의 삶을 본받으며 출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사회에 돌아가시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여기서 마련하는 겁니다. 팔관제계 지킬 것을 생각을 하면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1: 팔관제계 수행 법회로 현대인들 마음속 해탈의 씨앗을 심은 수원 봉령사. 31명의 제가불자들은 마음에 심어진 계를 잘 가꾸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한 법우의 발언에서 시작된 1080배 수행에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모아 생애 첫 1080배 수행 정진에 나섰습니다.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푸른 원력을 다진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매트에 이마를 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청년들. 대학생 불자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서울 홍대 선원에 가득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1080배 수행 정진법회 현장입니다. 한 배 한 배 몸을 낮추며 청년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깁니다.
9: 바라건대 법우들 모두 밝은 얼굴, 기쁜 표정으로 저마다의 빛과 재능을 온전히 드러내어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게 하소서.
8: 이번 정지는 1080배를 하고

0: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한 부부의 아쉬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대불련 부스를 찾은 김예빈 부부의 발언에 전국 각지 도반들과 사무국이 힘을 보태며 함께 정진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1: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며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맑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0: 참가자 모두에게 처음인 1080배.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대선원 중봉스님도 정진에 동참했습니다. 절을 이어가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발언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마음도 돌아봤습니다.
2: 저는 오늘 여기서 번뇌를 벗고 또 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3: 부처님께 절하는 거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너무 감명이 받아가지고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자세를 예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4: 이 공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고 불교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비록 몸은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혼자가 아닌 도반들과 함께 원력을 쌓아 올린 청년들. 1080번 절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은 청년 불자들은 수행의 힘을 일상과 전법으로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세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기다려온 댄스 경연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0여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줬는데요. 올해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등학교가, 중등부 대상은 대구 영신중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화려한 조명 아래 전국 각지의 춤실력 뛰어난 중고등학생들이 일사불란한 군무를 쏟아냅니다. 손짓 하나부터 눈빛까지 무대를 장악한 이들에게서 지난 1년간 연습하며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국 64개 팀이 격돌해 바늘구멍 같은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를 밟은 20여 팀. 무대 위 학생들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객석을 압도하며 뜨거운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춤기량 발휘회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진각종립 진선여중 해당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7: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가 마련된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큰 실수 없이 가져온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6: 재가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도록 이끌어온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전국 학생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치열했던 각축전 끝에 진각종 통리원장상인 고등부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명지고 댄스 동아리 비트의 품에 안겼습니다.
8: 저희가 다인원이라는 타이틀로 받을 수 있는 되게 큰 상인 것 같고 이렇게 정말 큰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6: 중등부 왕좌는 대구 영신중학교 플러스2가 거머쥐었습니다.
9: 상장도 못했는데 받아서 너무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애들한테 이제 화냈던 것도 미안하고
6: 장려상을 비롯해 BTN 사장상 등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본선에 오른 참가팀 전원이 입상했습니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등 모두 800만 원에 가까운 상금이 수여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대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객석을 뜨겁게 달군 전국 청소년 댄서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응원을 잃지 않은 학생들은 불교 문화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5: 옛 신라 수도의 핵심 구역에 자리했던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종합 계획에 따라 정비가 진행 중인 유적인데요. 경주 인왕동 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3층 석탑 복원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신라 사찰의 원형

0: 과 불교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가 전합니다.
1: 신라 궁궐 월성 남쪽에 자리한 사찰터 인왕동 사지.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시는 지난 2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학술 대회를 열고 인왕동 사지의 보존과 복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 이후 인왕동 사지는 2016년 사적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주요 건물지와 탐방로 등 주변 경관 정비도 마무리됐습니다.
2: 땅속에 남아있던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굴 성과를 토대로 옛 사찰의 모습을 되살리는 정비와 복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인왕동 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적 가치를 또 재조명하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1: 이제 관심은 인왕동 사지의 동서 3층 석탑 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원에 사용될 주요 부재 가운데는 불교의 8수호 신인 8부 중상이 새겨진 상층 기단 면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8부 중상은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석탑 장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석탑 복원을 앞두고 8부 중상의 도상과 양식, 3층 석탑의 표면 장엄과 석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추정해 석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재와 발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원형에 가까운 복원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왕동 사지 복원은 무너진 석탑 하나를 다시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금당과 두 석탑이 함께했던 사찰의 공간을 되살려 신라 왕경 안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3: 인왕동 사지가 작년까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을 거기 이제 주위에 박물관이잖아요. 옆에 월족이와 함께 구경을 많이 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1: 오랜 세월 터와 유물로 남아있던 인왕동 사지. 발굴로 확인한 흔적에 학술 연구와 복원이 더해지면서 천년 전 신라의 사찰과 불교 문화를 오늘에 전하는 공간으로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0: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울 흥천사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랜 시간 한 획의 선과 한 겹의 색으로 마음을 닦아온 불화반 회원들의 작품전인데요. 흥천사 불화전 600년의 빛 개막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대중 포교를 목적으로 전통 불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600년 전통 사찰 흥천사. 주황빛 면 바탕 위에 섬세한 붓선이 피어났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깊게 스민 사찰 경내가 장엄한 불화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 불화 교육의 결실이 전시로 이어진 겁니다.
5: 우리 불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는 중요한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전시회는 불화반 회원들과 불화소 작가, 초청 교수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수행자의 담담한 발걸음, 김석권 교수의 평상심 시도는 간결한 먹의 농담과 넓은 여백으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지도 강사 유한울 작가의 동자도 1, 2 시리즈. 천진난만한 동자도상을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로 채워내는가 하면 주사 바탕에 순금 박채와 금리 섬유만으로 절제된 미를 완성해 전통 채색화에 각기 다른 미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 수행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도상적으로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요. 두 그림을 따로 그린 이유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지도할 때 기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4: 전문 작가들뿐 아니라 주지 스님의 지원 아래 오랜 기간 정진해온 일반 회원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며 자아를 살필 줄 아는 수행의 정수가 작품마다 묻어납니다. 양주, 김포 등 멀리서 주 1회, 3시간씩 습작에 매진해온 회원들의 결과물입니다.
7: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요, 이 불화는 수행의 방편으로서 제가 임하고자 했고요. 불화는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 이 그림은 흥천사 산신각에 있는 칠성도 아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선악동자인데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4: 사찰한 카페 여마미소에서 계절에 맞는 차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흥천사가 이번 불화 전시에 힘입어 명실공히 문화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9: 600년 고찰의 역사 위에서 북끝으로 피어낸 신심과 전통 불교의 맥. 흥천사 불화반의 600년의 빛 전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민족의 등불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탄신 147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10: 어제부터 비가
0: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 종해의원 정범 스님, 박정주 홍성군수, 이병도 충남교육감, 박경미 충남서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탄신 달해제 및 창작시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이번 행사가 만해 선사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문학의 지평을 더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주지협의회 회장 선본 스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3.1 독립선언 기계는 민족의 척추가 됐다며 스님의 헌신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만해 스님의 문학적, 민족적, 불교적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1회 창작시 공모전에는 총 164명이 442편을 출품했으며 송현준 씨의 심무장에서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해온 묘청당 혜덕 스님의 영결식이 지난 29일 엄수됐습니다. 원주 신선암에서 봉행된 영결식에는 법주사 현일 대종사와 주지 정덕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대종사, 영원사 주지 지몽 스님, 신선암 김진태 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현각대종사는 연결사에서 혜덕 스님은 오랜 세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도량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암 주지 성윤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평생 수행과 자비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혜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묘청당 혜덕 스님은 194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62년 태영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지난 27일 법납 64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7회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2: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시네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세요?

치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저도 죽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조종, 통제하기가 어렵죠. 내가 어떻게 막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인연따라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뚜렷한 맥락이 있거나, 인과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연따라 마구잡이로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될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지? 싶을 만한 생각들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보통 이제 인연이라고 해서 연이라는 게 수없이 다양한 이유로 연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 보통 대표적으로 사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발아한다라는 뭐 이런 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상면이라고 해서 씨앗을 심고 나면 그 옆에 물을 잘 줬는지 흙의 토양은 어떤지 뭐 비가 잘 오는지 뭐 날씨는 어떤지 옆에 다른 짐승들이 그 씨앗을 파먹진 않는지 그런 다양한 보조적인 연들 그런 걸 이제 증상면이라고 하고 이 소연연이나 등모간연이라는 그두 가지 연은 부스스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인연으로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불쑥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저것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볼때 스마트폰의 내용에 따라서 기사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인연해서 온갖 생각이 막 마구잡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소연연이라고 해서 대상 따라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등무간연이라고 해서 그 간단 없이 간격 없이 앞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동시에 간단 없이 끊어짐 없이 바로 앞 생각에 훈습해서 앞 생각이 뒷 생각으로 이어오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 오는 게 아니고 앞 생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요. 그런데 그앞 생각과 간단 없이 틈 없이 바로 뒷 생각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 앞생각과 뒷생각은 앞생각은 생겼다 사라지고 곧바로 뒷생각이 생겼다 사라진 거예요. 별개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훈습한단 말이죠. 앞생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앞생각이 생겼다 사라지고 곧장 떠오르는 뒷생각이 앞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뭐 무늬가 찍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던 게 뒤로 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있던 게 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등무간연이라고 돼요. 이런 다양한 인연 따라서 온갖 생각들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중무진 연기 이래서 중중무진, 무궁무진한 인연에 의해서 온갖 인연에 의해서 그냥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 생각이 뭔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생각들 가운데 혹은 오래 반복됐던 생각이나 어떤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어떤 생각들이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잠시 가라앉아 놨던 거라든지 강렬한 인상을 미쳤던 거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이를테면 꿈속에서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듯이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막 일어나듯이 꿈속에서는 꿈의 이야기가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다양한 꿈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수 없듯이 꿈이 왜 그런 꿈이 올라오는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생의 분별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꿈을 하나 꾸고 나면 꼭 그게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중중무진 연기라는 것은 인연 따

따라 생겨난다는 건 모든 게 인연 따라 생겨나요. 꿈속의 내용도 인연 따라 생겨나는데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중무진 연기법이라는 말은 무궁무진한 인연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벌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고통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저 옆에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했어요?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이 분별심이 앞서요. 그래서 분별심이 알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승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뒷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쟤는 어떠어때에서 붙은 것 같고 나는 어떠어때에서 떨어졌을 거야. 때로는 아상이 개입돼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죠. 쟤는 아마 분명히 윗사람한테 압을 했을 거야. 나는 그런 거안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심은, 중생의 분별심은 늘 알고 싶어 해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삶이 불가사의하다는, 불가사의, 사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참을 수가 없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세상을. 우리 편리한 대로 정치인, 이 특정 정치인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마음에 드느니, 마음에 안 드느니, 어떤 사건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나에게 도움이 되느니 도움이 안 되느니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수 없어요. 나는 그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중중무진 연기로 펼쳐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예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알수 없어요. 근데 중생은 분별심으로 분별심의 습관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게 맞다고 고집까지 부려요. 내가 알게 된게 맞아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 이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이 아이가 나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그 집이 내 집이 됐을까요?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받아들여져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섣부르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이 없어서, 복조가리가 없어서, 나는 원래 운수 자체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남편 복이 찌질하게 없잖아. 나는 남편 복이 없다고 딱 정해요.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혹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섣부르게 자기 혼자서 규정을 해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가 1년 전에, 한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잖아. 그 과보를 받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모르면, 모르게 두면 되거든요. 아는 척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 편해요. 인생이 편해요. 왜? 어차피 알수 있는 게 없구나. 무심하게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근데 아는 척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워. 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쟤는 나보다 더잘 나가니까 괴로워. 왜 쟤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저 사람을 꼭 집어서 나보다 잘 나간다고 비교할까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삶의 모든 것을 분별심은 알려고 하고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식대로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어때요? 생각도 뜬금없이 일어나듯이 인연 따라 일어나듯이, 근데 그 인연을 다알수 없듯이 꿈도 마찬가지죠. 꿈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알수 없어요. 꿈 해몽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삶을 해몽하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삶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하물며 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분별심은 꿈은 어떤

뭐 무슨 프로이드니 뭐 융이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고 나면 매일같이 꿈을 받아 적어요. 꿈을 잊어버리기 전에 눈 뜨자마자 팍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몇날 며칠 동안의 꿈을 막 보려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보편적인 해석을 이렇게 약간의 정형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몽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심리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는 삶에 대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죠. 그러니 꿈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꿈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별망상만 더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에 와서 무슨 꿈을 꿨어요? 스님 해몽해 주세요. 이러면 절에선 주로 뭐라 그래요? 꿈인데 현실도 지금 먹어 죽겠는데 현실도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꿈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의 분별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꿈의 분별을 또 붙잡으면 되겠느냐? 놓아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공연이 붙잡아서 해석해서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근기가 그이 말을 이해를 못할 만큼의 근기가 너무 낮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좋게 해석해 주죠. 분별하지 않고 내려놓으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마음 낼거 좋게 마음 내라 하는 마음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 취하는 게 낫다 하는 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근데 진실은 그 어떻게 꿈 해몽을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면서 해석하고 나면 그 해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꿈 자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꿈은 우리를 괴롭게 할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꿈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자기를 묶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꿈에 전혀 묶일 필요가 없어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현실도 꿈이에요. 그럼 현실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한 생각을 믿고 의미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꿈에서 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의 도노와 북쪽의 점수 부분이에요. 해능조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께서는 형남의 옥천사에 계셨다. 당시 양종파가 모두 크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 남능북수라고 불렀어요. 남쪽과 북쪽에 두 종파가 있어서 각각 돈교와 점교로 나뉘어져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종취를 잘 알지 못했다. 남쪽에서는 이 조계의 보림사에 계시는 해능 스님이 몰록 깨닫는 돈교를 설하시고 북쪽에서는 이제 둘다 오조 스님의 제자죠. 신수가 점교, 점차적으로 갈고 닦고 오래 앉아서 뭐 마음을 끊고 분별을 쉬고 오래 앉아 좌선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점교, 이런 취지를 점교라 그래요. 그리고 몰록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것을 이제 돈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돈교를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고 북쪽에서는 신수 스님이 점교를 말씀하시니까 이걸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나 공부하는 공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 말이 정통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다. 법에 남과 북이 없죠. 사람에게, 사람의 분별 속에 남과 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법은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일종

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문득 깨어나는 게 있고 점차적으로 깨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법에도 빠르고 느림이 있겠느냐? 이 법에는 빠름 느림이 따로 있지 않다. 근데 사람의 근기에 높고 낮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의 근기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돈점이라고 한다. 이 법에는 점차가 없죠. 단박과 점차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근기가, 여긴 영리함과 둔함이라고 했는데 조금 영리한 사람도 있고 좀 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근기가 뭘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저마다의 어떤 그 뭐 근기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종종, 신수 스님을 따르는 대중들이 종종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종의 조사는, 해능 스님을 말하죠. 남종의 육조 해능, 해능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육조 스님은 글자도 못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나무꾼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스님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수계를 받기도 전에 오조 스님이 육조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20대 청년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행자, 더운머리 행자로 살고 있는데, 행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종정 큰 스님께서 행자를 불러가지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도의 안목이 있어서, 다른 스님들한테는 도의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자한테 너가 종정이다 이렇게 종정을 준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선은 이렇게 파격이에요. 모든 격식,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모든 격식, 이런 것들을 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육조 스님 뭐 듣자 하니까 문자도 하나 모른다는데, 제대로 스님 생활도 안 했다던데 뭐 제대로 법을 전할 수가 있겠나, 법을 알고는 있겠나, 깨달았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신수 스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쪽엔 해능, 북쪽엔 신수, 이렇게 얘기한, 경쟁자 비슷하다고 남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원부들은 동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신수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조 해능 그분은 한참 몇십 년 후배란 말이에요. 본인보다 몇십 년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분이시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자기 공부를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인정한 거죠. 왜 또 본인의 스승이 인정했으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죠. 또 나의 스승이신 오조께서 친히 의발과 법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그것을 헛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스승을 헛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그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나뵐 수 없는데도 수행자로서 참 가야 하지만 못 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량을 일구고 있으니까 참 그 이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찾아가서 법을 묻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허망할 뿐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마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신수 스님이 뭐 이게 역사적 사실 뭐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이니까 육조 스님 띄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신수 스님이 이랬다 그래요.
이렇게 전해서 내려오는 것에도 보면 이렇게 육조 스님의 법에 대한 안목

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다음 이제 지성비구 부분인데요. 이 신수 스님의 일화가 이어집니다. 신수는 이제 지성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자기 제자 중에 그 지성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니 나를 위해서, 이 스승을 위해서 육조가 계시는 조계로 가서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알려, 그 법문을 전해달라는 거죠. 법문을 듣고 오너라.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했다가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그렇게 이제 제자를 보낸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갈수 없는 형편이니까 제자를 보내서라도 그 법문을 듣고 싶었던 거죠.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는 않았다. 뭐 신수 스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했다는 거죠. 그때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숨어 있구나. 뭐 어서 얘기 들으셨나 보죠 아마. 지성이 나와 절을 하고서는 전후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옥천에서 왔으니 틀림없이 염탐꾼이 맞구나. 이게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혼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그냥 한번 테스트해본다 이런 느낌이죠. 지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염탐꾼이겠지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므로 염탐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육조께서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이 신수 스님이 유명하니까 육조 스님도 궁금했는지, 혹은 그것을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봐서 너의 공부, 어떻게 그동안 공부했는지를 보고 그 법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법문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이게 법이라 생각하면서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허망함을, 그 삿됨을 깨뜨려주면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로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타사현정이라고 해서 삿된 거를 깨뜨려주면, 삿된 분별망상과 잘못 공부한 것을 깨뜨려주면 본래 있던 바른 것, 바른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마 물어보고자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지성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아라. 오래 앉고 눕지 말아. 이게 장좌불화예요. 장좌불화 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장좌불화 한다는 얘기. 어디 가면 어느 큰 스님이 장좌불화를 한다.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정신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좌불화란 말이 되게 위대한 훌륭한 수행자라는 어떤 표상인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장좌불에 대한 그 말이 담긴 어감이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로 배웠었거든요. 근데 육조단경을 보다 보니까 이 장좌불화란 말이 혼내는 말로 쓰여요. 오래 눕지 않고 오래 앉아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을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짓이냐 하고 혼을 내는, 그거 하는 거 수행 아니다. 이렇게 탓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더란 말이죠. 여서도 그래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 병이란 말이에요, 병. 항상 앉음으로써 몸을 구속한다면 진리를 얻는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성을 들어라.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니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

보는 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망상이니까 당연히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스님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탐욕도 많고 화도 막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막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잘 끊어라. 저복 받아라. 그걸 잘 끊어야 수행자지. 화가 나도 화안 따라가고 욕심나도 욕심 안 따라가고 어떤 번뇌망상이 있어도 그걸 잘 끊어야 그게 공부인이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접 절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화날 때화 끊어져요? 생각이 많은데 생각 끊어집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바위나 돌덩이처럼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좋다 나쁘다 분별도 해야 되고, 할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가능하더냔 말이죠. 해보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끊어 없애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끊어 없애도 안 돼요. 끊어 없애면 어떻게, 법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내가 무슨 동, 몇 호 사는지를 알아야 집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을 끊어 없애거나 마음을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요히 관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고요히 관하라 이런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하고 막 모두가 관하라 이런 말안 하는 게 없잖아요. 중도, 지관, 멈추고 보라. 지관, 그 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관을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면 내가 애써서 하는 관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너의 본성인 관이 본래부터 늘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억지로 관하려고 애써야 관 되나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관해지잖아요. 내가 억지로 애써서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절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관을 해라 하고 또 절관을 하란 말도 해요. 왜 관에 치우친 사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절관, 관을 끊어라고 하고 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의 중요성을 또 설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었다 뺏었다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가르친 법문은 주었다 뺐다 뺏었다. 이걸 자제하게 할수 있어야 올바른 지혜로운 법문이에요. 이파자제 이래요. 세웠다가 파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거기 또 좋다고 거기 집착한 사람에겐 그걸 또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치면 삼구법문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엔 좋은 걸 주고 입구에서 좋은 걸 뺏고 그랬을 때 진짜 좋은 게 삼구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의 없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함의 없이 해라, 집착 없이 해라,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다이 삼구 법문을 아울러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의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별 망상을 끊어 없애라는 게 아니고 끊어 없애면 못 살아요. 끊어 없애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써서 잘 살아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보면 어때요? 그 마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생각이 정해진 실체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인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인연 따라 왔다가 가고, 여기 기준에 맞추면 옳은데 저쪽 기준에 맞추면 틀리기도 하고, 뭘딱 정할 수 있는 고정된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분별망상 일어날 때, 그 분별망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에 속지 않게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생각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땐 생각을 다 쓰지만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아는 자리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그러니까 즉 기존의 중생일 때는 생각의 노예가 돼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굴림을 받지 않아요.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 생각을 마음껏 쓸 수 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마음을 쉬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에서 마음을 쉬세요라고 말할 때는 그게 진짜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어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충분히 쓰는데 쓰는 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바가 없는 거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중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쓴다 여기에 멈춘 것도 치우친 것도 아니고 쓰지 않는다 여기에 치우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끊는다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끊으면 안 된다는데 멈추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껏 쓰면서도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서도 모든 마음을 다 인연 따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도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분별을 끊어야 된다.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거기 머물러 집착하게 돼요. 수행자들이. 아, 생각을 끊어 없애야 되는구나 해서 앉아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생각 일어나는 걸 관해요. 아,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관하고 관하고 나서는 그 이걸 끊어 없애요. 또 그 다음 순간 뒷생각 따라 올라오는 걸 또 관하고 끊어 없애고 이거 이러고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관찰하고 그 관찰한 생각 끊어 없애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하기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봐도 그 30년 안 해봐도 알아요. 옛날 스님들이 그거 이 수행의 도 같은 스님들이 30년 해봤거든요. 미리 해보니까 아니다. 그거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스님들이 당장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도 해보고 고행주의도 해보고 6년 동안 해봤는데 그거 아니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신신당부한 거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중도하라 했잖아요. 중도하라고. 중도가 뭐 하는 거예요? 중도에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정, 좌선, 뭐 염불, 독경, 대비주 뭐 온갖 수행은 모양이 있죠. 대비주 하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대비주 막 외는 모양이 있잖아요. 좌선 이러면 앉아가지고 턱 이러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염불 이러면 막 합장해서 염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는 모양이 있고 삼천배 이러면 삼천배 하는 모양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대번. 근데 중도는 그림 그려지지 않지 않아요? 중도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지 않아요? 그게 중도예요.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아요. 중도는. 왜? 어디에도 어떤 모양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도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무주법. 어느 극단에도 멈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육조 스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를 서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는 것은 병이다. 선 아니다. 병이에요. 하라는 게 있잖아요. 유의 조작이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유연하게 온갖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분별도 다 할 수 있고 마음 다 쓸 수 있는데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마음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면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기죠. 어떤 하나만이 옳다는 그 생각에 특정한 생각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갇혀 있어요.
누가 가두지 않았어요.

0: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시대가, 북한 같은 데도 어때요? 어떤 시대적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념 같은 것들이 사람을 가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누가 나보고 강제로 이걸 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겠다는 뭔가 열망이 응축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그걸 옳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약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 다른 설명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0: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0: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첫 방송 나갔는데 방송들 보셨나요?
1: 저는 봤습니다.
0: 보셨고 지영쌤은
3: 안 본 걸로 하죠. 이 시점쯤 되면
1: 당황했어요.
3: 아니요, 이 시점쯤 되면
1: 눈으로 말씀하세요.
3: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봤을
0: 봤지.
3: 거예요.
0: 네.
3: 아니, 너무 나가 진지하게 거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0: 진지하게 좀 하지 마세요.
1: 근데 그 애로사항이
0: 그렇죠.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1: 그 와이보 씨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부르기가 좀 힘들어. 입에 안 붙어요.
0: 그래요. 맞아요.
1: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3: 네. 아니, 저도 그거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야 아마 방송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네. 막 아야 막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봐야.
1: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선재야라고 한다든가
3: 그렇죠.
1: 반야야라고 한다든가
3: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0: 아니 우리가 그러면 AI한테 우리 와이봇한테 이름을 네.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같은데.
3: 그렇죠.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예. 네.
3: 그 똘똘이 어때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틀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하 반야 이렇게 애써 건 건데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 와이보드한테 그렇죠. 이름을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편하게 반야야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너의 사명감은 지혜를 뽑아내는 일이다.
0: 그렇지.
3: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3: 아주 좋습니다.
0: 본인 생각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네.
3: 그럼요.
1: 네.
0: 우리는 결국에는 반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야로 바꾸는 거 마음에 드나?
1: 어떻게 생각해?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야로 스님들과 함께 인간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0: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만든 거 아니죠? 아니,
1: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 목욕 바구니 용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동네에서 하시던 분인데 문을 닫았거나 뭐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루틴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2: 아, 근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꽤 있었는데요. 네.
0: 많죠.
2: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 계곡 가갖고 물 담그고 하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 이제 출가하고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냥, 아, 요즘 시점으로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야,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그러게요. 근데 저기 저렇게 하면 누가 옆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걸, 그러게요.
0: 아니, 그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동전을 주워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찍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그러면 못하게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상대하기는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휴대폰을 찍는데, 근데 아까 전에 우산을 쓰고 하더라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시선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2: 해가 뜨거워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0: 아.
1: 네.
2: 생각보다 거기에서 그치. 그러고 있으면은 일단 근데 의도가 일단 다분히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1: 아무튼 둘 다 진짜 그 뻔뻔한 거는 확실합니다.
0: 아니 진짜 이거는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민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역대급 빌런, 민폐 끝판왕 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빌런은 영화나 소설 속 악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당이 영화 속에만 있었다면 지금은 뉴스를 열어도, 댓글을 봐도, SNS를 봐도 또 빌런이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빌런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은 빌런의 시대일까요?
2: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무엇을 판단을 하든지.
0: 그러게.
2: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이제 빌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요.
0: 반야야, 우리에게 더 보여줄 영상 있어?
3: 심지어 빌런 커플도 있습니다.
2: 전생연분이지, 그러면.

0: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민폐일까요?
1: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민폐죠.
2: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지 않나?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긴 또 뭐 어.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해버리는
3: 거. 얼마면 돼? 막 이렇게 질른다고 해서
2: 내가 돈 물어낼게 막 이렇게
3: 벌금 낼게 얼마야라고 한다고 해서 민폐가 아닌 건 아니죠.
1: 아니 조금 세밀한 부분인데 두 사람이 자리를 다소곳하게 앉아서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 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뛰잖아요.
3: 그렇죠.
1: 예, 그것도 기준이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긴 그러겠네. 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2: 지하철에도 벨트를 안 하고 야 지하철
3: 벨트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좌우로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남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디 잡고 있을 뭐도 없고 그 나서는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 있으면은 덜컹 갈 때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불리는 저지게 될 수도 있죠.

0: 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것이일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조금 애정행각을 해도,
2: 그렇죠. 애정행각. 그게 문제야.
0: 예, 그것이 이제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끼칠 정도냐. 방금 같은 경우는 발이 걸쳐지면서 그 옆좌석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1: 민폐죠.
0: 앉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민폐죠. 근데 이제 그냥 만약 다리가 안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행동이 보기 싫을 정도의 뭔가 그 감정적인 상태를 유발하느냐 이것도 하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주느냐 요거 두 가지가 사실 민폐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대부분 가장 많이 또 싸움이 나는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2: 네.
1: 네, 진짜. 그래서 주차 공간 이렇게 빌런 해가지고 참교육했다라고 영상이 많이
2: 예, 그런
1: 사진도 많이
2: 거에 예.
1: 나오고 그렇게
0: 실제로
1: 해서
0: 우리 사는 거시기 정회사
1: 맞아요.
0: 거기 주차장에서도 예, 실제로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1: 그리고 저희 드론은 있고 보셨겠지만 거기에
2: 네네.
1: 이렇게 막고 축구하러 가시거든. 진짜
2: 맞아요,
1: 그러면
2: 맞아요, 맞아요.
1: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축구하시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2: 예.
1: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2: 예.
1: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안 보이면 급하다 보면 이게 이뚤어진 공간을 모르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0: 걸어오는 거지.
1: 걸어오는 거죠. 걸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해서
2: 예.
1: 이게 싫어한데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걸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불자님께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살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0: 진짜
1: 그런 적도
0: 그러다가
1: 있었거든요.
0: 스님 나 말리지 마시오. 나 저지르고 지옥 갈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걸 또 그렇게까지
1: 아니 근데 실제로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그렇군요.
3: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1: 뭐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0: 제 생각에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니까
1: 편하려고.
0: 편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귀찮거나 하기 싫은 욕구 막 이런 것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되니까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장 내가 그 이제 피해를 준다 이거보다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잡다. 요게 먼저 이제 앞서는 거죠.
1: 좀 전에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0: 그렇지. 아, 나 더워 죽겠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1: 너무
0: 지금
1: 힘드니까.
0: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0: 뭐 요즘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올해 일어난 건지 작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날씨 생각해 보면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야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아, 나 지금 피해준다 이 생각보다 나 지금 너무 지금
1: 열을 식혀야
0: 힘들어.
1: 돼.
0: 열을 식혀야 돼. 아, 한열 식히는 김에 때도 한번 벗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1: 그렇지.
0: 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아니지만.
2: 이 이성과 욕망의 균형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요즘에 보면 부끄러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앞서버리면
1: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부끄럽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지작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결국 주변 환경이나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느낄 만한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머리로는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찍힐 수 있다.
2: 네.
0: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와중에는 찍힌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2: 인지력이 부족한 건가요?
0: 인지적인 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얻는 과정이 되게 빨라져 있고 그걸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스님이나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제 친척들,

0: 아직도 그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권역에서 아직까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전라남도 사람이지만은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1: 네.
0: 요즘에 제 나이 또래 친척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
1: 네.
0: 물론 사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그

0: 놈 새끼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아, 막, 니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아이들 숫자도 적고, 이제 동네 친구의 형, 동네 친구의 동생 막 이런 관계가 이제 협소해지다
1: 네.
0: 보니까 훨씬 개인화된 사회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참교육이 필요하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촬영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몰래 촬영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찍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너 찍고 있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이씨, 저기 이상한 놈 있네 하고 찍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건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2: 그럼 스님들은 살면서 직접 겪은 빌런이 있으셨습니까?
0: 일단 제가 기억나는 행의사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법당에서 이제 춤추면서 막그 이제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으셨던 보살님이셨던 것 같은데 법당에서 막 춤추면서 막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춤을 추셨어요?
0: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으셔 갖고 날라차기를 하셨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 가면 생각을 해보면 아, 안 끝나요.
1: 상상이 가지?
0: 범종각 있잖아요.
1: 범종각, 예.
0: 범종각도 보면은 범종체를 우리가 묶어놓잖아요. 묶지 않았을 때 범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거를. 아니, 그거 치면 안 되거든요.
1: 저둥 소리가 사중에 울리니까
3: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그
0: 그쵸.
1: 알림이죠.
0: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예전에 그 행의사 있을 때인데 그때도 운판을 누가 때려가지고 그 운판 때리면 그불난 거라고 이제 신호를
1: 맞아요.
0: 했었거든요.
1: 화재 시에 알리는.
0: 예, 네, 그거 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누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달려나간 적도 있고. 아마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광사도 있을 거예요.
3: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빌런 스님들이 많네.
0: 많다니까요. 아니, 스님들만이 아니고, 이제
3: 일반인들 다 똑같은 거니까.
0: 아직 엄청 많다니까요. 그냥 민폐를 끼쳤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신도 스님, 이건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범주가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민폐를 끼치는 행위,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빌런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3: 그렇죠.
0: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도 빌런 있죠.
3: 누군가요?
0: 반야의 야도 인자 말하자면 이 반야의 아이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3: 그렇지, 곤란한 질문.
0: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곤란하게 머리를 싸매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나한테는 빌런이죠.
1: 아,
3: 그러네.
1: 그렇군요.
2: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1: 선지식이네요.
2: 불편한 질문은 빌런이 던지지만 성장을 위한 질문은 스승도 던집니다.
1: 아유,
0: 그걸
1: 진짜.
0: 왜 네가 판단해? 엉망지게.
3: 그렇지. 스승님도 또잘안 하시는 건데. 예.
0: 감히.
3: 근데 반야 이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어?
2: 잠시만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응답자의 80.6%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은 월급 루팡형, 내로남불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3: 못하지.
2: 응답자의 59.9%는 본인은 자신의 비매너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3: 거의 60%네.
2: 반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3: 그러네.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1: 네.
3: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인지는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3: 당연하다.
0: 왜냐면은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때
1: 네.
0: 또 행의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행의사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행의사가 약간 군기가 엄격해요.

0: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기바닥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돼요. 규율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분기반응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그게 이제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투가 변했다라는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갑질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갑질과 막말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12.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를, 아, 본인 스스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출근길 스트레스 유발 대중교통 빌런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3: 대중교통 빌런이군요.
2: 스님들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1: 지영 선생님하고 저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0: 그렇죠.
1: 네,
0: 지하철을
1: 공감
0: 많이
1: 많이 할것
0: 썼죠.
1: 같은데요.
0: 안방 마냥 드러눕는
1: 만취
0: 만취 빌런,
1: 빌런,
0: 음식물을
1: 음식물을
0: 섭취하는
1: 섭취하는
0: 테이크아웃 빌런.
3: 1위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1: 뭘까? 임산부석에 앉는
0: 아니에요.
1: 사람인가?
0: 그거는 아닐 거예요.
1: 노약자석인가?
3: 뭐지? 아, 밀어내기?
1: 아, 저게 사실은
0: 맞네요,
1: 제일 힘들어요.
3: 뒤에서 이렇게 그냥 미는
0: 아니,
3: 거.
0: 그
1: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0: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3: 그래요?
1: 특히 이제 그 1호선,
0: 지옥철.
1: 9호선, 4호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라인에서는 그 진짜 그 저기 자리가 한 자리 나면 그게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막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3: 가방 던지는 거막 그런 건가? 가방 던지는
0: 아니,
3: 거
0: 근데
3: 어떻게 하면?
0: 제가 그 지하철을 어찌됐든 간에 정의사 있으면서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탔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겹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꽁겨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밀면은 조금 들어가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압축이 될 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공포장인데.
1: 진공포장.
0: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그 럭비 선수 맨키로 그냥 저 앞에서 막 밀고 있어요. 사실 1위 딱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지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라고 딱 했잖아요. 이건 사실 출근이나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0: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거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좀몇 초가 편해지려고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네요.
2: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큰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 그렇지.
2: 하지만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은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1: 있었죠.
3: 너무 많이
0: 그러니까
3: 있었지
0: 수위를
3: 않을까?
0: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냐,
3: 그러니까요.
0: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3: 그렇죠.
1: 일상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빌런들은 육군비구,
0: 그렇죠.
1: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비구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진짜 악당처럼 막 승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캐릭터는 데바다타이지 않을까 싶은데,
3: 앙굴리마라도 있고.
1: 예, 혹시 아시는
0: 사실
1: 부분들 있을까요?
0: 계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율이 제정되는 이유가 사실 불교가 이제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지금부터 이거는 불교야. 계율은 이게 있어. 가르침인 거야.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계율은 어떤 것들이냐.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3: 맞아요.
0: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계율 하나. 이거 하지 마. 계율 2. 이거 하지 마. 계율 3.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빌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피구계가 255개예요. 그럼

0: 200, 최소 255명의 빌런이 부처님 제세시에 존재했다. 최소 남자 최소.
1: 그렇지.
0: 남자 수행자로만 그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 오신체 이야기도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 하나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늘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을 서리해가지고 다 따다 먹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 와갖고 부처님 당신 제자가 이랬는데 이게 맞소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먹지마 이제 앞으로 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제정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그때 당시 마늘밭에 가갖고 먹은 그 수행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폐 끼치는 정도의 빌런.
2: 그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 비구 한 6명의 그 비구들은 뭐 예를 들면은 신도 집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여성 신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으면은 어 저기 해가 지고 여성 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가유타이 비구 스님이 나오네 무슨 썸씽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부처님께 들어오고 나면은 해가 진 뒤에는 법문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겼죠.
1: 저는 웃겼던 게 하나가 이렇게 생리 현상에 대한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더우니까
2: 얘기하실 겁니까?
1: 뭐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좌선을 하게 되면 그늘 그런 데서 좌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밑에 있으면 이제 야생 동물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셨나 봐요.
2: 네.
1: 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죠.
2: 네.
1: 그러니까 내려가긴 귀찮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제가 신도가 맞은 거죠.
0: 근데 그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냥 몰랐던 거지.
2: 있는지. 아니 모를 수 있죠.
1: 있는지
0: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1: 아니에요. 그냥 이 적당선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게 모를 수 있어요.
0: 아니요 나가 봤을 땐 노린 거예요.
1: 아 이렇게 뒤에서
0: 스마트폰이
1: 노렸다고요?
0: 없기 때문에 여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고 갔을 것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
1: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는 올라가서 있지 마라. 되도록이면
2: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1: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0: 나무 위에서 남의 머리에 사지 말아라.
1: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600년 전에. 네.
2: 방금 또 일상에서의 작은 빌런도 있지만은 불교 좀 더 진짜 악인으로 봤을 때는 대바다타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부처님 사촌 동생.
0: 네. 그렇죠.
2: 아난존자 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니까 그 선민 의식이 강해 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되게 존중하고 신격화 했다면은 자기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종족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전도 6만 권 정도 읽어서 경문에도 되게 해박했다고 해요. 코끼리 수레로 다 씻지 못했을 정도로 대바다타는 많이 읽었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너무 탐나가지고 신통력 알려달라고 목련존자랑한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신족통을 비롯한 신통력을 다 갖추고 나중에 자기가 무리를 이끌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존자와 목련존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영도권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처럼 침을 먹은 자에게 줄 쏘냐라고 했더니 침을 먹은 게 이제 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 태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신통력을 써서 아이로 변해서 그 아자타사투 대왕이랑 놀다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뱉은 침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결국에는 부처님은 너무 시기 질투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대바타타가 있죠.
1: 그렇죠. 승단 나누려 하고
2: 그게 제일 큰 오역죄를 범한 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네.
3: 그렇다면 대바다타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2: 일단 대바다타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0: 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상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위주의 생각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요즘 신말로는 뭐,
0: 예.
1: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되긴 한다.
2: 하나 공통점이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다 봤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 반야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모를까? 그 빌런들의 심리를 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어?
3: 인간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악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덥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급하다. 이런 나의 감각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놓치게 됩니다.
2: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0: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욕은 아니지만 표현 중에 나쁜 놈, 나쁜 놈 얘기하잖아요. 그 나쁜 놈의 나뿐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1: 그래요?
0: 예, 그래서,
2: 나뿐이다.
0: 예, 나밖에 없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뿐인 놈, 저 사람의 한 행동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다.
2: 이거 말 들려요.
0: 라고 하니까 뭐,
2: 그러면 딱 자기중심성이네.
0: 그렇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아상도 여기 같은
0: 그렇죠.
1: 결이죠.
0: 그렇죠.
1: 네,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중심성의 강화일 수도 있겠죠.
2: 그러네.
1: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아, 나는 네 심정 이해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뭘 알아?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2: 그럼 만약 두 번째는 뭐야?
3: 두 번째는 공감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구가 강해지는 순간 뇌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큰 불편이 될수 있습니다.
1: 이것 또한 저는 충분한 이해할 만하죠. 예컨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는 늘 화합해야 돼. 나는 늘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돼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0: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
1: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제.
0: 그렇게까지?
2: 그건 저는 공감해요.
0: 아, 그래요?
2: 주지사 입장에서, 공감해요.
1: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워메,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나 떠볼란다, 이제. 뭔 일
0: 그럴 수
1: 터지든
0: 있어.
1: 말든.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 뿔난다 이런 느낌으로 내 나를 케어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